0: 저기.
1: 윤호야. 윤호야.
2: 엄마.
0: 하늘이요?
1: 윤호 아직 꿈나라니?
2: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1: 엄마는 아빠랑 나갔다 올게.
2: 네, 다녀오세요.
1: 포근아, 집 잘 보고 있어?
3: 응?
1: 식탁에 아침 차려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2: 네. 자자.
0: 하라리오? 우리도 더 자자.
1: 윤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4: 쉬게 놔둬요.

0: 내일이요?
1: 어? 이건...
0: 들어와!
1: 윤호야,
2: 어...
1: 조용!
2: 왜?
1: 누가 집에 들어왔어? 내가 확인해볼게. 숨어있어. 포근이도 알아요?

0: 살펴봐.
1: 네?
0: 쉿. 아야. 정신 안 차릴래? 심심이 넌 1층, 어? 오 씨는 어? 2층을 살펴봐.
1: 개밥 같은데, 어디, 먹을만한데, 별미야.
0: 야! 정신 안 차릴래?
1: 아, 미안.
0: 다른 데 가봐. 으이그.

0: 먹고 싶어? 먹어! 뭘? 너희들
1: 봐버렸네. 하라리오.
2: 응? 옷이 어디 갔어? 옷이? 옷이? 옷이? 심심이? 어? 2층에 올라가 봐. 그리고 나비 너도.
0: 네.

0: 아무도 없네.
1: 호시도 없고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도망갔나? 어?
2: 하라리요?
1: 무슨 소리야?
2: 잡았다.
3: 잡았네.
2: 응? 포근아, 얘들 잘 보고 있어.
1: 왜 이래?
2: 이제 모냥을 잡자, 하라리요.

0: 응? 옷이 찾았냐?
1: 아니,
0: 그런데 나비는 어디 가고, 에? 뭔가 좀 이상한데? 너 심심이 아니구나?
1: 눈치 챘어? 알아디오?
0: 해치! 밀리비야!
1: 가자! 알아디오!
0: 야하! 밀리비야!
1: 가자! 알아디오!
2: 융아! 선계 반응이야!
1: 이 근처인 것 같아!
0: 쨔! 밀리비야!
1: 쨔! 알아디오!
0: 가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밀리비야!
1: 저기 있다!
0: 응?
1: 알레리요!
0: 갑자기 뭐냐?
1: 알레리요!
2: 꿀레리요!
0: 밀리비야!
1: 뭐냐?
0: 이방!
1: 알아리요!
0: 밀리비야!
1: 이번에야말로 알아! 어? 이런!
0: 이따다! 밀리비야!
2: 놓쳤어.
1: 멀리 못 갔을 테니 찾아보자.
3: 그럴 필요 없어.
1: 문양이 숨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
4: 너 여기 있었구나.
5: 삐야? 삐야, 삐야.
6: 나쁜 짓을 했으니 벌 받아야 해.
4: 친구야, 우리 좀 나가게 해줘.
6: 해치, 어떻게 됐어?
3: 모냥이 도망쳐버렸어.
4: 도망쳤다고 우릴 놔두고.
3: 모냥이 도망간 데를 알려주면 너인 풀어줄게.
4: 정말? 두목은?
7: 말하지 마. 이런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비밀을 지키자.
4: 비밀?
7: 목을 위해서.
3: 모냥을 위해서? 다 모냥이 저지른 거야. 모냥을 위한다니 너희가 깨끗하게 정리해.
7: 너? 시작하자.
4: 주목을 위해. 청소 싫은데.
6: 으쌰.
4: 맛 좀 볼까? 아우, 치사하게. 안 먹는다, 안 먹어. 우선 게 다 먹어라.
5: 삐야? 삐야, 삐야. 삐야, 삐야.
4: 야, 저기 좀 봐.
6: 열차.

0: 저래서 멀리도 가겠다, 참.
1: 멋진 탈출이야. 쟤들 쫓아가면 모냥을 잡을 수 있어.
2: 그럴듯해.
1: 나 먼저 갈게. 알아요? 가자!
2: 우리도 출발!
0: 출발!
3: 내릴 거면 말해줘야지.
4: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해.
5: 오예.
6: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4: 그런가? 잡아.
1: 에이구, 차를 잘못 탔구만.

0: 아이고. 어.
1: 어? 바람이요?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기도의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 강철의 시대의 종착지는 너희를 평온케 만들 것이다.

0: 난 인간과의 공존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로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원래 그랬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히차!
6: 아직 배고프다.

0: 게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1: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다.
2: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3: 역시, 그랑블루의 운이 가야 해.
4: 얘들아, 재료가 쓴 가면을 노려.
5: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6: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 하긴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불해될 걸세.
2: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8: 나도 갈게.
9: 우리도 내보내줘.
10: 맞다. 김성방을 보내줄게.
3: 안 돼. 리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1: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3: 이 목소리는 메가의 블러.
12: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면역치,
11: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3: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13: 나한테 명령하지 마.
12: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제안할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3: 섀도우 엑스 탑피.
14: 괴물의 딸이여,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10: 집에 간두!
14: 한눈 팔았군.
3: 던져!
14: 다녀와라!
3: 크림슨!
10: 파킹!
14: 펀치!
15: 저거도 장마다!
3: 플레임 노바!
14: 로미넌스 캐논!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6: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0: 덩치가 다시 찾아졌으니
16: 상대할 만하지.
14: 둘 다 방심하지 마라.
2: 야, 조심해.
14: 동생아,
2: 너희들
10: 돌아와.
14: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6: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0: 가운데
1: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2: 어디든 멀리.
1: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2: 얘들아!
0: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2: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뭐든 꽉 잡으십시오.
3: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4: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가 없네. 그때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5: 이걸 이용하죠. 그건 코즈믹 스톤?
6: 플레인 루베한테 배수해뒀어요.
5: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6: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3: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북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4: 알겠네. 한번 해봄세.
2: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6: 네.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2: 그래.
7: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2: 솔레이요.
8: 그런 굴러의 운으로 상대하자.
2: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8: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없이 가능할지.
9: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2: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10: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플레이어 슈페리얼 유나이트! 괜찮아. 알파 오메가
11: 마스터!
12: 무시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13: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12: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상처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14: 뭐라고? 뭐지?
15: 행성?

0: 모아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디는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가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그러니까 됐지마!
1: 소년,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0: 아니야!
1: 넌 친구를 따위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3: 제로!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0: 숨김 없이 털어놔.
1: 시작자들이
2: 어서 나가!
1: 나가서 나가!
0: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설당을 뺀다.
3: 제로의 힘이란 말인가? 진작 녀석은 파괴 신이었나?
4: 잠깐 무언 에너지가 저수진인데 만약 100%에 가까웠다면
3: 대충 무시무시한건 알겠고 우리가 할건 따로 있잖아.
5: 여사비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6: 맞다, 중계가 더 못받겠다.
7: 어? 블레스트레인?
1: 응?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0: 자, 응답을 완성하자.
5: 빈트! 팬텀 리즈!
7: 발사! 블레스트레인, 셋업!
1: 파음력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7: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8: 데우스 마키나의 아들, 메탈브레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3: 블루카!
8: 모두
3: 거기서 빠져나와!
8: 나의 망상일 뿐이었어.
3: 블루카!
9: 똑똑! 루카가! 레오가! 거인다!
10: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거 슬픈데.
0: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10: 응? 의성은 곤란하다, 채로!
0: 의미하도다.
11: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12: 세이버 나이트,
13: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12: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11: 그렇긴 하지.
13: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7: 사바나드, 셋업!
13: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11: 마음대로 해라.
10: 뭐다, 시커먼 거짓이다!
3: 더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5: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7: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10: 내게 친구 따위 없다!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도토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슈퍼스타 이카로스 1.
1: 소방안전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새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태용.
2: 예?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하,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있어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하, 애국자 나셨구먼. 됐어.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아?
2: 잠깐!
7: 넌 뭐야?
2: 할 거 없어!

0: 괜찮으세요? 어? 다친 곳은 없고요?
1: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컷! 총각사!
0: 어? 어?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0: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 배우 할 생각 없나?
0: 영화 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 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하고.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2: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3: 멈춰라!
4: 굉장해.
5: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4: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6: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6: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그야 당연하지.
4: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6: 갑자기 태호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태호가 정말 믿다 미워.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4: 나도 자리 잡았어.
6: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4: 어? 하이 여러분, 우릴 구하러 왔어요?
6: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꽉 잡으세요.
4: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6: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어떻게 된 거야?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1: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6: 네? 브레이크가요?
7: 사람 살려!
6: 너무 빨라! 맙소사! 이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인, 이제 네 차례야.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타이탄, 에?

0: 잘했다.
1: 어때 내 솜씨?

0: 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1: 그러니까 태오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2: 큰일이야. 어서 이것 좀 봐봐.
0: 어?
1: 뭔데?
2: 이거
3: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오 군인데요.
1: 뭐? 태오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0: 말도 안 돼.
4: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5: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6: 야! 닭살! 쟤 왜 저래?
0: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2: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7: 오늘의 안전교육!
8: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0: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2: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8: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안전!

0: 슈퍼스타 이카루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아차,
4: 테디야,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3: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7: 어?
0: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6: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6: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5: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6: 얼굴 천재 김태호.
8: 얼굴 천재 김태호.
0: 아, 깜짝이야.
6: 같이 좀 같이.
8: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
8: 절대 지켜 김태호.
7: 왜 저래?
9: 날씨 좋다.
2: 그러게.
10: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11: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12: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2: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앤느,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는 위험해요!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0: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3: 아, 저건...

0: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2: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2: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2: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2: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2: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2: 오랜 경쟁이라니. 어?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3: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2: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1: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2: 누구 맘대로!
1: 어?
2: 이카루스 액션!

0: 놀라운 때를 보여주지요.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1: 제이, 지금이야!
2: 좋아! 타이탄 펀치!
0: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3: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0: 파이어로볼을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4: 이게 제 거란 말이죠.
5: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7: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5: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0: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6: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

0: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2: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지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 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 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1: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0: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0: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1: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0: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바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1: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0: 아, 네.
1: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2: 34원 캐시백 완료.
1: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0: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1: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히는 사람이...
0: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원 드렸으니 주세요.
1: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0: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거리는 사람이라.
1: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3: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1: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3: 서운청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인데.
0: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3: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회 이후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0: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3: 노른자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0: 순탁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3: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4: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3: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1: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3: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나라 좀! 잠만 자자려면 뭐하러 왔노?
5: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4: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5: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라고 하는데 욕만 먹네.
1: 저기, 혹시요?
5: 헐.
1: 반지 누나?
3: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5: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어릴 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3: 온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1: 아, 예? 아니요, 그게...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5: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0: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3: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6: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7: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볼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라산에 뛰어드는 경이야.
6: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7: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은 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3: 자, 신입 회원들 초코 완성했나요?
0: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3: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논아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0: 이건 꼭...
3: 자, 집중!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초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0: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8: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0: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장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5: 구멍이... 헐, 딴 생각했죠?
0: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3: 계속 돼서.
0: 예?
4: 회원님, 거의 천지창조한 기분이지?
5: 구멍 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0: 고칠 수도 있습니까?
5: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3: 여기다. 지영 씨가 한숨 쉬한
6: 고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7: 잘 먹었다. 소은 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0: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 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너도 알제?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1: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1: 네?
0: 불, 불, 불,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1: 부장님 진짜 생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0: 아,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난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사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1: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0: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1: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0: 아,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1: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0: 뭐야?
1: 오이 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권모술수 암투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2: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3: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3: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진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1: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0: 그래, 거짓말을 하자. 오, 오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1: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0: 어, 좋아, 아주 좋아.
3: 야, 뭡니까 그 화분은?
1: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3: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1: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3: 아니요.
1: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4: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1: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4: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1: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4: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이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은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1: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0: 난 저 화분을 고부장 곁에 놔. 하루에 오이를 100g씩 먹여.
3: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1: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3: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1: 네? 아니요, 네. 그걸 어떻게...
3: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 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업무하고 퇴근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1: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3: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와! 와! 와, 장난 아니네.
2: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느낀다.
3: 이 사람도 힘들게 하잖아.
1: 땀이 뚝뚝 떨어지시고.
4: 근데 확실히 술 냄새 개선하네.
1: 눈이 엄청 따가워. 야, 이게 더 무거워졌어.
2: 우와, 저 뜨겁, 엄청 뜨겁겠다.
3: 와, 이거 봐봐.
1: 엄청
2: 와.
3: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2: 아, 뜨거워! 아, 뜨거워!
3: 장난 아니다.
1: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0: 그때까지 안 보여주는 거 보고 싶, 보여주고 싶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고 싶다.
1: 이건 그거고. 그치.
0: 괜찮은 거죠.
1: 와, 이게 확실히 틀리긴 틀리구나. 자, 자, 자, 자. 뭐죠? 여기.
0: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네.
2: 물이라도
0: 예, 예, 물, 예, 물이 있으면.
2: 언제요? 한국에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0: 지금.
2: 아, 지금 오늘?
0: 예, 예, 오늘 아까 왔어요.
3: 진짜 바쁘시다.
0: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지금 밥 먹는 날이죠. 뭐, 그쵸, 아무래도.
2: 일단, 저희 그 여행 멤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서 갈 거고.
0: 네네네.
2: 박준빈 씨라고.
0: 그, 네. 그 여행 그룹 가시는
2: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 이은지 씨라고 그 여자 캐릭터.
0: 예, 예, 예.
4: 길바닥에 마이크 타는 게 이제 대박 익숙해졌어요.
5: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4: 네.
5: 너무 많이들
4: 채우더라고요.
5: 나 이 어머 오빠 어머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이고 네.
4: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 하고 있는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6: 네. 아유 반갑습니다.
4: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형님은 눈을 못 마주치시고 은지 씨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4: 어, 부담스러워요?
0: 아니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4: 근데 저 지금 되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4: 뭐 좀 더 근데 오라버니 살짝 립밤 한번 바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메말랐어. 너무 메말랐어.
5: 어디까지
4: 살짝 한번 바르셔야 돼. 준비는 언제 온대요?
7: 염증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거부터. 찍어요?
8: 선생님은
7: 한 두 번 받고, 추성훈 선생님은 처음 보는데요?
8: 어떨 것 같아요?
7: 무서워요. 많은 사람과 여행을 해봤지만, 제일 무서워요. 진짜 귀찮아.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4: 어, 준빈아. 아, 네.
9: 안녕하세요.
4: 준빈아, 안녕.
10: 안녕하십니까.
9: 잘 계십니다.
10: 아, 네.
4: 준빈아, 살이 많이 빠졌다.
9: 그러니까.
4: 보기 좋다.
9: 좀 많이 빠졌지.
10: 목이 많이 잡혔는데요?
9: 긴장해가지고.
4: 준빈아, 이거 단추 하나 쓰는 거 어때?
9: 패션, 패션.
4: 아, 이거 알콜 패션이요? 아,
9: 패션,
4: 이렇게.
9: 패션 엄청 좋아해. 패션 엄청 좋아하고.
0: 아, 좋아하시구나.
4: 좋아하시구나 하고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싹.
9: 뭐라 어떤 걸 불러야 되지? 선생님이요?
11: 뭐, 아무데나 뭐 편하게.
9: 일단 뭐, 아니, 듣고 있는데 해도 돼요? 일단 뭐,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워요.
4: 제 저거 기믹이에요. 저렇게 무서웡 이래야지 자기가 귀엽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 같아.
9: 다 들려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밥값은 해야지라서
4: 일도 하러 가는 거죠?
2: 네.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뭐 음식에 관련된 거, 밥값과 관련된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저희는 그런 부분도 안 사드리려고.
4: 막 걷다가 막 거의 일부 죽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안 먹음도 안 주는 거야?
2: 뭐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4: 아, 찐이네. 찐이네.
5: 고생하셨습니다.
9: 자, 고생하셨습니다.
12: 아, 너무 우리도 어려워.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맨날 맨날 좀
4: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12: 아, 밥값 해야지.
4: 밥값 해야지. 가다가는 진짜 힘들겠다.

0: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1: 설마 아니겠죠? 아,
0: 이거는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1: 설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오케이, 가이드 하나 둘.
1: 나나나
2: 나. 따끈, 하오, 하오, 따끈.
0: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0: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아이씨, 힘드네.
2: 진짜 힘들었어?
1: 진짜 힘들다, 이거.
3: 맛있다, 이거.
4: 맛있어, 맛있어.
3: 아,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4: 너무 맛있다.
3: 많이 먹어.
4: 준비 잘 먹는다,
3: 좋다. 오, 잘 먹는데. 오, 좋다, 좋다.
4: 너무 맛있어. 그래도
1: 나도 할. 박대리님,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5: 아, 그치.
1: 좀 맛있어.
3: 하나, 둘, 셋.
5: 이게 약한 게 뭐예요?
6: 그래가지고 추성호 선배님한테 작업반장
7: 불만은 추성호 씨한테 말씀해 주시고
1: 아, 어떻게 불만을
6: 얘기해요? 힘든 걸
7: 근데 나는 이 리더십을 다른 프로에서 봤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긴 해.
1: 좀 강력한 리더십 아니면 아니. 부드러운 리더십 어떤?
7: 부드러움 속 단단함이 있으시잖아. 난 그렇게 느꼈어. 추 생각은 어때?
6: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실 수 있어.
7: 아 뭐야?
8: 작곡반장 추성훈에게 리더십이란
7: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
1: 그렇대요.
6: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작업 반장님이
7: 반장님
6: 한 분은 저희가 여행 경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5: 홍보를
7: 나 안 돼 나 수포자야
1: 너 수포자
7: 나 돈 관리 아예 못해
1: 다 잃어버리는데
5: 나이가 어떻게 돼? 동갑이에요
7: 동갑이에요
6: 아 동갑이나 만내한테 시킬까 싶은데
7: 아
1: 진짜 위기 질서가 혹시
5: 생일 누가 더 빠른가요?
1: 생일 내가 나 빠른이에요
7: 나 92년생 1월 16일인데
5: 어?
6: 그래요?
5: 어?
7: 왜?
1: 어? 너 마른이었어?
7: 어.
1: 너도 마른인데? 마른 2월 2일.
7: 그럼 내가 누나네?
1: 오, 그러면 내가 할게.
7: 오, 그래, 주영아, 해봐봐.
1: 네. 정보는 하기 싫었는데, 딱 저도 내가 하나 만들 뿐이긴데. 근데 그니까 돈을 잘 잃어버리지, 그래도 환율 계산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6: 여기는 반장님, 총무.
7: 그냥 스피커 할게요. 나는 나의 골프리인데 취해.
1: 가서 뭐 찾을까요?
7: 내가 검색 요정 할게.
1: 잘 찾아.
7: 어, 나 잘 찾아. 나 스피커가 하고 싶다니까. 미치겠다. 그러면 검색 요정을 내가 일단 어플이랑 어플을 다 다운받아 보려고. 빠삭하신 분 만나서 뭐 한번 대화를 하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6: 저희가 첫 촬영지는 이제 중국에 있는 충칭을 가려고 하는데요.

0: 한국식 사람들이 되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1: 아, 매운 거.
2: 나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3: 그런 건 먹지 마. 형, 드세요.
2: 매운 거 드세요?
3: 먹을 수 있죠.
4: 어느 정도요, 오빠?
0: 라면 드세요?
3: 당연히.
4: 조금이요.
3: 근데 먹어봤는데, 그냥 안 매웠는데?
0: 조금이요.

0: 난 맵던 데프.
1: 뭐 그 다음날 일상생활 불가능한데.
0: 아 진짜? 네.
2: 아, 그래도 매운 거는 못 먹겠다.
1: 안 먹으면 되죠.
3: 그게 아, 그러니까 뭐,
4: 다른 거 먹으면 돼.
2: 뭐 진짜 아, 배가 아프면.
3: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2: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
1: 많이 쓰는 거니까.
2: 근데 술은?
1: 술은 적당히 먹지. 술은.
0: 전 좋아해요. 오케이. 네. 오라버니 좋아하세요?
2: 술 뭐 그냥.
1: 제가 알기로 비싼 술 좋아하시는 걸로.
2: 비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0: 근데 오빠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준빈이랑 얘기할 때 오빠 발음이 되게 정확해지는 거 알아요?
2: 아 그래?
1: 아 그래?
0: 기분 탓이겠지 준빈아.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반장님 뭐 구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외치던 구호 같은 거 있나요?
5: 아니
0: 그럼 없어?
1: 하다가 힘들면 화이팅.
0: 그래 화이팅. 그래 자 마무리 하시죠.
1: 자 하다가 화이팅.
3: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땡큐.

0: 그러면 일단 나가서 택시를 타서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일단 놓을까요, 오빠?
1: 그렇지. 일단 그렇지.
2: 일단 택시를 불러야 되고.
0: 오케이.
2: 그거를 원래 내가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또 맡은 업무가 다르니까.
0: 한번 해볼게.
2: 또 금방
0: 옆에
2: 해.
0: 도와줘.
2: 아 근데 새로운 도시 오랜만에 온다, 나도.
0: 아니, 이거 나 기분 탓인가? 약간 마라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네.
1: 나도.
0: 그쵸, 오빠? 마라 냄새 나.
2: 마라 냄새 난다. 마라의 도시. 허거의 도시. 오늘 그 숙소 갔다가 밥 먹고 하면 되겠다. 내일 어차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2: 밥값을 해야지.
0: 밥값을 하긴 해야 돼.
1: 한번 그래도 여기 물가라도 좀 알아야.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물가가 쌀 것 같아. 숙소 바로 근처에 그, 시장 같은 게 그래. 있던데.
1: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2: 택시 저기 있다. 택시.
1: 택시는 2층에서 택시. 2층인가? 아 근데 택시 엄청 많. 이게 택시잖아. 그치?
2: 우와 씨. 흥정하면은 싸게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중국어가 안 돼서. 이거 택시인가? 니하.
1: 왜?
0: 니하.
2: 택시.
0: 택시 오빠 잠시만요.
2: You speak English?
0: No.
2: No.
0: Where are going? 우리가 어디 가냐면 你们去哪里?
3: 我有商务车.
0: I have a business car. 여기 비싼 차야.
1: 안 돼, 안 돼. 하지 말자.
2: 택시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3: 这会是高峰期，应该在90左右.
0: 오빠 확실히 준빈이는 여행 유튜버라 다르다.
1: 왜?
0: 지금 저렇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네.
3: 뭐라고요?
0: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1: 뭐가 하나라도?
2: 스스 하오 하오. 지금 성수기라서 좀 더 비싸대.
0: 아
1: 이게 또 비싸다고.
2: 보통 90 정도로 생각하면 된대. 90이야.
0: 야 역시 너 여행 그래. 준빈아 너 여행 유튜버였어.
2: 아니 문 대기줄이 이렇게 많냐? 이 정도면 우리 천 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하면?
0: 그럼 어플 안 본다?
1: 주소는 있어?
2: 네, 주소 있어요.
0: 있어요. 오케이.
1: 졸업 안 와?
0: 이게 될까?
4: 키가 샹스와
0: 원, 투, 쓰리
4: 쌍꺼
0: 원, 투, 쓰리
2: 쌍꺼
4: 아야, 니가 달라고
0: 아야 아야 쉐쉐 아, 이거 안 들어가겠다, 오빠.
1: 그니까
2: 안 되겠는데?
0: 이게 될까?
4: 아야
2: 아야
4: 컵다오
0: 컵다오 컵다오
4: 쌍꺼렌스 봐.
2: 쌍꺼스.
4: 쌍꺼렌스, 쌍꺼렌스. 또 저 이거 체마. 이거 거부 다
1: 쌍꺼렌스. 머리 좀 쓰자, 이게. 아니, 아저씨가 못 빼면 되잖아. 아저씨 거도 무겁네.
0: 아저씨 거 무거워?
1: 엄청 무거워.
0: 아저씨 거 틀어서 이렇게.
1: 그러니까
0: 가면?
1: 이게.
0: 오케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아이고, 이거. 좋다.
2: 와,
0: 오, 예스.
2: 와, 형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어요?
4: 넥.
0: 와. 오케이.
2: 와.
1: 그치?
2: 이야.
0: 굿, 굿.
1: 둘이 탈 수 있나?
0: 네, 탈 수 있어요.
1: 이렇게.
2: 니하오.
0: 니하오.
2: 이게 벨트가 안 되네. 아이. 너가 주소 가지고 있어.
0: 주소 내가.

0: 있어. 어드레스.
1: 따그.
2: 따하마. 따하.
0: 주소가 여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 잠깐만, 내가 봐. 너가 검색 한장이잖아.
0: 기다려봐.
1: 그거를 복사해서 한번 들어봐.

0: 아니, 폰이 이상해, 이거.
1: 주소라도 보여줘야 이 아저씨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2: 사장님, 주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로 가주세요.
3: 가겠지. 어? 보여달래.
4: 라리마. 我听不懂啊！你发你发啊，到什么地方啊？
5: 这个真是，
4: 你们到什么地方去？
0: 신흥방에문을닫고어디로온다가참미치겠네
3: 인터넷이왜안돼또
0: 아속터지네
3: 오빠이러다가우리저기갑자기상해까지가면어떡해
1: 여기맞는거야
0: 거기인도예요형님이게어플이안돼요그러니까
1: 아니아니그게아니라이게그네주소가맞아
0: 주소가인도예요여기가그러니까중국이안돼요이뿔이안돼요
1: 그주소만한번그거또가서보내줄래이게
3: 네
0: 지금보냈어요그게
4: 양봉집에
0: 하오하오아내비게이션직접치신다직접
1: 그러니까내가이거
0: 오어하우더
1: 아오케이
0: 오케이
3: 谢谢我爱你
0: 베이징간시에
1: 와우산이하나도안나오네아저씨
0: 차가우시다
1: 그러니까
3: 갑자기내비도됐다 근데재밌다준비는
0: 그래이게중국에오면은그원래쓰는어플이하도안되니까이원초적인맛이있어요
1: 옛날에돌아가는느낌
0: 그러니까 예전에지도보면서여행하던완전대도시네근데
1: 그런거같아
3: 어여기도아파트
0: 다아파트인데그냥
1: 거의다아파트네
0: 그러니까모든건물이아파트인데서울의미래인가 와진짜대도시구나중층은
3: 숙소근처에서뭐먹을수있는게또있을것같아오
0: 야식당으로가이부근에싸고맛있는식당있나요
6: 요요
1: 이때그게대답이야
3: 요요
1: 있는거야
3: 요요
0: 와완전오르막길이다잘못잡았는데
1: 그러니까
0: 너무오르막길인데
3: 차가있어야지올수있는길이었나
0: 여기다여기다여기다
1: 여기같아
0: 택시비가별로안비싼데공항에서타고치고그러면만원인데만원도쿄에서40분타면은10만원이잖아
1: 그렇지
0: 오케이
3: 난리다난리
1: 돈내도좋은데이게밑에까지내려가는게일이네진짜
3: 그러니까니하오
0: 니하
3: 니하오
0: 어서한걸런
7: 欢迎你们到重庆来欢迎你们到重庆来玩
0: 谢谢숙소에이게무슨한문이지뭐지무슨뜻무슨뜻인지아세요
1: 무슨뜻인지몰라이게너무옛날에거야
3: 아그래요정집아니야정집
0: 오케이
1: 오케이
3: 오케이
1: 아그래도
0: 좋은데
1: 오어좋은데오
0: 구경을할까방이여기엄청큰게하나있고
3: 네
0: 와강뷰봐강뷰
3: 어그때오
1: 그러니까우리봤잖아
3: 어플에서봤던
1: 여기서이렇게됐구나
0: 오여기도방좋다
3: 아여기도화장실
1: 오여기도있구나오오다있죠
0: 여기엄청
1: 큰방인데
0: 어어씨
1: 좋다좋다
3: 좋다좋다
0: 와근데80,000원이정도는진짜좋은건데
3: 그러니까
0: 말이안된다
1: 그러면방어떻게

0: 할까?
1: 전다 좋아요.
0: 근데 아무래도 그제큰바 있잖아.
1: 예. 네.
0: 그게 약간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네가 서. 그렇잖아.
1: 아니에요, 오빠,
0: 약간
1: 아니에요.
0: 그렇잖아. 우리는 둘이 어떻게 쓰면서 여기서 쓰면
2: 형님,
0: 되니까.
2: 제가 여기 할게요.
0: 그러면 나는 여기 하고 너는 거기.
2: 근데
1: 괜찮나?
2: 독립된 공간이니까.
1: 그래. 그럼 감사히 쓸게요.
2: 네.
3: 안녕하세요.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입니다. 저희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코지한 조명이 저희를 반겨주죠. Happy New Year라고, 현재 6월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새해 복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부엌입니다. 굉장히 코지하면서도 고즈넉한, 방이 아주 넓어. 안녕하세요. 네, 건축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가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시군요.
3: 제 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 오자마자 또 이렇게.
3: 여기가 굉장히 크고 넓은 아기자기한 방인데, 모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지요?
2: 그쵸. 아무래도 문을 열면 안될것 같죠. 또 주변에 지금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3: 그쵸. 사장님, 살짝 뒤돌아, 뒤에 한번 돌아와 보세요. 넌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잤나 봐요.
2: 여기 또. 이거 또 의자가 포인트가 다 라탄으로
3: 아,
2: 해가지고
3: 라탄.
2: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라탈라타
3: 라탄라탄 이렇게 차 차차로 아 신난다고야 라탄라탄 하 Excuse me. 여기 좋다. 오빠 캐비카다. 여기 좋다. 여기도 괜찮네요.
0: 경치가 좋아.
3: 네, 경치도 좋고. 저기 강이 바로 보이네.
4: 여기서 사는 중국 사람도 부자겠지?
2: 그런
0: 몰라, 그게 어때?
2: 아니, 가구들이 다
0: 그
2: 비싸.
0: 감이 안 와.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
3: 하긴,
0: 그러니까
3: 빈부격차가.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 여기 집 얼마일 것 같으세요?
3: 실제로?
0: 나는 3억 정도.
2: 강뷰, 이게
3: 3억.
2: 리버뷰니까. 여기 대도시기도 하고 중국 4대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엔 5억 3천만 원 정도?
3: 5억 3천.
5: 완전히 여행 유튜버다.
3: 그래? 맞아, 정확해.
2: 얼만데요?
3: 모르겠어. 나는 부동산 관심이 없어.
2: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아서.
3: 그러니까 넌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데?
2: 40살에 은퇴.
0: 그래도 은퇴하고 뭐 해?
2: 카메라 없이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에요.
3: 아예 오빠 이거 없이.
0: 그냥 바로 할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할수 있잖아. 그냥.
2: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0: 그러니까.
3: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유로운 걸 하고 싶은 걸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래. 하기 싫은 걸안할수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래.
2: 그럼 난 자유롭네.
3: 너 하기 싫은 거안 해?
2: 안 하는데.
3: 부럽다. 난 가끔 해.
2: 하기 싫은 게 뭔데?
3: 뭐 가끔 있잖아.
2: 뭐가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
3: 아니 가끔 뭐 이런 뭐 있잖아.
2: 방송 너무 재밌잖아. 너무 행복하고.
3: 너무
2: 근데 하기 싫은 게 있었어?
3: 가끔. 가끔.
2: 하기 싫은 방송 있구나. 늘 웃고 있길래. 늘 이렇게 웃길래.
3: 이렇게 웃길래. 이렇게, 가끔은 있지. 오빠도 하기 싫은 걸할 때가 있었어요?
0: 하기 싫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돈 벌면은 하기 싫은 거안 하게 돼.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런 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보면 그거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진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3: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엔딩이 딱인데? 엔딩이 딱이다.

0: 오늘 돈이 없으시잖아요. 밤 식사하셔야 되니까.
1: 아, 오늘 일 안 해요?
0: 오. 오늘은 일을 안 해요.
2: 많다, 오빠.
0: 오늘은 전국 최저임금이 23위안이래요.
2: 네.
0: 그래서 한 4,000원 돈 되거든요.
2: 4,000원 돈.
0: 23위안 곱하기 3에서 69위안 드렸습니다.
1: 제가 총무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2: 좋아, 좋아.
3: 그럴까? 어우, 잘 됐다.
2: 잘 됐다, 야, 준비나.
1: 14,000원으로 한 끼, 오늘. 예. 편의점 갈까, 그러면?
4: 그래도 돼.
2: 뭐, 그러면 먹어도 돼. 어, 난 맥주나 한 캔 있으면.
1: 맥주는 사치야, 14,000원인데. 적기는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지?
2: 아니, 뭐.
1: 왔는데 허거 한번 때려야 되는데.
3: 허거는 진짜 그래도 싸지 않아?
2: 얼마지?

0: 30이야?
1: 14,000원이라고 오늘 허거는 못 먹겠다. 아.
0: 프랜차이즈도 있다. 응. 14,000원이면 버거 하나 콜라 하나 하면 딱.
1: 아니 가브라면 안 돼?
0: 응? 일을 나도 사장이라 가브레 좀 예민해. 나도 직원이 가브레 달라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
1: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짜골목까지 가려면 뭘 검색을 해야 되나? 검색. 아니면 그냥 일단 내려가 봐야 되나?
0: 검색을 하는 게 맞겠지?
1: 아, 그래? 그러면 좋겠다.
2: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거는 100%잖아. 그러니까 걸으면서 가면 되지. 왜 여기서
0: 걷다가 힘들까 봐 찾아놓고 가.
1: 찾아놓고 가자와 일단 내려가자에
2: 내려가면서 하자. 나는
0: 혹시나 안 내려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1: 어? 대박! 여기가 A10이었잖아. 근데 여기 A3이야. 안 내려가면 여기 있는 것 같아, 오빠. 숙소에서 도보 5분이야.
2: 그러면 이거를 아까 밑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1: 아, 검색하자와 사람한테 물어보자로 또 지금.
2: 사람한테 물어보자. 근데 이게 그냥.
0: 성원이 형이 아날로그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아니 오빠 우리 여기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주소가 똑같아요 숙소랑.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볼까? 아니.
0: 여기 안 가더라도 그 근처에 식당 하나 데려달라.
1: 일단 내려가자.
2: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야.
1: 일단 내려가자 파가 승리했어요.
0: 어 배달도 된다. 배달 시켜 먹을까?
2: 명함 나 이 아저씨 명함 받으면
1: 명함
0: 너무 안 할 건데
1: 옛날 중국집처럼 명함 니하오
0: 어 여기 계속 계시네
1: 또이부치
3: 일상강릴동 这一栋的 후면 这个黄色的 看到没有 这黄色的
2: 일단 그거
3: 这栋 후면
2: 이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야 되나 가자 그러면
0: 어 아니 이해하셨어 형님
4: 몰라 这个是 前面就到了.
1: 이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도착한대.
2: 오케이.
1: 배움의 길.
0: 배움의 길.
1: 오케이. 시시.
0: 베이징 간시. 따끈따끈.
1: 시시.
2: 가자.
1: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도착.
0: 이게 배움의 길인가? 근데 이 길 맞을까?
2: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0: 형님 뭐 평소에도 여행할 때 어플 안 쓰시죠?
2: 어.
1: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다.
0: 어, 지름길이다.
2: 있죠.
1: 맞는 거야?
0: 아니, 왜 동네 주민처럼 가요, 형님?
1: 여기면 어떡해?
2: 느낌 대로 가는 거죠, 이게.
0: 모르잖아. 어, 맞다, 여기 지름길.
2: 그지?
1: 그래?
0: 어.
1: 근데 내려가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으면 어떡해?
0: 몰라.
1: 아이씨.
0: 저쪽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2: 그니까.
0: 14,000원인데.
1: 충칭소면에 충칭소면과 중국식 교자, 볶은 쌀국수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
2: 식당. 식당은 맞아.
1: 이따 오빠 여기 국수 쌀국수 판다. 들어갈까요?
2: 네, 들어가자 그러면.
1: 오케이.
0: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1: 아, 맞네,
0: 돈이
1: 맞네.
0: 없어 우리.
2: 근데 이게 그 저쪽에서 보이는 거 왼쪽이 면이거든.
1: 네.
2: 왼쪽 위에는 면이야.
1: 네.
0: 어, 먹는다. 한 명은 18비안짜리 먹어야 돼. 어, 딱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1: 한 그릇
0: 하면 딱 맞아.
1: 오케이.
0: 22위안이니까
1: 교자는 못 먹겠다.
2: 어,
0: 교자는 돈 벌어서 먹자 우리.
1: 그래 오빠 이거
2: 어,
1: 하나
2: 이거,
1: 이거 하나 준빈이는 닭이고
2: 이거, 아 이것도 닭이고 이것도 닭이야.
0: 그냥 아예 싸고 칼국수 먹을게. 9위안짜리
1: 9위안짜리?
2: 어 칼국수 이게 두 번째
0: 어 두 번째 먹을게.
2: 오케이.
0: 아 니하
2: 이거랑 이거
1: 선생님 아니야?
2: 두 개.
1: 선생님.
2: 어, 이거 두 개.
0: 양 거?
2: 이거.
5: 10块钱.
2: 아니,
0: 어,
2: 이거는 하나.
5: 就现在煮吗?
0: 응, 여기서.
5: 就是这里吃啊?
0: 어, 여기.
5: 앉아.
0: 이거.
2: 거.
1: 아, 너무 웃기다.
0: 교자도 하나 먹을까, 그래도?
1: 그래? 그, 먹을 수 있어? 돈이 되나? 스몰 월, 이거 못 먹어. 스몰.
0: 어, 이거. 이거.
2: 쓰거.
0: 이거.
5: 찍어.
1: 아, 잠깐만, 주면.
0: 찍어.
1: 다. 하.

0: 잘 됐어?
1: 어, 됐어.
0: 잘 와, 잘 오나 모르겠다.
2: 응.
0: 샹,
3: 아, 뭐가, 뭐가 없대요?
0: 어, 뭐가 없대?
3: 뭐가 메요래?
0: 뭐야? 아,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아,
0: 오케이.
3: 아, 이거
0: 해보자.
3: 아,
0: 오케이.
3: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1: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가 붙어. 한 개, 한 개.
3: 교자 위에 뭐였는데, 근데?
1: 한번 볼게.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라. 메뉴 이름이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가.
0: 아, 대박이다.
3: 되게 작품인가 보다.
0: 그런 것 같아.
3: 아, 근데 나 걱정이다.
1: 왜?
3: 1,800원짜리 시켜가지고.
1: 돈이 모자랄까 봐?
3: 아니, 양이 너무 적을까 봐.
0: 별로
1: 양이 적을까 봐? 내가 어디서 뭐 훔쳐올게, 이따가.
3: 이거 괜찮으면 그냥 매일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싸니까.
1: 그래.
0: 그래도 돼. 근데 여기서 알바하면 되잖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먹고, 그냥 여기서 자고.
3: 그렇게 하면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아요?

0: 자리에 숨겼다.
1: 이게 왜 자리에 숨잡았을까?
2: 아, 이거는 또 맛이가 틀려.
3: 맛이가 틀려?
2: 어,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너. 이거 먹어.
3: 아니,
2: 이거,
3: 괜찮아.
2: 아니,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봐봐. 그지?
3: 잠깐만. 저 얘가 조금 더 나빠.
2: 나 지금 이거를 먹어, 이걸 먹어.
3: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2: 나도 이거 먹어도 돼. 상관없어.
3: 아니, 어차피 마라를 적응해야 되니까. 먹게. 바꿔 드실까, 그럼?
2: 어, 그럼. 그래, 해.

0: 내 이미 혀가 마비됐어. 진짜 싸다.
1: 그러니까.
0: 너무 싸다.
2: 1800원.
0: 1800원짜리. 1800원 난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
1: 그럼 준비를 여행할 때 이렇게 내 스타일 아닌 음식이 나올 땐 넌 어떻게 했어?
0: 아 일단

0: 성적을 엄청 잘 나왔잖아요.
1: 잘 나와도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 주지. 나도 부산 시청에 있을 때 한 달에 50? 50만원?
2: 아무것도 못했겠다.
1: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그 식당이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거든. 나는 소름 하나까지 그 5만원 같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격투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한 거지. 소름 넘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밥을 사게 됐어, 이제. 소름 넘어서.
0: 나도 서른 넘어서 그랬는데.
1: 아, 그래?
0: 다 서른 넘어서네.
3: MC 보동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MC 보동이 뭐야?
0: 돌잔치 MC.
2: 지금 여기서? 이따 방에 가서 해드릴게요, 제가.
0: 하루에 한 3만 원 벌면 먹겠는데?
1: 혼자? 아니면 다 같이?
0: 1인당 만 원씩.
1: 그렇지. 이게 다, 다 해서 얼마지?
0: 만 원, 만 원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세 그릇 7천 원.
1: 야, 여기서 매일 먹어도.
0: 저희 알바 한 20분만 하고 여기서 계속 한 끼씩 먹죠.
2: 그래도 나쁘지 않아.
0: 3시 20분, 20분에서 3시 한 시간씩만 하자. 3시간 계속 먹어서.
2: 한 시간에서 먹어도 되잖아.
1: 그래?
0: 谢谢.
1: 좀 돈 남았잖아. 돈으로. 네.
0: 90 먹으러 가죠, 그럼. 그럼 배움의 길로 올라가서 야시장 가볼까요?
1: 아까 8층이라고 했었잖아.
2: 배움의 길로 가서 8층에 올라가면 야시장인데.
1: 아, 좋지. 가자.
0: 지금 이제 등산.
4: 坐电梯到8楼.
2: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1: 여기서 8층 가란 말이지.
2: 맞아요, 네. 오빠.
1: 여기서. 와.
2: 오, 나이스 타이밍.
0: 이야.
2: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있을걸 움직여.
0: 어? 아, 여기, 나오는 길이다.
1: 아, 여기서 나와. 아, 야, 여기서 나온 거 같아.
4: 근데 또 찾았어.
0: 오, 야. 야, 좋다.

0: 야시장을 어떻게 가나요?
1: 한번 물어볼까?
0: 어, 내가 이거 물어봐 놨으니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1: 니하오.
0: 니하오.
2: 모르지.
3: 아마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가도 없어서 그냥 가실 거잖아요.
2: 일단 올라가야지. 아. 아무래도 산 쪽으로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네.
0: 그러네요.
2: 다운독이네.
1: 괜찮아?
0: 어.
1: 원래 걸음이 빠르세요, 형님?
3: 나는 이게 엄청 천천히 걸고 있어.
1: 아, 배려해서? 아, 배려한 게 이 정도예요?
3: 저는 한 5km.
1: 배려한 게 이 속도구나.
3: 어, 이제 왔다.
0: 와,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인가 보다.
1: 여기서 8층으로 가랬구나, 뭐.
0: 좋은데?
3: 오.
0: 아. 근데 나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다들 못 먹었잖아. 이거 꼬치 하나 쉴 때 먹어.
1: 아니, 얼마나 하려나?
0: 물어볼게. 꼬치 하나에 얼마예요?
1: 우와.
0: 구이부치.
4: 三元。
1: 600원? 네.
3: 아.
1: 하나 먹을까?
0: 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3: 나눠서 먹자, 그래.
0: 그래, 하나 시켜서 하나 먹어봐.
1: 이거. 부마라. 노노, 부.
4: 뿌여 마라.
1: 세상왕.
4: 세상왕 좀 봐도 되나? 제가 한 바구니.
1: 네?

0: 생이 힘들게 될지 오래 마.
1: 여기서 먹을 건데?
2: 어, 아
3: 매운 거 더 맛있다고.
0: 나 힘들게 생이 돼. 그냥 그냥 이까지 매워.
2: 아홉 시.
3: 아 알아서 뭐 여기서 앉아서 먹으라고.
1: 아 여기 앉으라고.
3: 아 그래. 아, 기다리자 그러면.
2: 궁금하긴 하다. 근데 나 근데 그러니까, 좀 언어 쪽으로 좀 뭔가 아, 못 참겠긴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고 싶긴 해. 답답하긴 해.
1: 아 너의 그게 있구나.
2: 아 그래 이런 분들 안 통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됐던 거구나 예전에.
1: 그러게.
2: 그 에티오피아 원주민 마을 갔을 때.
3: 그러면 안 되지.
2: 말이 아예 안 통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니. 거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플이 소용이 없어. 내가 보니까 나 정보 걸 퇴사할게. 그냥 바디랭귀지 걸로 갈게.
2: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1: 아 이거 진짜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3: 그러니까
2: 진짜 정성스럽게 굽나 봐.
3: 엔터테나네, 엔터테나. 어, 왜?
0: 라디오를 들으세요.
3: 마라탕. 어, 예.
2: 아니. 마라 뿌 마라. 매요. 마라 매요.
1: 마라.
2: 아니 형님. 뿌 마라야? 마라 넣지 마라.
3: 아니 형님. 근데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1: 아, 그래 일단은 아, 지켜보자. 소상공인 마음을. 그러니까,
2: 여기 다 말아요?
3: 아. 근데 약간 옆에 있는 껍데기도 우리 거 같은데 아닌가?
1: 한상을 내주시려나 봐. 뭐야, 어떻게 우리 돈 없는데.
3: 뭐 넣었어?
1: 뭐가 왔어?
3: 와, 어우 이거 와우. 맛있어? 어 맛있다 이거.
0: 진송!
2: 아, 진송! 진송이 뭐야? 진송? 진송? 제가 죄송!
1: 저희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0: 我们是兼职生所以没有钱我也这一说不收这个不要就是这个那吧OK，선물
4: 谢谢，非常感谢。你的宝足就是我的快乐。
3: 呀，看我摸吧。
2: 哦，드세요。
3: 어때？
2: 형님 드세요.
3: 매워? 아 매워? 매워? 아 매워?
1: 완전 말아요.
3: 형님 누군 못 먹겠다.
1: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말아야 적셨어.
3: 와.
1: 완전. 와. 완전 말하지. 오.
3: 근데 맛있긴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다.
2: 나 못 먹어요 이제.
1: 너무 맵다. 그 딱 마라샹궈의 유부나 두부피 먹는 느낌이야. 혀가 너무 얼얼해.
3: 마비가 돼서.
1: 마비된다 이거. 혀 마비된다. 준비는 어떻게
2: 나 근데 충칭은 마라만 먹나 진짜?
1: 마라밖에 없나 봐.
3: 없는 것 같아. 왜 왜?
0: 香港人烤了一串
2: 这个一串这个啊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1: 닭고기?
3: 닭고기는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닭고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지?
1: 양고기!
3: 야, 양은 아니야.
2: 양 아니야.
3: 양 말고.
2: 양 냄새가 아예 없어.
1: 돼지가 이게
3: 돼지? 아, 와, 이게 돼지.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1: 돼지 맛이 안 나.
2: 마라 때문에.
3: 근데 다 마라야. 내일 다 화장실 가겠다.
1: 내일 맞아 화장실 가겠다.
2: 나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은데?

0: 않겠는데?
1: 얼마지?
2: 이게 아니 이거 좀 빼야 돼.
1: 두샤오.
3: 我跟你说两，多少钱？多少钱？这里说来了。哎，来，没事，没事，来，我给收。啊，我给收。啊，行，这个，啊，行，啊，多少钱？多少不要钱，谢谢。
1: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哎。 아니 근데 충칭분들 되게 삶 좋다 진짜.
4: 사람이
0: 그러게.
1: 길 물어볼 때도 그렇고.
4: 다 자연이야.
1: 노래방 기계 있다.
4: 자유 자유.
0: 아 오빠 여기 술독이 있다 술독. 치시와. 아 먹어봐도 돼요?
4: 오케이 하나 먹어봐야지.
1: 이거 한 잔에
0: 한 잔에
1: 6위안.
4: 그럼 얼마예요? 한 잔에
1: 1,200원.
4: 와 쓰다.
1: 오 잠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0: 이만큼
4: 아니,
0: 주셨어.
4: 아니. 조금만 주시는 거.
0: 이만큼 거. 주셨어.
1: 아 병에 그건가?
5: 어. 왜지 와 아니었어 또. 아. 나 할래.
1: 뭔데 그거?
4: 몰라.
1: 뭔데 뭔 줄 알고 마셔?
4: 쓰레기
1: 술이야?
0: 아 이거 그 딱 그 백술마. 백술.
4: 와 향 좋다.
0: 고량주 느낌의 뭐 마시고
4: 오이시 우와 오 너무 맛있다
0: 오이시
4: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야
1: 진텐
4: 오이시 오이시
0: 진텐 한 입 해봐
4: 그렇게 세지가 않아 알코올도 세지가 않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이거
0: 고량이 들어갔대 아
1: 까오량
0: 6위안 8위안 12위안 아, 한 병에
4: 그러면서 엄청 싸네.
1: 우리 그 이제 돈이 요거 한 병 살 돈 남았거든.
4: 딱 있어.
0: 어떻게 할래? 살래 말래? 살까?
4: 사면 되지. 사면 되지. 나눠서 먹자 그래.
0: 그래 하나씩 먹어. 먹어봐.
1: 우와. 오.
0: 시시시시.
1: 오.
4: 그래요. 가자 우리.
0: 바이바이. 오, 약간 마라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4: 아, 그렇지.
1: 우리 지금 세 개 먹었는데 세 개 다 마라잖아.
0: 마라 국수, 마라 도상면, 마라 만둣국,
1: 마라 꼬치,
0: 마라 꼬치, 마라 고기.
1: 어, 광고에서 마라 냄새 난대. 되게 알차다.
0: 사람 사는 냄새 난다.
4: 맞아.
1: 아, 지금 14,000원으로 뭘 한 거야, 와.
0: 오빠 먼저 들어갈게요. 오빠!
4: 왜?
0: 어? 이거 뭐예요?
6: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원래 있었던 거예요?
1: 이거 언제 붙였어?
0: 이게 원래 여기 붙여 있었던 거예요?
1: 아, 잠깐만, 난 못해. 아, 뭐야. 아.
4: 뭐야?
0: 고층 빌딩 청소래요.
1: 아, 고층 빌딩을 어떻게 해?
0: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23위안을 줄지 32위안을 줄지고 업무 시간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래. 출근 장소가 X시티 1층 로비 앞이래. 얼마나 고층... 너 못해.
1: 몇 층인데?

0: 처음에 오했을 때 고등부증 많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등부증을 할 수가 있지?
1: 절대 싫은 거. 그럼 절대 하지 말아. 싫은
2: 거. 높은 거 보더라.
3: 아,
4: 그런 거?
2: 고등부증이 심해서.
3: 어떻게? 반장님, 왜? 이 고층 빌딩 청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4: 아는 거는 그 건물만 알아.
5: 여기서 보여.
4: 그러니까.
3: 어디서
5: 여기서. 여기 말고.
4: 그네가 그나마 난 거지.
0: 뭐가 나아요?
4: 아니, 여기라면 생각해봐.
0: 아니, 그러니까
4: 여기라면 생각해봐.
3: 갑자기
4: 그러니까
3: 무슨 소리
4: 여기야. 그치?
1: 여기라면 생각해봐.
4: 잘 됐잖아. 자, 이제 지금 생각해봤자 의미 없거든. 가봐야지. 그렇잖아.
3: 오빠는 보니까 뭐 검색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려오거든.

0: 왜 검색해? 어차피 내일 갈 건데 그걸 왜 생각해?
1: 그렇죠. 그럼 좀 시간 들어가서 자죠.
2: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거기서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는 느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해요.
1: 일단은 뭐 난이도 따라가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일단 일이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
0: 7시에 딱 이 소파에서 만나기로.
1: 오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형님?
2: 와 그때마다 다르지. 나는 좀 독일에서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0: 아 맞네. 어떻게 되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2: 시차.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아까 꽃 그게 아저씨한테 또 가서 카메라 들고 가면.
1: 7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0: 오케이.
2: 오케이 알았어. 7시. 오케이.
3: 아이고 수고.
1: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2: 도착.
1: 오늘 뭐 한 건 없지만.
0: 고생하셨어요.

0: 오빠 굿모닝.
1: 택시를 부를까?
0: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일하러 가볼까? 신발 똑바로 신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만나면 내가 엄마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근데 준비나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이 항상 오이처럼 나오겠다.
1: 그런 거만 안 하면 돼. 니하. 야, 일하러 가는구만.
0: 밥값은 해야지.
1: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일을 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2: 그렇겠네.
1: 돈이 없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짜.
0: 오늘 돈 열심히 모아야지.
1: 오늘은 내가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0: 저거잖아, 저거.
2: 여기, 거기, 거기 거잖아.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0: 그니까.
2: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1: 진짜 높은데? 긴장되네. 끔찍하죠. 말이 안 되죠. 제가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3: 진짜 대박이에요.
2: 미안하다.
1: 설마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0: 난 다른 예능에서 막 창문 닦고 그런 건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런 류 아닐까?
1: 그렇진 않겠지? 저분들인가?
0: 니하오.
1: 니하오.
0: 니하오.
1: 니하오.
4: 아, 我是这边云端乐园的那个项目负责人。
2: 따라오라고.
0: 오케이. 오케이.
2: 렛츠 고. 아, 근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고 여기 오픈하는 것 같아.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찍 오라고 했구나.
2: 우와.
0: 시시.
2: 조심. 이거.
0: 엄청 깜깜해. 준비라, 너 괜찮겠냐?
1: 벌써 떨리는데.
0: 귀가 웅웅할 거래.
1: 是是.
2: 빨리 가니까.
0: 待会儿我们去到的地方是目前世界横跨水晶铃铛最大的这个啊世界第一世界第一。
2: 왔다 우리 거.
0: 우리 거? 어? 저거야?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0: 아니 잠깐만 나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오자마자 이런 걸
1: 이거는
2: 어떻게든 배우면 되겠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1: 아니 배워야지
3: 아 근데 안 무서워 봐봐
4: 이게 여기는 그냥 여기잖아
0: 아 여기 떨어져도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형님
1: 근데 저 줄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2: 그거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코치 기다린다고 했었잖아
1: 이게 지금 배워서 가능한 일인 거야?
0: 안 되지 난 저기 이모님들이랑 같이 친해져 볼게
3: 안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얘기해가지고 커피라도 조금
0: 그 감성 아시는구나
3: 그런 느낌이 아. 인사만 드리고 약간 아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5: 아 라이까지 하고 생각이 다 잡아야
3: 야 커피
1: 저희요?
3: 커피 준다고?
5: 今天的那个我们早上的一个就是保洁清洁工作的话也是会有我们三位韩国朋友
1: 같이 청소하는 선배님들
2: 아예아
1: 안녕하세요
0: 你好，你好。好，一会儿的话，我们首先是会去到就是我们的屋顶，屋顶，哎，
5: 会去到这个地方，首先对这个地方的一个地面进行一个清洁。

0: 아니죠? 여기는 맞죠?
1: 这个是他们需要专业的人做那个事情，我会参加。哎，这个是他们需要专业的人做那个事情，我会参加。哎，我们主要是国内有用的请假，您过来。这个是大家的一个工作服。啊，OK，OK，OK。要不给他们准备一件我们这个？要给咯。
2: 哎，교복같아，교복。
0: 그렇지。
2: 교복같아。好。好。好。
3: 我是好，我是好，啊哈，啊，买通话的那一个，哪个话筒的？这里有一份那个安全责任声明书，或者有精神类疾病的，是不能从事我们这个工作的。아프면
4: 얘기해라고.
1: 어디든 아프면. 아, 오케이.
0: 나 지금 말아 먹어서 배 아픈데 괜찮아요?
3: 아, 작업 보이시죠?
4: 그럼 괜찮대.
1: 저는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3: 제가 매 문제.
4: 이거
3: 제가
4: 오케이.
1: 알겠습니다.
4: 자,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무서워. 밑에.
1: 무서워. 무서워. 제발. 여기 한번 올라. 살려주세요, 언니. 살려주세요.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미끄러워. 이거 봐. 하지마.
2: 너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또 다시 해.
3: 또 다시 해야 돼. 에이, 네네네, 저스 내가 무슨 나가봐라. 에이, 네네네.
1: 아니 그냥
3: 무신나 나가세요. 와,
1: 너무 힘들다.
4: 이렇게 거친 옷 입고 가신다고?
5: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사진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6: 난 무슨
3: 일이야? 누가 아들이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6: 어디 사? 너 아버지 된다 봐.
3: 어, 여기가!
1: 우와! 생각치 이루다.
2: 맛있어, 근데. 다 맛있어.
1: 오, 진짜 맛있다. 제일 맛있다, 먹은 것 중에. 충치 나서 먹어도 제일 맛있어.
3: 맛있어.
7: 클리니얼 스테이.
3: 클리니얼.
6: 엄청 더럽다, 눈 봐봐.
8: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9: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어?
5: 그럼 네가
3: 야, 몸이 보라고!
5: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5: 걷고 다녀요, 다.
3: 어...
5: 저 빼고 다.
10: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11: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5: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어. 정준희 씨는 알아요?
5: 저 모르죠.
12: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13: 이성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부에서 다큐 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 팀, 인더스트리 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이사지 무리다네.
1: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0: 인력 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2: 이제 이기 하쇼.
1: 아, 이기 하쇼.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1: 어, 대기야! 아!
3: 코코와 핍, 깨르.
1: 깨르.
3: 깨르.
1: 자, 이쯤이거든?
0: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1: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0: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1: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0: 그래?
1: 여기 가면은 준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0: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1: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0: 마사지?
1: 아니야! 그걸 하면은 바로 치유하게 돼, 치유.
0: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1: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0: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1: 자,
0: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1: 따라따따
0: 뭐야 이게?
3: 하이, 웰컴.
0: 이게 뭐야 이게?
1: 들어가봐 일단은. 자, 겁먹지 말고.
0: 아,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도 고아이 됐으네.
3: 저도 고아이.
0: 저도 답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코코와 난데스까?
3: 코코와 핍 깨르 클럽 데스.
0: 핍 클럽?
3: 깨르.
1: 깨르.
3: 깨르.
0: 갸루?
3: 갸루
0: 아,
1: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0: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로 올걸. 사다와시아 오토코 데스케도.
3: 오토코노 갸루.
1: 오토코노 갸루.
0: 땡수모 데키마스까?
3: 데키마스.
0: 너도 돼?
1: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0: 아.
1: 데키마스?
0: 아. 와.
1: 아, 근데 생각보다 준빈이 그 얼굴이

0: 약간 수채화 같아서.
1: 수채화 같다는 건 칭찬인가?
2: 어, 그럼!
1: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2: 자.
0: 아, 고르는 거다!
3: 민준호.
4: 스보이.
1: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2: 어, 그럼, 그럼.
1: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2: 그래.
1: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3: 야리타이.
1: 데키마센.
3: 아, 데키마센.
1: 와타시와 나카, 아그노스 안 된다가 뭐지?
2: 아, 치사이 후쿠와
1: 데키마센.
2: 무리.
3: 오케이, 오케이.
1: 아까 오나카가 이빠이.
3: 아유, 아유.
1: 와타시와. 아, 하이, 하이, 고레, 호피. 고레, 고레. 생수는 뭐 하고 싶어?
2: 어, 나는 생수. 일단은.
3: 오후!
1: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2: 수사이 데스.
1: 각세간지, 각세간지.
2: 각세간지.
3: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오케이, 데스.
2: 하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이마세요.
3: 또.

0: 어?
1: 와우.
0: 아니 잠깐만 멋있는데?
2: 핏이 괜찮네 이게.
0: 아니 잘 어울리는데?
2: 아우 잠깐만 옷 변했네.
0: 자 일단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2: 아 가오.
1: 이제 봐.
0: 와 이게 다 내덕 아니야. 내덕이 가루도 되고.
2: 어 고맙다.
0: 그치?
3: Where are you from?
1: 필리핀.
3: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1: 아 because it's freedom.
3: 아 feel yeah. like.
2: 어떻게 파우 파우 파우
1: 저 어때요?
2: 룩 룩 그 이쪽
1: It's your first time?
2: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1: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4: 아, 눈매 쩍지.
2: One eye is okay? 달라진 게 없는데?
0: 오!
2: 기대했어.
0: 어떻게 했어?
2: 어떻게
0: 했어? 오오오! 아마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모토 마에 구다사이. 아, 이네, 이네. 아!
2: 가발을 좀 붙으려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0: 진짜 분팡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1: 일단은 맞을게요. 오. 어떻게 되나서.
0: 아, 하이, 하이, 하이.
1: 내가 못 떠게 하려.
0: 아, 하이, 하이.
2: 와. 왜? 제대로 안 했어.
0: 와. 와. 승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2: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펭수야?
0: 난 이게 좋은데,
2: 아니,
0: 지금이.
2: 아니야, 펭수야.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0: 난 이게 좋은데.
2: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 되게 좋은 샷 반인다.
0: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민 살 진짜 많이 뺐구나.
2: 왜?
0: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2: 앞에서 보면?
0: 돌이야.
1: 그치, 그 스킬이.
0: 아, 그래.
1: 그래?
0: 응.
1: 오케이. 그래가 오케이.
0: 아, 그래가 스키.
1: 오케이.
0: 맥자 스키.

0: 부끄럽네, 국민 때문에.
1: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0: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1: 혹시 저 한국 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0: 어딨어, 어딨어?
1: 여기 뒤에.
0: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이뻐.
0: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자루, 누군지 알겠어?
2: 어?
1: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주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됐어. 깍주부 아니에요. 깍주부 아니에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어 몰라요. 니혼진.
3: 자신撮ってもいいですか?
1: 아, 자신?
3: 어, 어,
0: 이거 찍자.
3: 背景明るい? 撮影しましょう.
1: 아, 오케이. 아까 가루 선배가 그러더라고. 가루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
0: 지금 어때? 자유를 얻은 것 같아?
1: 자유를 통제당하는 느낌인데?
3: 가루와 코, 조금 섹시 너 포스. 오케이.
0: 하이.
3: 한 번 더. 귀여워 한 번 더.
0: 오케이.
3: 어때요?
0: 어, 이네.
1: 와, 혼돈이 가르네, 지금. 야르.
3: 야르.
0: 아키.
1: 야르.
0: 야르. 아, 고니치와.
1: 미혼진 됐을까?
4: 일본이에요.
1: 아, 한국,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야르.
0: そうです.
1: 예! 아타시노 갸루, 또 됐을까?
4: 초갸루,
1: 초갸루.
4: 초갸루,
1: 초갸루.
4: 스키모
1: 어디 거? 아?
4: 스키모 나이, 마 나이.
1: 아,
4: 나이.
1: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4: 아, 나이. 아, 나이.
1: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0: 아, 나이. 아, 나이.
1: 근데 상태에서 못 다니겠네.
0: 아니야, 즐겨, 즐겨.
1: 못 즐기겠어?
0: 오히려 지금은 그 관심을 즐겨야 돼.
1: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0: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1: 자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다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0: 어, 알아봐?
1: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0: 어...
1: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0: 야, 갸루. 자, 일단 가자.
1: 야, 여기 오랜만이다.
0: 아, 여기 분위기 좋네, 이거.
1: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0: 아, 진짜로 갔었어?
1: 응. 그때 카더 가던 형이랑 갔었는데.
0: 응.
1: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0: 어, 뭐야?
5: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1: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0: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1: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0: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1: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0: 오.
1: 말 사심이 있고.
0: 말 사심이?
1: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0: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1: 미꾸라지 추어탕.
0: 아 그러네.
1: 스미마셍. 아. 아타시아 오보에테마스카?
6: 이츠카키마시타카.
0: 국민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가루잖아.
6: 아, 아침은 해야 돼.
1: 하이.
0: 오, 뭐야.
1: 이마 가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하이. 바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 메.
0: 그게 뭔데?
1: 메.
0: 그게 뭐야?
1: 소.
0: 아.
1: 오. 하이. 미꾸라지도 먹을까?
0: 아, 궁금하긴 한 게.
1: 도조, 도조.
0: 뭐야?
1: 도조가 미꾸라지야.
0: 아, 그럼 도조, 도조, 더조. 도조, 도조, 더조.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1: 육아를 일단 1순위를 하면서
0: 아~
1: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0: 어, 어떤 거 만들었어?
1: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0: 야, 너무 좋다.
1: 어,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0: 좋네, 좋네. 어,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1: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0: 맞아, 맞아, 맞아.
1: 어, 이번에도 혹시?
0: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1: 그럼 벌써 이 집 가수네?
0: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1: 다 미니니까.
0: 어, 나 미니.
1: 그러니까. 정규 앨범 한번 하자.
0: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1: 정규로
0: 하자. 피처링 할 의미.

0: 그냥 있어?
1: 아니 JK 형이 피처링했었던데.
0: 어 맞아 맞아 맞아.
1: JB 형은 좀 아니잖아.
0: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2: 댄스도 잘해.
1: 춤은 어 그치 시켜주면 할게.
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1: 내가 화려한 피처링 군단 또 만들어줄게.
0: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내가 팬사인회하러 왔어 여기
1: 도쿄에?
0: 어
1: 팬사인회를 했어?
0: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내가 지금 엄청 많이 했어.
1: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0: 거기까지는 아니고
1: 일본은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귄?
0: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1: 어?
0: 하지만 어.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1: 팬미팅을?
0: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이거 봐! 미꾸라지 홍치통 도린이랑 비슷한데 비린 맛이 없어.
1: 되게 고소한 맛.
0: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1: 비린 향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0: 그러네. 정확하다.
1: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0: 이건 뭐야?
1: 이거는 말사시미.
0: 말사시미.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1: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0: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1: 말이 나왔어.
0: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긴 게 꼭 소간 같대.
1: 소간의 비린 맛은 없고. 조금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긴 해.
0: 그런 것 같아요.
1: 우리 펭수는 도쿄가 처음이잖아.
0: 아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1: 이번에 어땠어?
0: 뭔가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1: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0: 그래요 너무 좋아.
1: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문장하고 시부야 걷기? 이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0: 질투하는 거야?
1: 내가 최초 아니야?
0: 너가 최초지.
1: 여행 크리에이터도 자이언트 팽티비는 나 아니야?
0: 너지.
1: 근데 본 놈의 무슨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티비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0: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1: 오늘 1일 가이드여가지고.
0: 진짜?
1: 나 시간만 있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0: 어딘데?
1: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0: 진짜 딱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1: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0: 알겠어.
1: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0: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1: 거기 가면 또 불꽃놀이도 있고.
0: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고니차 일본 시민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는 나마이와
3: 페이스
0: 뽀이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가에츠키마스.
4: 진짜란 무엇인가?

0: 강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이거 어디야?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적이죠.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영

0: 원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1: 하기사,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2: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1: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장에 하고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관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님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0: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뭐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아,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 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 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저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 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싶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털고 훔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서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대끼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하,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리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 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네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과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초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This is Mask, Alabama.
1: We are an unarmed freighter.
2: We have a potential privacy situation.
3: Listen up. We have been boarded by armed pirates.
4: Stay hidden at all costs. No one any hostages.
5: Where is the crew?
6: I don't know.
7: You think you're playing? You think we're playing?
8: You're gonna shoot somebody. Shoot me.
9: 1 minute, I kill all your friends. 1 minute.
10: You come with us.
11: We're not getting everybody.
12: Don't get in there.
13: Gotta get him off the ship.
12: Not like this.
1: The Navy is not going to let you win. They would rather sink this boat than let you win.
14: Captain Phillips, can you hear me? Captain Phillips, can you hear me?
1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6: 후원문의 080-961-9595.
1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빵. 맛있는 빵을 찾는 이들을 위해 부산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매일 200종류가 넘는 다양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고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2: 신기하고 맛있는 빵들이 많이
0: 있어요.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호텔 셰프 경험까지 총동원. 고기와 사골 육수로 만드는 뚝배기 빵부터 무로 육수를 내 반죽하는 이색빵도 있습니다.
1: 아,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0: 하나의 빵이 완성되기까지 재료부터 반죽법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각과 기술로 해내야 하는 작업.
3: 1,000개 정도 평일날은 주말에는 1,500개.
0: 단팥빵을 위해 매일 60kg이 넘는 팥과 씨름을 하는데요.
3: 아, 힘들죠. 힘들어요.
0: 한편 고온의 화덕 안에서 빵을 구워내는 주인공. 하루 딱 200개 정도 한정판 빵을 구워내는데요.
4: 43.9도. 43.9도.
0: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 화덕의 열기까지. 기댈 것은 오직 선풍기 하나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빵을 위한 집념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온 주인공.
4: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0: 본신의 힘을 다해 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빵이 있다는데요. 바로 달콤한 팥앙금이 들어있는 추억의

0: 팥빵. 폭신한 빵과 파당금의 조화로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을수록 더 당기는 단팥빵의 맛.
1: 단팥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네, 속이 편안해요.
2: 또 촉촉하고 부드럽고 팥빵이 담백해.
0: 달콤한 단팥빵을 한입 베어물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자동으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3: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꾼들 얻으면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막 새빵으로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1: 학구역의 전빵에서 이 단팥빵을 팔았는데 많은 거 50원. 그렇게 맛있었어요.
0: 어린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단팥빵.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단팥빵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4: 안녕하세요. 대가제빵 경력 46년의 명인 정인유 대표입니다.
5: 잘 되고 있어?
6: 예.
5: 이른 나이부터 빵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는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4: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5: 선생님, 발이 잘 되고 있네?
6: 오늘 빵 잘 나올 것 같아요.
5: 잘 나와야 돼. 팥빵은 저의 어릴 때의 추억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포근함과 달콤함과 마음의 실꽃도 되는 것 같아요, 팥빵이.
0: 이른 아침부터 바쁜 빵집.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을 옮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6: 뭐예요? 아, 이게 팥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일주일치 양인데. 네. 무거워요. 슉!
0: 팥이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직원들이 동원되는데요. 하루 60kg의 팥이 사용되다 보니 일주일치 총 420kg의 팥을 날라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의 청년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인데요. 팥을 모두 나르고 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인구 씨가 팥 선별에 나섭니다.
5: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윤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팥이 좋은 팥이죠.
0: 품질을 확인한 팥은 곧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팥을 세척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조리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팥을 씻어내는데요. 단팥빵의 핵심 재료이니만큼 꼼꼼히 작업합니다.
5: 조리 하나를 흩어질까봐 이렇게 한참 일해야 돼요.
0: 기계를 쓸 법도 한데 팥을 씻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인구 씨.
5: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뚜막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 짓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 가끔 눈시울 좀 나오고 하죠.
0: 지난 46년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정성껏 단팥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7: 삶고 끓이고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5: 3시간 정도? 세다고 밥이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0: 잠시 후 한창 팥이 익어갈 무렵 뭔가를 넣는 인구 씨.
5: 설탕도 원당 넣고 있어요. 수정제 원당은 아무래도 일반 설탕보다 그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0: 건강을 생각해 비정제 원당을 넣어 단맛을 극대화해주는데요.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 앙금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5: 팥빵이 계속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시간 이상 줬다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깨 때문에.
0: 기계화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팥 앙금이 완성됐습니다.
5: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그려졌어요.
7: 그 어떤 거 보고 할 수 있어요?
5: 지금 이게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떠보잖아요.
8: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손목의 강도.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점두가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0: 완성된 파 당금은 통에 나누어 잘 식혀주는데요. 한 통에 약 180개의 단팥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파 당금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8: 바로 못 쓰잖아요. 뜨거우니까.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식혀가지고 내일 쓰는 거예요.
0: 다음 날 새벽. 제빵사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죽부터 준비하는데 반죽에 웬 얼음일까요?
6: 화학첨가물을 안 쓰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효를 천천히 시켜야 화학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맛이 돌리거든요. 더 쫀득해져요.
0: 반죽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반죽이 완성될 무렵.
8: 수고한다. 수고한다.
0: 인구 씨의 등장에 모두들 긴장하는데요. 과연 반죽은 잘 됐을까요?
8: 얘들아, 들어와봐. 반죽 형태가 오늘 반이 잘친 것 같은데.
0: 다행히 합격. 칭찬은 아들을 춤추게 합니다.
6: 10명 올렸어요, 10명. 칭찬받는데. 근데 하도 칭찬 안 받다 보면은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요.
8: 좋아요. 네, 괜찮아요.
9: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8: 대기를 보고 알아요. 글루탄 형상하고 대기를 보면 알아요.
0: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 발효를 통해 효모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부풀게 해야 폭신한 식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빵 작업.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50여 분간 발효를 마친 반죽을 성형해 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8: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평일날은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한 1,500개.
0: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마쳐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죽을 소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떼내서 손바닥 위에서 둥글게 말아 봉처럼 만들어 완성시키는데요. 마치 기계로 빚어낸 것 같은데요.
10: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0: 일정한 양의 반죽으로 손기술을 더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양.
9: 이게 얼마씩 맞춘 거예요?
8: 한 65g 정도.
0: 정확히 65g으로 반죽량을 소분하는 작업자. 오랜 경험 끝에 얻어낸 감각이랍니다. 빵 반죽은 만드는 동안에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성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총 천여 개, 약 2시간 만에 반죽 소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도 직원들도 잠시 쉬는 시간.
8: 가자, 밥 먹자.
0: 우연히 접한 제빵 일을 46년이 넘도록 해온 인구 씨.
8: 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들어가면 시간이 많다.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5시 반에 작업 시작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 뭐 야학은 꿈도 못 꿨고.
0: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들어갔던 제과점. 하지만 빵 기술을 배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빵 공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지만 달콤한 팥 앙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8: 시간이 안 돼서 제과점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그 형들이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하나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떡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과점 일을 또 제과점에 찾아가서 또 일을 취해가게 된 거죠.
0: 어느덧 46년이 흐르고 인구 씨는 한결같이 단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팥 앙금을 넣어 빵을 빚어내는 시간인데요. 단팥빵을 빚을 때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8: 반죽에 싹이 좋게 발효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주면서 이걸 넣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오므려. 오므려서 마지막에는 꿰매줘야 돼.
0: 팥 앙금을 떠서 넣은 후 반죽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앙금을 더 넣어주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손기술. 이제는 인구 씨보다 아들의 손이 더욱 빠르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색 없이 단팥빵을 빚어냅니다. 일정한 양과 크기로 빚어내는 두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7: 아드님하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만들어요?
8: 아니, 젊은 애니까 좀 순발력이 좀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6: 제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7: 아, 이제 준비됐나요?
8: 네네.
7: 준비, 시작!
0: 아버지와 아들의 단팥빵 만들기 대결.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빵을 만드는 아들. 아버지 인구 씨도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10개의 단팥빵을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한 개 차이로 아버지의 승. 경력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8: 근데 워낙 힘든 직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고민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6: 예를 들어서 반죽을 칠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우겼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한 건 잘 안 나오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0: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스승 삼아 아버지처럼 단팥빵에 인생을 거는 중이랍니다.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 5분에 구워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15분간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토록 기다리던 폭신하고 달콤한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하하, 정말 맛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8: 그 원당 물에, 아, 여기 이제 조금 예뻐지라고, 빵 예뻐지라고 이렇게 발라줘요.
0: 마지막까지 최고의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구 씨.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생 단팥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0: 바다의 도시 부산. 이곳에 특별한 빵집이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가 넘는 크기에 총 800여 개의 좌석 보유.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11: 너무 좋아요. 사방이 막 바다가 핥히고 온 사방이 영도고 막 이게 천지라. 산과 바닥이. 이런 데 안 오면 후회하죠.
12: 공간도 넓고 주차할 데도 많고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0: 이곳에 꼭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빵. 총 20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2: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3: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0: 각양각색의 빵들 앞에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부터 귀여운 문어빵에 과일을 잔뜩 올린 미니 케이크 등 정말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과제빵에 계속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디저트실이거든요. 한참 지금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죠.

0: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1: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 4000개 정도 늘어나고.
0: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2: 무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1: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0: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장.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1: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무를 넣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0: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1: 떡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고 있어요. 이게 탕종법인데요.
0: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킬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1: 안에 구멍이 뽁뽁뽁 뚫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3: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0: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1: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두 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이제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했습니다.
0: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2: 다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1: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0: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먹이냐고.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0: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천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0: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1: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재열 위험도 있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0: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이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2: 이제 도넛 튀기러 갈 거예요.
0: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2: 저희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깁니다.
0: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2: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덥고 기름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튀면은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0: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두 배는 더 듭니다. 한 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3: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0: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에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4: 손님들 많이 드셨어요.
5: 맞아요. 여기 근육이.
6: 저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0: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7: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0: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8: 맛있다. 생일이 싹 들어가는 순간.
9: 왜? 빵이 그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8: 빨도 안 하고.
9: 하면서.
0: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3: 일주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10: 고기도 들어가요?
3: 예예예. 예, 예.
0: 이름하여 뚝배기 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3: 부산에 왔을 때 다

0: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에서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빵에도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1: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0: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와인으로 크롬베를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소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0: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영국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1: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배합 과정에서 살균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2: 저도 접했는데 너무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시도해보지 않은 어디서 빵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1: 잠시 후 뽀얀 사골 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사골 생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오븐에 넣었던 고기가 다 익어갈 시간. 이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0: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오우, 뜨거워.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뜯는 게 역할입니다.
1: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0: 손을 오븐에다 뜨어서 많이 났지만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1: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0: 직업이죠. 배움제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고랑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1: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 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3: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빵버터,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페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자.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3: 구웠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결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1: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0: 뚝배기 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요.
1: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보양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4: 빵인데 되게 밥 먹는 것처럼 엄청 국밥하게 진하게 올라와요.
5: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0: 또 다양한 빵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1: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학연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6: 아,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1: 오랜 차고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6: 화덕으로 구운 빵의 장점은 일단은 그 빵이 부드럽고 밀 향이 아주 고소하게 잘 살아나죠.
1: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화덕빵의 진가를 안 단골들이 매일 줄을 잇는다는군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다른 빵의 몇 배라는 화덕빵. 소화도 잘 돼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7: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거 맛있어요.
8: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땡겨.
1: 오늘도 빵을 굽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리 해둔 반죽으로 성형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6: 우리 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1: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6: 물러붙으니까 물러붙지 않으려고 하려고 계속 밀가루를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눌러붙어요.
1: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자.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6: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부침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1: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맛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6: 속도로가 늦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여놓은 거에 시간 차이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1: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6: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빵이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빵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빵 떼는 거에 받쳐주는 거예요.
1: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6: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1: 잠시 후 화덕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6: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한번 떼면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1: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어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6: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여기 온도가 좀 내려가죠.
9: 선생님, 온도 어떻게 돼요?
6: 43.9도.
9: 어?
6: 43.9도.
1: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9: 여기서 하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6: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1: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6: 빵꾸 쓰레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0: 하는 학연 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 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학연 씨. 그런데 이번엔 반죽에 물을 발라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1: 이것도 물을 붙이잖아요. 물을 안 붙이면 떨어져요.
0: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1: 샌드위치하고 네. 얼음물 좀 준비 좀 해줘.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네.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2: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0: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 씨.
1: 아, 입맛이 제일 맛있죠. 얼굴 기분이 좋을 때는.
0: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1: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요. 배척이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0: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엔 딱 좋아요.
1: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0: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전도가 안 맞으면.
1: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0: 자연스럽게 얼굴이 탁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1: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2: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3: 오늘도 두 번째.
1: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2: 이거 빵인데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내요, 빵을.
1: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3: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너무 많다.
1: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0: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1: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하견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0: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상담 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0: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5: 방문 산더발류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8: 네?
1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8: 와.
1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18: 어떻게?
1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0: 이야, 장대하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완료고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아, 더... 우와!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웜.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8: 치킨 이름이 왜 이래?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انا كان رشخي

0: they're trapped under here. That's why.
1: Morning.

0: Yeah.
1: Want it?

1 mile now, Cap. Only 1 mile.

0: حقي هذا متركب مش غنيو
1: دار باش دار
0: مش غنيو اسكتي يا مش غنيو

slipped. Day 17, I'm on it. Be careful! I'm on channel 3!

Let's go!

Zadek. This is a galley. This is where we make the food.

Wait. Stop here.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섯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
2: Your friend make fool of us? Make us run around? 오라하 두미드가고 카브리가 올드리야.
3: 어, 사이.

Insurance man, come, bag of dollars, you go home.

can do with this?

What's wrong with you?

Salt water would be good for your foot.

0: husband.
1: Dr. Curry, you made the rest of us look very feeble. As a matter of fact, I thought you...
2: 방문 상담 완료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0: 안에서 공격을 했다.
1: 맞습니다. 아주 노련한 지능범이죠. 녀석은 아마 스스로를 수만 개로 쪼개서 범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0: 쪼개요?
1: 그래야만이 방어벽을 뚫을 수 있거든요.
2: 아니, 방어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죠?
1: 그게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녀석은 나노 크기로 몸집을 줄인 뒤 몸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니, 그렇게 잠입을 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1: 아마 이 피해자도 엉망이 된 면역 시스템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잔인한 고대 수법이죠.
2: 전 못 믿겠어요. 무슨 SF영화도 아니고.
1: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자료가 이렇게 있는걸요?
2: 연구팀은 그동안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고 여겨진 피부 장벽을 나노플라스틱이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피부는 완벽한 그 장벽이라고, 특히 이제 나노 사이즈, 저희는 이제 50나노미터, 20나노미터 사이즈 플라스틱을 실험했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이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결국 피부를 뚫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방사성 동영소를 붙인 마노 플라스틱을 피부에 바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우스에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관찰했는데, 플라스틱이 표피를 지나서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림프절에 모이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0: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피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모공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공의 사이즈가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됐을 때 한 2,000분의 1 정도. 50나노미터를 계속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모공을 통해서 진피지까지 가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1: 그러면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할 때 1차 방어벽이던 피부는 괜찮나요?
2: 아까 보시면 육안으로는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이죠?
1: 네. 네.
3: 일단 보기에는 별 이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2: 정말 그럴까요?
0: 일단은 피부의 장벽을 이루는 단백질 성분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피부 두께를 재보니까 총 합해서 한 30% 정도가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서 피부 두께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플라스틱의 노출에 의해서 피부 두께가 3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피부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면역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염증 관련된 그런 유전자도 변화를 관찰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반복적인 노출이 결국 면역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잡기는 힘든데 여기 쌀 한 톨 보이시죠?
3: 네. 오, 진짜 작다.
2: 이 쌀 한 톨과 비교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작을까요?
1: 미세 플라스틱은 요거 한 5등분?
2: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 쌀 한 톨을 다시 1000분의 1로 쪼개놨다고 보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됩니다.
3: 1000분의 1이에요?
1: 먼지 정도.
2: 네, 그것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나노로 가면 어느 정도일까요?
1: 어느 정도인데요?
2: 그러니까 얘를 1000분의 1로 쪼갠 게 미세. 다시 1000분의 1로 쪼개야지 한 조각이 나노가 되는 거예요.

0: 공기 같은 건가?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니까 모공도 막 들어가는 거군요.
0: 네.
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불량배 같은 거라면 나노 플라스틱은 유령 같은 해커다 이렇게
2: 네,
1: 생각할 수
2: 맞아요.
1: 있겠네요.
2: 네. 그러니까 작을수록
0: 해커네, 침투해가지고.
1: 네.
2: 그 작을수록 더 깊게, 더 오래,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3: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그 생체 내에 있는 여러 장기들 중에 어디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축적이 되는지 그걸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 모체에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이제 젤리를 만들어서 이 젤리를 하루에 하나씩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유도한 다음에 그 모체의 그 자손들의 여러 생체 장기들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장기들 중에 유독 그 비장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높게 많은 양이 축적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장을 분리를 해서 일단 크기를 재봤을 때 비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쟀을 때도 무게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비장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그 생체 기관이니까, 그래서 면역력 또는 이제 면역 기능에 뭔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된 자손에서 비장 내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모아서 그 세포들의 종류별로 이제 분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교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외부 감염 원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가 있는 거죠.
1: 영상 보고 이해는 되는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면역 세포는 사실 외부 침입자, 그러니까 뭐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돼 있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왜 미세 플라스틱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2: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건 미세 플라스틱의 위장술 때문입니다.
0: 에이?
1: 위장술.
0: 위장술이요?
2: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영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속에 원래 있던 단백질을 뒤집어씁니다. 가짜 단백질 행세를 하죠.
0: 약간 징그러운데요?
2: 그러면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저기 맛있는 먹이가 있구나.
2: 그렇죠.
1: 이렇게.
2: 덥석 삼켜버리겠죠.
0: 천재인데요?
1: 되게 천재네요, 진짜.
0: 네.
2: 그리고 면역세포를 셔틀을 삼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맴돌면서 독성을 뿜어내는 거죠.
3: 그러한 면역 세포들의 교란이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방어 능력에 혹시 손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3주 된 자손 마우스에다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저희가 비강을 통해서 감염을 시켰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몸무게가 떨어집니다.

0: 이 감소폭을 보시면 그 정상 마우스의 감소폭보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그룹의 마우스에서 나타나는 몸무게 감소폭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감염에 훨씬 취약해졌다는 얘기죠. 네.
1: 누나 이 기사 보였어요? 최근에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그 배후로 지목된 범인의 정체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과 불임, 대장암, 만성 폐렴증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했다.

0: 결국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긴 염증들이 DNA를 망가뜨려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를 키운 거예요.
1: 아, 착한 플라스틱은 없나요?
0: 착한 플라스틱이라, 아예 없진 않아요.
1: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0: 단, 이제 아직 연구실에 있어요.
1: 오.
0: 그곳에 이제 조용히 세대 교체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착한 플라스틱이.
0: 예.
2: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의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순환시키냐가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라스틱이 번호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각각의 번호대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그것들을 따로 재활용이 해야지만 다시 쓸모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좀 중재해서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분자를 만들어냈고 플라스틱의 서로 다른 종류를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중재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혼합되게 할수 있고 재활용하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리머는 열 경화성 수지의 높은 내열성과 기존 플라스틱의 성형 가능한 재활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분자들 사이에 스마트한 자물쇠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자물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자가치유 플라스틱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해서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휴, 착한 플라스틱 기술을 보니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3: 저도 생명의 위협받다가 그래도 돌파구를 딱 보니까 통쾌한 기분까지 좀 들더라고요.
0: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된 것하고 그게
1: 네.
0: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건 완전 별개 문제거든요.
3: 아니, 뭔지 알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 어릴 때 우리 앞에 얼굴 한번 비쳤던 좀 착한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거든요.
1: 생 생체인식
3: 아니요 그
1: 생화학
3: 땡
1: 생크림
3: 잠땡 잠깐 생각 좀 할게요. 땡땡땡땡땡땡
1: 생플라스틱
3: 그런 건데
0: 네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말씀하시는 거죠?
3: 맞아요. 생분해 플라스틱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기사가 분명히 여기저기 났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기대만큼 뜨지 못한 것 같아서 좀
1: 맞아요.
3: 아쉬웠어요.
4: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10분 만에 비워져서 버려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꽉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 정말 죽고 싶더라. 아, 근데 나 아까 뉴스 봤는데 우리 썩는데 500년 걸린다더라?
5: 500년? 그거 인간들이 자기들 희망사항 적어놓은 거야.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썩는 법 아는 플라스틱 있어?
6: 썩는 게 뭐야? 먹는 건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톡스 맞는 인간들이 나보고 부럽다잖아.
7: 어머, 쟤는 100년이 지나도 주름 하나 없네 하면서.
4: 난 아까 어떤 꼬맹이가 나를 뻥쳤는데 몸이 박살났거든? 아이, 근데도 이렇게 멀쩡하잖아. 난 결코 죽지 않아. 다만 쪼개질 뿐이지.
8: 난 바람 타고 파도 타고 세계 일주하다가 엊그제 한국에 도착했어. 가벼우니까 여기저기 갈 데가 많더라고.
4: 부럽다. 난 평생을 집순이로 살았거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애들이 나를 물고 뜯어도 버티지. 나랑 놀던 꼬맹이는 벌써 허리가 굽었다던데. 아직도 주렁주렁한 내 눈망울을 좀 봐.
9: 어이, 7번. 넌 몸이 하얘서 그런지 유난히 귀티가 난다.
7: 귀티는 무슨?
10: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몸단장을 해도 난 태생부터가 이것저것 섞인 잡종이다 보니까 선별장 형님들이 나만 보면 한숨을 푹 쉬면서 옆으로 빼버려. 그러면 어디 행인 줄 알아? 바로 소각장 행이라고. 나 오늘 거기서 겨우 탈출해온 거야.
6: 예, 우리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데 오늘 밤에 노래방이나 갈까요? 5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

0: 간대서 못 간다고 전해라.
1: 그래, 어차피 안 썩는 거 즐겁게 버텨보자 얘들아. 그리고 500년 뒤에 이 목욕탕에서 다시 정모하는 거다.
2: 콜, 썩는 놈이 배신이다. 와!
3: 넌 뭐야? 너도 패츠냐?
4: 아, 안녕하세요. 전 PLA라고 합니다.
5: 근데 아까부터 옥수수 냄새가 솔솔 나는데 누가 옥수수 배달시켰어?
4: 아마 저한테서 나는 냄새일 겁니다. 제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6: 옥수수? 너 그래서 어디 500년 버티겠냐?
3: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4: 아, 그게 분해되기 전에 마지막 목욕을 하러 왔어요. 저는 오늘 이후로 6개월 안에 사라질 운명이거든요.
0: 쟤 좀 봐라, 옥수수 좀 섞였다고 우리랑 다른 척하네.
4: 아이고, 형님들 자리 좀 비켜봐요. 저 빨리 씻고 가봐야 하니까요.
2: 너 대체 성취가 뭔데?
7: 마지막 저 친구가 그럼 착한 플라스틱이군요. 네.
8: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하면 사실 2001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힐 거라며 떠들썩하곤 했거든요.
7: 맞아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8: 그게 결국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없지, 가격은 비싸지, 게다가 썩기는 썩는데 조건 까다롭지, 솔직히 소비자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9: 그러면 거의 2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네요.
10: 네. 홈 코너, 이름 영구 플라스틱! 나이는 160세! 1860년대 항공 소재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정복, 불멸의 소재로 칭송받으며 100년 넘게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청코로, 이름 생분해 플라스틱! 나이 26세, 2000년대 초반 나 옥수수에서 왔어 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혹평 속에 금방 잊혀졌는데요. 그러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속에서 재데뷔에 성공했습니다.
9: 와,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챔피언이냐, 아니면 지구의 미래를 짊어진 중고 신인이냐, 소비자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11: 기존 석유의 플라스틱은 원유의 찌꺼기인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원료가 자연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원료, 사탕수수나 나무, 옥수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을 일컫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썩거나 썩지 않거나 이거겠죠. 다만 이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미생물이 있는 조건에서 넣었을 때 기존 석유의 플라스틱은 안 썩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미생물 조건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벽하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그런데 소재만 조금 다를 뿐 사실 같은 플라스틱인데 하나는 왜 분해가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죠?
8: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차이는 분자 구조 때문이에요.
9: 분자 구조.
8: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이 우리가 잘 아는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플라스틱들은 탄소하고 탄소가 아주 꽉 탄소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제일 깨기 힘든 결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중간에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산소에 있는 부분이 약하는데 그거를 끊어내는데 온도하고 배고픈 미생물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9: 그런데 생각보다 생분해 플라스틱 이 친구가 그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나온다. 옥수수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독성이 만만치 않다더라. 뭐 자연환경에서는 분해가 왜 안 되냐 하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7: 맞네요.
8: 그럼 우리가 소문의 진상을 한번 파헤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11: 근데 우리 이런 오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12: 그거는 일반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을 동일시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퇴비와 과정을 모사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왕겨나 깻묵이나 다른 유기성 폐기물을 같이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생분해성 필름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분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평가입니다.

0: 어느 정도 분해된 어떤 필름에 대해서 표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이 훨씬 더 심해졌고 표면에 그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미생물 군집이 형성돼서 생물해성 플라스틱을 갉아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충치 먹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꺼뭇꺼뭇한 느낌도 드는 게 이게 미생물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필름 표면에 붙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요철처럼 많이 식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필름이 이렇게 짜그닥짜그닥 쪼개질 정도만큼 굉장히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0: 네, 맞습니다. 생물해성 플라스틱도 분해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적절한 조건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로 전환됩니다.
2: 생분해 플라스틱, 알고 보니 미세 플라스틱 제조기였다는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문이었네요.
3: 그러네요. 조건이 맞으면 분해가 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쪼개지기만 하니까요.
2: 그러니까요.
4: 이건 생분해 플라스틱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처리 시스템이 없어 생긴 슬픈 오해인 거죠.
1: 사실 이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석유의 플라스틱에서 발생됐던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물질에 관련된 기본 정보가 있어서 생물성 플라스틱도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소재 자체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는 아니다.
0: 네, 이번 실험은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 우리가 알수 없는 미세 화학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에 의해서 어떠한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료는 제가 공시료고, 이 시료는 비분해성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시료고요. 이 시료는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분해된 시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게더 우월한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현재 생물해성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물해성 플라스틱의 최종 분해 산물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예, 다행이다. 그럼 독성 물질이 더 나온다는 건 완전한 오해였네요.
3: 그러게요.
4: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남아 있지만 일단 억울한 누명은 일단 벗은 것 같습니다. 이제
2: 축하합니다.
4: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2: 맞아요.
4: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3: 맞아요.
2: 그렇다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많이 쓰세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생분해 플라스틱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3: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저 앞에 높은 벽 보이세요, 저? 저기 있는 거, 되게 높은 거.
2: 안 보이세요?
3: 저안 보여요?
2: 네, 안 보이는데요. 무슨 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3: 저만 보여요? 소비자를 가로막고 있는 가격의 벽 이만큼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과거에는 친환경 제품을 소비한다라는 것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거나 혹은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여겨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7%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서 8에서 9명 정도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셈입니다. 우리가 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95%가 현재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친환경 제품

0: de commerce, vous pouvez donner votre gourde ou votre gobelet et demander l'eau du robinet, ce qui en fait derrière vous évitera d'acheter une bouteille d'eau en plastique à usage unique. Et si je choisis l'eau de Paris, vous avez plus de, ça doit être peut-être maintenant 1500 commerces aujourd'hui qui sont engagés dans la réduction des plastiques à usage unique.
1: Voilà.
0: Merci, merci beaucoup.
1: Je t'en prie.
0: Il y a du monde qui vient remplir sa gourde un peu.
1: Oui, bien sûr. Ouais. Les gens, bah, dès qu'il va faire bien chaud là, ouais, systématiquement les gens rentrent, demandent aussi de.
2: 멋있네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강제로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3: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가끔씩은 저렇게 국가의 화끈한 리더십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2: 그건 그래요.
3: 국가가 나가서 아주 웬만하면 줄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고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그냥 강력하게 어기면 벌금 딱! 비닐포장 함부로 한 기업 최대 15,000유로, 한국 돈으로 2,200만 원 벌금 딱! 일회용기 함부로 사용한 개인은 최대 3,000유로 벌금, 우리 돈으로 약 440만 원. 이러니까 기업들도 사실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4: 결국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환경은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키는 것이다.
2: 오.
5: 제주 바다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6: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과 넘쳐나는 해양 폐기물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안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이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7: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이나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목표들, 그리고 다양한 정책,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40 플라스틱 프리 제주입니다. 제주도에서 가능하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회용품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대체재를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8: 네, 안녕하세요.
9: 네.
8: 이 제품은 생물활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 생수병, 그리고 비닐 세 가지 종류입니다.
9: 아, 네.
8: 이 저희가 생물활성 플라스틱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오, 이거는 이제 종이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PLA로 만든 그런
1: 컬러고요.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9: 네. 지구 환경이 선순환되는 구조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분해 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분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분해되는 그런 컵이라고 하니까 알고 나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생분해 컵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면서 이거를 수거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또 버려야 되는 어떤 악순환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사용과 퇴비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다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이 용기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표시하는 환경마크도 찍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드시다 보면 음식물로 오염돼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을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오염된 채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편리하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클린하우스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분리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시간마다 재활용 자원들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

0: 이때는 관광객들이 사용한 일회용품들은 소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자원화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수거된 생분해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 폐기물들이 혼합돼서 메탄가스와 같은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혼합되어도 효과적으로 유기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입니다. 사용하고 난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른 재활용과는 달리 별도의 세척 공정 없이 파쇄해서 적정한 전처리 공정을 거친 다음에 바이오가스와 시설에 투입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메탄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서 발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수거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시설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까를 실증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는 매일같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 제가 어제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감귤을 키우고 있고요.
1: 해녀와 해양생으로 위협하던 바닷속 회오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대요.
2: 이제 유채꽃 구경, 한라산 구경 말고
1: 플라스틱 없는 섬 구경하러 오세요.
2: 전염성이 있는데요. 네.
3: 공존의 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 공존의 미학, 오.
3: 지난 100여 년은 그야말로 플라스틱의 전성시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서서 플라스틱에 예의 바르게 지내고 예의 바르게 떠나는 법을 알려줘야 해요. 그게 제로 플라스틱 정책을 하는 이유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와, 와닿는다. 그래야 저희도 잘가 플라스틱 웃으면서 쿨하게 보내줄 수 있겠네요. 플라스틱 무조건 미워하지 마세요. 잘 쓰고 잘 보내주면 플라스틱도 더 가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입니다.
5: 제가 그 물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플라스틱 물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차에 봤더니 그 플라스틱 병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내가 쓴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페트병이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페이백을 해드리자

이 공연을 통해서 내가 플라스틱을 얼마큼 쓰고 있나,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그리고 환경적인 생각을 어떻게 조금 더 해봐야 될까라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과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많이 가져서 같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런 미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1: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만.
1: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방기술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깊은 바다 밑이든 황홀한 지상이든 혹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든 말이죠.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파괴력, 미래의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타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속도와 정밀도죠.

0: 속도와 정밀도는 현대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1: 권투 선수를 예로 들어보죠. 더 빠른 펀치를 날리고 그 펀치를 상대의 턱에 정확히 꽂을 수 있다면 승리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 전투도 이와 같죠.
0: 정밀도는 작전에 투입되는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2차 대전 당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수십 대의 폭격기를 띄워야 했다면 지금은 단 한 대의 F-35만으로도 동일 임무가 가능하죠.
2: 무기가 빠를수록 방어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0: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 속도와 정밀도 그리고 스텔스 기능까지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체계가 탄생합니다. 이는 항공 역사상 진정한 혁명이죠.
2: 오늘날의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술 기동성을 확보하려면 고정익기를 넘어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회전익기는 속도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며 일반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지형에서도 제자리 비행과 이착륙을 수행할 수 있죠. 여기에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까지 탑재된다면 강력한 전술 자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3: 헬리콥터는 원래 인원과 물자를 단순히 이동시키는 수송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헬리콥터는 여기에 치명적인 파괴력을 부여했죠. 전장을 누비며 표적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임무에 특화된 겁니다.
2: 21세기 전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격 헬리콥터가 이 파괴력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중무장을 갖춘 이 기체에 하늘을 나는 전차라는 별명이 붙은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보잉사가 개발한 AH-64 아파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40여 년의 운용 기간 동안 2,700여 대가 생산됐고 절반은 미군에, 나머지는 16개 동맹국에 도입됐죠. 아파치의 누적 작전 비행 시간은 500만 시간이며 그중 130만 시간은 실제 전투 투입 기록입니다. 물론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차례의 성능 개량을 거치며 여전히 압도적인 공중무기 플랫폼으로 활약하고 있죠. 무장 통제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은 물론 최신 파생형의 경우 전장 내 다른 자산들과 실시간으로 전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미 육군은 신형 공격 헬리콥터의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AH-1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죠. 베트남전에서 코브라의 활약은 공격 헬기가 지상군에게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4: 베트남전 이전엔 무장 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플랫폼이 개발된 이후 후속 공격 헬기들은 모두 코브라의 기본 틀을 따랐습니다. 좁은 동체, 무장을 장착하는 짧은 날개, 자유롭게 돌아가는 기관포까지 말이죠. 베트남전은 사실상 공격 헬기의 요람이었습니다.
2: 미군이 원한 건 코브라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더 멀리 날며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기체였죠.
0: 베트남전이 끝나자마자 동남아시아의 정글전에서 유럽 평원을 밀고 내려올 소련의 붉은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급선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소련 전차 부대가 나토 지상군과 맞붙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해 아주 박살을 내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 바로 아파치였고 그들은 이를 중심 타격이라 불렀습니다. 무장 헬기 부대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수백 대의 전차를 무력화시킨다는 구상이었죠.
2: 초기 개발은 휴즈가 맡았지만 1984년 맥도넬 더글러스에 인수된 후 97년 다시 보잉과 합병되면서 아파치의 족보도 새롭게 쓰이게 됩니다. 첫 아파치는 1984년 미 육군에 인도돼 2년 뒤 실전 배치됐죠. 그 이후로 거의 모든 분쟁 지역에 투입되며 활약해왔습니다. 기본 무장은 70mm 로켓과 공대지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동체 하단에 장착된 30mm 체인건이죠. 이 강력하고 정밀한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는 1,500m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첨단 표적 조준 시스템이 더해지고 조종수와 사수는 필요시 두 명 모두 헬기를 조종하거나 무장을 운용할 수 있죠. 승무원들은 통합 헬멧 및 조준 표시 장치를 착용합니다. 사수가 시선을 돌리는 곳으로 체인건이 자동으로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죠.
0: 이 시스템은 표적을 발견하고

0: 위치를 파악한 뒤 무장을 할당하고 발사하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단 몇 초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기수 부분엔 야간 투시 및 표적 조준을 위한 센서가 장착돼 있죠.
2: 센서 탑재 능력 덕분에 군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천후 표적 탐지가 가능한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몇 안 되는 공격 헬기 중 하나니까요. 대부분의 공격 헬기는 표적 탐지를 시각적인 전자광학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 롱보우 레이더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1: 롱보우 레이더는 16개의 표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탑재된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각각의 표적에 동시 조준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 조작은 필요치 않죠. 아파치의 첫 실전 무대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었습니다. 당시 파나마 국방군 사령부 공격 작전에서 막강하고 정밀한 화력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1년 뒤 제1차 걸프전에 참전하기 위해 쿠웨이트로 배치됩니다.
0: 1991년 2월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초기 설계자들의 구상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의 공습에 수백 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쏟아부어 수백 대의 전차를 파괴했죠. 연합군 지상부대가 출발선을 넘기도 전에 이라크 전차의 절반을 무력화시켰으니 1등 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2: 코브라가 공격 헬리콥터의 개발을 촉발했다면 아파치는 그 진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기종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공격 헬기들은 아파치가 걸어간 길을 따르게 될 테니까요.
0: 아파치는 미 육군과 동맹군에서 40여 년간 운영되며 전장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더군다나 아파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1: 최신형인 AH-64E는 2028년까지 생산될 예정이며 이 기종은 2060년대까지 미군의 주력 공격 헬기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2: 공격 헬기의 역사에선 독보적인 전설이나 마찬가지죠.
1: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지만 치명적인 파괴력만큼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파치가 헤비급 폭소라면 유럽의 경쟁 기종은 미들급에 가깝죠. 에어버스의 유로콥터 타이거는 길이 약 14m, 중량 3,060kg으로 아파치보다 거의 2톤이나 가볍습니다. 덩치가 작아 무장 탑재량은 적지만 기동성이 뛰어나고 작전 지속 시간은 2배 가까이 길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공격보다는 지원 임무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타이거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했죠. 소련 기갑 전력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0: 프랑스와 독일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죠. 그들에게는 미군의 중심 타격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가 아군 상공을 비행하며 전장으로 진입하는 소련 전차의 선발대를 요격하는 역할을 맡길 원했죠. 하지만 양산에 들어갈 무렵 냉전이 종식됐고 유럽의 국방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원래 목표였던 소련 전차 사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던 거죠.
1: 타이거는 2003년에 첫 선을 보였고 2008년 프랑스와 독일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적 전차를 상대로 한 대규모 기갑전 대신 게릴라전과 평화유지 임무를 지원하는 무장 헬기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죠.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군과 함께 배치되며 첫 실전을 치렀고 이후 말리와 리비아에서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 타이거는 당시 제작사인 MBB와 에어로스파샬의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죠. 80에서 90년대 헬기 동체 전체를 복합 소재로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으니까요.
1: 동체는 80%가 한소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케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중량이 비교적 가벼워져 항속거리가 늘어났고 동시에 아파치와 비슷한 수준의 방호력을 자랑하죠.

즉 4개의 메인 로터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군용 헬기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죠. 소형 민수용 헬기는 보통 이어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로터 블레이드는 쉽게 말해 변형된 날개죠. 피치를 조절해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조종사는 로터 시스템의 각도를 제어해 추력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메인 로터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토크, 즉 회전 반작용을 상쇄하고 기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테일 로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타이거와 아파치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드러나죠. 타이거의 탁월한 기동성은 기체가 가벼운 덕분이기도 하지만 힌지가 없는 무관절 로터 블레이드 덕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헬리콥터와 달리 로터 블레이드가 로터 허브에 힌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 무관절 시스템은 더 정밀한 조종을 가능케 하며 타이거가 다른 헬기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도 전술 기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타이거와 아파치는 중무장 공격 헬기라는 역할 면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기동성과 항속거리 같은 핵심 재원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아파치와 타이거를 모두 압도하는 공격 헬기가 있죠. 독특한 로터 시스템을 자랑하는 러시아산 헬기입니다.

0: 카모프의 KA-52 엘리게이터는 가공할 위력을 지닌 공격 헬기죠. 길이는 16m에 달하며 무장 탑재량에 따라 중량은 1,400kg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파치나 타이거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조종수와 사수가 나란히 앉는 병렬식 좌석이고, 둘째, 승무원용 사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셋째,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동축 반전 로터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1: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공격 헬기입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비행하며 아파치나 타이거보다 10에서 40km가량 더 빠르죠.
2: 과거 소련은 적 전차를 파괴하는 주력 무장 헬기로 Mi-24 하인드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엔 확실한 한계가 있었죠. 하인드는 소규모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전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병력 수송을 겸하는 헬기가 아니라 오직 타격에만 최적화된 전용 공격 헬기입니다.
1: 198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공격 헬기 도입 요구에 부응하는 두 가지 대안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카모프의 동축 반전 로터 모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래 모델이었죠. 밀은 기체 구조나 무장체계 개념 면에서 사실상 미니 아파치에 가까운 기종을 선보였습니다.
2: 두 기종은 사실상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하루아침에 개발 예산이 끊겨버렸고 프로젝트는 그대로 전면 보류됐습니다. 이 공격 헬기 프로그램이 다시 궤도에 오르며 부활한 건 불과 20년 전 일이죠.
0: KA-52 엘리게이터의 뿌리는 1990년대에 생산된 직전 모델 KA-50 블랙샤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게이터는 전작과 확연한 차이가 있죠. 표적 조준 레이더와 열상 조준 시스템을 탑재했고 헬멧 연동 조준경을 갖췄습니다. 무장 장착점도 늘어났으며 엔진 출력도 강력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2인승 병렬식 조종석에 있습니다.
2: 조종수와 사수가 나란히 앉는 병렬식 좌석을 채택한 유일한 공격 헬기죠. 치열한 고강도 전투 상황에서 승무원이 한 명이라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체를 완벽히 통제하려면 승무원들 간의 끈끈한 호흡과 팀워크가 필수적이며,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0: 엘리게이터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첫 실전 투입은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때였으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작전에 투입된 건 우크라이나 침공 때부터죠.

0: KA-52가 우크라이나 전에 처음 투입됐을 때만 해도 평판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례가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평가가 확연히 달라졌죠.
1: 최근 KA-52에 르무르 미사일이 장착됐습니다. 승무원이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15km 밖에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죠. 그 결과 엘리게이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됐고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헬기에 푸틴의 독수리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엘리게이터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특징은 동축 반전 로터죠. 단일 로터 대신 위아래로 겹쳐진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동축 반전 로터는 서로의 회전 반작용, 즉 토크를 상쇄하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 테일 로터가 필요 없죠. 이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체에 훨씬 뛰어난 안정성과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0: 단일 로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개발과 제작, 그리고 유지 보수가 훨씬 더 수월한 반면 동축 반전 시스템은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죠. 하지만 장점은 확실합니다. 동축 반전 시스템은 엔진 출력을 온전히 헬기를 띄우는 양력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꼬리 날개를 돌리는데 힘을 빼앗기는 단일 로터 방식보다 효율 면에서 한결 뛰어난 셈이죠.
1: 공격 헬기는 전장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파괴적인 정밀 무기로 무장하고 있죠. 하지만 속도와 정밀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또 다른 항공기가 있습니다. 공격 헬기도 빠르다지만 현대의 전투기는 음속을 돌파해 날아가죠.
0: 하늘은 수많은 전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투기의 임무는 아주 단순하죠. 그 하늘이라는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
1: 제트기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등장했으며 1950년대 한국전쟁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의 제트기들이 처음으로 맞붙었죠.
2: 미군이 제트기 공중전, 그러니까 도그 파이트를 제대로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F-86과 미그-15의 대결이었죠. 2차 대전까지만 해도 프로펠러기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트 엔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1: 그 후로 제트 전투기는 항공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에 그에 걸맞은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 있죠.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2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성능과 화재 가능함을 갖춘 전투기이기도 하죠. 8,000kg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시속 2,000km에 육박하는 마하 1.6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 빠르고 은밀한 스텔스기는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 무기체계, 그리고 조종사와의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죠. 매끄러운 유선형 동체와 레이더 전파를 튕겨내는 각도까지 F-35는 모든 면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완벽한 전략무기입니다.
2: 설계와 기술이 빚어낸 경이로움 그 자체라 할 수 있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전투기라는 종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활약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내겠죠.
1: F-35는 초현대적인 기체지만 그 구상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 국방부가 훗날 합동타격 전투기, 즉 JSF로 불리게 될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을 때죠. 1978년에 등장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F-16 같은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할 새로운 맹수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낡은 무기체계론,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전의 위협에 더 이상 맞설 수 없었으니까요.
3: 핵심 구상은 미국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해 다목적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필요로

0: 과는 작전과 임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영국 공군이나 호주 공군이 요구하는 임무에도 범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들고자 했죠.
1: 2001년 록히드 마틴은 X-35 시험기를 앞세워 보잉을 물리치고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냅니다.
2: The Lockheed Martin team is the winner of the Joint Strike Fighter program on a best value basis.
3: 록히드 마틴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행을 시작한 F-21 랩터의 개발 경험을 10분 활용했습니다. 97, 8년 무렵부터 축적된 엄청난 노하우였죠.
1: F-35는 미 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군의 각기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 가지 파생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생형인 F-35A는 2006년에 첫 비행을 마쳤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까지는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전투기는 보통 세대로 구분하는데 이는 각 기체가 이룩한 주요 기술적 도약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70, 80년대에 설계된 초음속 전투기들은 일반적으로 4세대로 간주되죠. 반면 F-35는 5세대 전투기로 명명되며 전투기 기술의 차세대 진화를 상징합니다. 이 분류는 기체 설계에 21세기의 핵심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3: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훨씬 진보했지만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 여기엔 센서, 표적 조준, 연산 능력, 조종사와의 상호작용 시스템이 포함되죠.
4: 4세대 전투기들도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가 가진 두 가지 핵심 능력이 빠져 있었죠. 바로 저피탐 기술, 즉 스텔스와 센서 융합 능력입니다.
1: F-35의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각진 표면과 톱니 모양의 모서리 같은 구조적 특징, 그리고 무장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센서 융합이란 F-35가 다양한 센서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조종사와 전장의 다른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정보로 변환해주는 능력을 말하죠. 다른 전투기들이 캐노피 창에 투영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F-35는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에 증강현실 이미지로 데이터를 띄워줍니다. 이 헬멧은 조종사 개개인의 머리 형태에 맞춰 맞춤 제작되며 가격은 무려 40만 달러에 달하죠. 이 정보들은 전투기의 첨단 레이더와 조준 시스템은 물론 기체 곳곳에 장착된 6대의 카메라에서 수집됩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방을 뻔히 꿰뚫어 볼 수 있죠.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F-35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는 초음속 비행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가 가장 압도적인 5세대 전투기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0: 여러 성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기체죠. 제일 빠르거나 공중전에 가장 민첩한 기체도 아니며 공대지 공격에 최적화된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임무를 두루 훌륭하게 해내죠.
1: F-35는 지금까지 제작된 다목적 전투기 중 단연 최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고 개발 지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갈 총 비용은 대략 1조 7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 이르죠. 파생형에 따라 다르지만 F-35 한 대의 가격은 1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3천만 달러인 F-16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0: 초기에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군용기 플랫폼들과 비교해보면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은 단가를 낮추는데 놀라울 정도로 선방했죠.
3: 앞으로 수십 년간 활약할 겁니다. 이 기체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지만 훗날 전쟁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최고의 항공기이자 무기로 기억될 거라 확신하고 있죠.
1: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은 현대전을 정의하는 최고의 전투기를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0: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전투기 한 대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팔은 날개폭 10.9m, 길이 15.3m에 마하 1.8의 속도를 냅니다. F-35보다 약간 더 빠르죠. 원래는 프랑스 해군과 공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맞춰 특별히 설계됐지만 지금은 해외에서도 최고급 다목적 전투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라팔은 의심할 여지 없는 프랑스 최고의 최전선 주력 전투기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그리고 전자전까지 전투기에 요구하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죠.
0: 개발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5개국은 항공모함 함재기 운용을 비롯해 다양하고 가혹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이 계획에서 발을 뺐습니다. 새롭게 윤곽을 드러낸 전투기의 설계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신 프랑스는 자국의 베스트셀러인 미라주 전투기를 탄생시킨 다소 항공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소의 혁신적인 전투기 라팔은 1986년에 첫 비행을 마쳤지만 실전에 배치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04년이 돼서였죠. 이후 20년간 현역으로 운용되면서 수많은 실전을 통해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말리, 그리고 차드 작전에 투입됐죠.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2016년 이라크 모술 전투 때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항모 샤를 드고람은 시리아 연안에 24대의 라팔을 전개해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했죠. 이때 라팔은 근접 항공 지원과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ISIS의 주요 시설과 지휘부를 겨냥한 정밀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라팔은 종종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스텔스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라팔은 폭넓은 활용성, 수월한 유지 보수, 탄탄한 비행 성능을 바탕으로 여전히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팔에는 스네크마 M88 터보팬 엔진 2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엔진이죠. 14개의 무장 장착점에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 밖의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라팔의 가장 큰 장점은 지상기지와 항공모함 양쪽 모두에서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범용성에 있습니다.
2: 초기 세대 전투기들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공대공 요격이든 공대지 공격이든 특정 임무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팔을 비롯한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은 스위치 조작 한 번으로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죠. 전장 상황에 맞춰 지상 요원들이 각기 다른 무장을 장착해주면 그야말로 다목적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시스템입니다.
0: F-35만큼 최첨단은 아닐지라도 라팔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제작사는 쏟아지는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죠.
1: 라팔 같은 4세대 전투기들은 현대전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설계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진화를 위한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2: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군수 지원, 부품 조달, 조종사 훈련, 그리고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죠. 덕분에 라팔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라면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전력에 편입시킬 수 있고 기체를 운영할 기술과 인력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언젠가는 라팔도 더 진화한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들에게

0: 살인을 내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라팔은 여전히 F-35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대안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두 기종처럼 값비싼 전투기를 운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선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남은 전투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죠. 과연 명성만으로 오늘날의 치열한 공중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코얀 구레비치 설계국이 개발한 미그 29 펄크럼은 1970년대에 탄생한 4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이나 최신 항공 전자 장비, 첨단 레이더 추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풍부한 실전 경험과 압도적인 속도로 그 약점을 완벽히 메우고 있죠. 펄크럼은 마하 2를 훌쩍 넘는 속도를 냅니다. 수십 년간 여러 국가에서 현역으로 활약해왔고 해당 가격은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선으로 유지비 또한 저렴한 편이죠. 냉전 시대의 산물인 미그 29는 F-16과 FA-18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1977년 미국이 이 전투기의 존재를 처음 파악했을 때 소련의 항공 기술이 서방 세계를 흥미까지 추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소련 시절부터 만들어진 미그 29는 최근에야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 그리고 과거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해 30개국 이상에서 현역으로 운용 중이죠.
1: 제가 조종사로 한창 훈련을 받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궁극의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모든 전술 및 기동 설계까지 오직 실전에서 이 녀석을 상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소련이 그전에는 만들어낸 적 없는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가 등장한 겁니다.
0: 미그 29는 1983년에 처음 실전에 배치됐죠. 등장 직후부터 초음속 공중전 능력에 있어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이 녀석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전투기는 극히 드뭅니다.
1: F-16과 미그 29를 1대1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F-16이 우세합니다. 더 멀리 날고 더 멀리 쏠 수 있죠. 한마디로 작전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 F-16의 압승이죠.
0: 하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만큼은 펄크럼이 F-16을 압도합니다.
2: 냉전 시대 전투기답게 극강의 내구성과 단순 구조를 자랑하죠. 기지가 적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정비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0: F-35나 라팔처럼 미그 29 역시 공대공 전투와 지상 공격 임무를 모두 소화하는 훌륭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아니, 전투기였죠. 펄크럼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구식이기 때문이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초반엔 선전했지만 병력과 장비, 탄약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결국 수세에 몰리고 말았죠. 미그 29와 노후화된 수호의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중추를 이루며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조국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던 미그 29는 50여 대 남짓이었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절망에 빠뜨린 건 적기인 러시아의 수호의 35 전투기였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의 35가 쏘는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200km에 달한 반면 미그 29의 미사일 사거리는 고작 50km에 불과했죠. 물론 미그 29도 지상군 지원이나 드론 요격 임무에서는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호의 35에 맞서 제대로 된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 훨씬 뛰어난 탐지 시스템을 갖춘 F-16을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간곡히 요청했죠.
1: 미그 29가 수호의 27이나 35 같은 최신 기종을 상대하기엔 확실히 벅찹니다. 물론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체 대 기체 순수 성능만 놓고 본다면 미그 29는 철저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0: 미국은 확전의 위험을 우려해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죠. 덴마크와 네덜란드

0: 같은 국가들이 60대 이상의 전투기 지원을 약속했고 2024년부터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F-16의 수가 전세를 뒤집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기술적인 문제와 군수 지원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 동안 미그-29를 운용해왔습니다. 당연히 기체를 정비할 부품과 인력, 운용 절차 및 체계가 완벽히 갖춰져 있죠. 문제는 F-16 같은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순간 이 모든 이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종사와 지상요원을 훈련시킬 교관부터 찾아야 하고 무장을 장착하고 기체를 정비할 장비는 물론 예비 부품까지 전부 새로 구해야 하죠.
0: 미그-29가 전장에서 여전히 맹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전의 무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4세대 전투기인 펄크럼은 분명 냉전시대의 유산이죠. 비록 전자장비는 구식이 됐을지 몰라도 전투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속도와 기동성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전투기들이 현대전에서 속도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있는 지금 속도와 정밀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무기죠.
1: 극초음속이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음속은 보통 초속 343m 정도 되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마하 5라고 하면 그 속도의 5배를 뜻하는 겁니다. 초속 1700m를 훌쩍 넘는 엄청난 속도죠.
2: 기존 방어 체계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현재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무기니까요.
0: 전투기의 역사는 80년, 공격 헬기가 등장한 지는 50년이 넘었지만 극초음속 무기의 설계 구상은 놀랍게도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구상했던 마하 13의 극초음속 활공체 질버 포겔이 그 시초였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기존의 탄도무기를 뛰어넘는 극초음속 무기의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험비행이 필수죠. 2010년 보잉과 항공기 엔진 제작사 프레덴 휘트니는 X-51A 웨이브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길이 8m짜리 극초음속 활공체를 4대나 만들었는데 오직 이런 비행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시험 비행은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진행됐습니다. B-52 폭격기에서 투하된 직후 고체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며 마하 4.5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죠. 그 시점에서 부스터는 분리되고 이른바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되며 기체를 극초음속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미 공군 연구소가 주도했는데 핵심 목표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극초음속 비행체가 수백 마일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극초음속 비행체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된 최장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이었습니다. 나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였죠. 그런데 X-51은 무려 100초 이상 비행을 유지하며 수백 마일을 날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죠.
0: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과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 비행체들은 특수 복합제나 초고온 세라믹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기체 구조나 제어, 통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대부분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로켓 대신 공기를 흡입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로켓은 무거운 산화제를 기체에 직접 싣고 다녀야 하지만 제트 엔진은 대기 중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죠. 이때 사용하는 특수한 제트 엔진은 1960년대에 처음 발명된 램제트를 개량한 형태입니다.

0: 스크램제트의 앞글자 S와 C는 바로 초음속 연소를 의미하죠. 일반적인 터보제트나 터보팬 엔진과 달리 스크램제트에는 회전하는 부품이 아예 없습니다. 구조가 비교적 아주 단순하죠. 앞쪽에 공기 흡입구, 중간에 연소실, 그리고 과열된 공기를 뿜어내 추력을 얻는 뒤쪽의 배기 노즐이 전부입니다. 공기가 흡입구로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 따라서 스스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는 회전 블레이드조차 필요 없는 거죠. 스크램제트는 마하 15 이상의 엄청난 속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여객기에 적용한다면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정밀 타격 무기로서의 군사적 활용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탄두든 재래식 탄두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1: 극초음속 무기가 날아오면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적국을 상대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술적 우위가 바로 그것이죠.
2: 핵심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니까요. 진짜 무서운 점은 비행 중에도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0: 이 기동성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방공망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은 20세기 중반부터 존재해왔습니다. 1957년에 첫 비행을 한 소련의 R-7을 시작으로 5년 뒤 실전에 배치돼 마하 23의 속도를 내는 미국의 미니트맨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ICBM의 비행 궤적은 뻔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추가적인 유도나 추진력 없이 그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기 때문이죠.
3: ICBM의 궤적은 고등학교에서 물리학과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켓으로 미사일의 초기 속도를 쏘아 올려주면 우주로 솟구쳤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현대 극초음속 무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비행 내내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며 기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죠.
0: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ICBM보다는 낮고 일반적인 아음속 미사일보다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이 고도는 현재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국가가 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에서 6종의 4세대 슈퍼무기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최소 3가지가 극초음속 무기 체계였죠.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대함미사일 지르콘, 극초음속 활공체 아방가르드, 그리고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 킨자, 일명 단검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무기가 등장하면 언제나 이를 막아낼 방어체계의 개발이 뒤따랐으니까요.
3: 시간이 지나면 방어 기술도 진화할 것이고 극초음속 무기를 막아낼 새로운 방어체계 역시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될 겁니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극초음속 무기 역시 군이 보유한 수많은 무기 목록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전의 승패는 얼마나 다양하고 수많은 무기 체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0: 전 세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밀한 항공기와 미사일, 첨단 무기들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적의 전차를 정확히 찾아내

산산조각 내는 중무장 공격 헬기부터 첨단 센서로 전장의 지배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망조차 가볍게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이들이 바로 현대전의 속도와 정밀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참가! 참가! 정말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꼽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석특 바캉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아 더워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7: 와우
8: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13: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12: 야,
13: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12: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13: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12: 아, 여기 나왔어! 나왔어!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13: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14: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2: 어, 시작됐나 보다. 오, 시작됐어, 시작됐어.
13: 갓 수확한 찻잎이 거래되는 시장의 활기부터
14: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13: 사랑스럽고 귀여운 판다도 만나고
12: 3대, 4대, 5대, 6대 전승자.
13: 배를 이어온 멍딩차도 만들어 봅니다. 차를 이렇게도 마신다는데요? 멍딩산이 이어온 다해까지 판다와 차이 도시로 떠납니다. 중국에는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가야 한다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로 통하는 3.18 국도인데요. 특히 청두와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를 잇는 구간은 3.18 국도 여행의 핵심으로 꼽히죠. 티베트로 가는 길. 그 첫 여행을 쓰촨성의 야안에서 시작합니다. 야안은 쓰촨 분지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분지가 끝나고 티베트 고원이 시작하는 경계가 되는 곳이죠. 옛 차마고도의 시작점이자 티베트로 향하는 3.18 국도의 관문도시이기도 합니다. 3.18 국도는 상하이에서 라싸를 거쳐 네팔로 이어진 긴 도로인데요.
12: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천장남로라고 불리우는 이 바로 3.18 천장남로길입니다.
13: 외국인이 티베트 라싸로 가려면 티베트 여행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2: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냥 기분 좋습니다.
14: 끌어들이는 그 마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겁니다.
13: 가다 보면 실제로 길 위에 여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마다 가는 방법은 달라도 기꺼이 험난한 고갯길에 모여드는 이유는 3.18 국도가 이번 생에 꼭 가봐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14: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라싸 포탈라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13: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여행 중인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짐이 한가득입니다. 신발에 방수 커버까지 챙긴 걸 보니 이번 여행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4: 진짜 나 그 라싸 구월라에?
7: 매요, 전 구이저.
4: 구이저 취 라싸 선수. 네. 산이 오빠. 야, 왜서 뭐 취 라싸나?
7: 성 완.
4: 완.
7: 성만 구장. 아,
4: 老婆.
7: 还好路上的非常多.
11: 因为318串联了很多各那种旅游的一个城市，所以说为什么到处都写着一个318慈善币价。
13: 이 노란 스티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사인. 3.18 국도 여행자라면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3.18

0: 북도를 테마로 한 여행자들의 집결지인데요. 스촨에서 티베트로 이어지는 이 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 저 뒤에 우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1956년에 발행된 우표입니다.
0: 스촨과 라싸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을 기념한 우표인데요.
1: 횡단 산맥과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아울러서 가는 길이 진짜 3.18 국도다라는 그걸 기념하는 우표잖아요.
0: 그래서 이곳은 국도 대장정을 앞둔 여행자에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덕분에 중국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1: 왜이스모치 쌍욕바 하나?
2: 모두
0: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주위가 온통 초록빛입니다. 2000여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차나무를 심었다는 멍딩산은 세계 차 문화의 발원지이자 차 재배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000년 이상 황실에 진상된 공차와 차마고도를 통해 티베트에 전해진 장차가 모두 멍딩산에서 재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차밭. 축구장 약 36,500개를 합친 규모로 중국 전체 차 생산량의 약 1.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죠. 멍딩산으로 향합니다. 몽자 덥다,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이 안개에 가려 있고 구름에 가려 있고 또는 이슬에 가려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차나무가 자라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 이곳에 인류 최초로 재배차를 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는 고요한 멍딩산의 아침. 하지만 현실은 바쁜 하루의 시작입니다. 비닐로 온몸을 단단하게 둘러싸는데요. 찻잎을 따러 갈 채비 중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되는 찻잎 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3: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罗森宗老爷子啊，这个我爷爷九十六岁了，你好，这是韩国的朋友，韩国的啊，对对对对对。
4: 이분이 3대 전수자시고요. 이어서 4대 전수자. 저와 함께 온 분이 5대 전수자. 그리고 문하생까지 6대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0: 3대, 4대, 5대, 6대 전수자.
3: 第一代是这个光绪年间的，第二代是宣统年间的绿茶，绿茶和黑茶为主。 主要做这两盘茶，我来给你翻译一下。对，他以前当过茶马背夫，就是背着那个我们叫的雅安藏茶，把它背去康定，康定那边再换人又把它背到西藏，
5: 出鲁的了。

0: 啊，对
1: 哦，
0: 对，
1: 没有出路，
0: 哦，
1: 说不给你来源的话，
0: 1400，
1: 是不好找。
0: 啊，是吗？啊，明
1: 因为
0: 白明
1: 我
0: 白，
1: 们再小的话，
0: 啊
1: 就是受了大概5、8、9年，
0: 啊，啊，是吗？
1: 又没得饭吃，给老师。
0: 啊，是吗？
2: 这个就是我们蒙里山的真正的山上的原料做的，用传统工艺做的蒙顶甘露。
3: 闻道蒙山风味佳，洞天深处宝烟霞。冰消剪翠先春叶，石水香山绝品花。若叫陆羽池公论，应是人间第一茶。
4: 잔잎이 춤을 추듯 오르내리는 이유는 잎의 하얀 솜털 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맺혀 풍선처럼 끌어올렸다. 터지면서 내려앉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야한 최고의 멍딩차는 1200년간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0: 아주 온화하고 너무 튀거나 세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차를 안 마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차를 찾을 것 같아요.
4: 차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차를 만들어 온 전승자들.
1: 你敢介绍这个茶好喝不？这茶可以吗？
0: 아, 맛이 괜찮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랑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큰 자랑을 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2: 자예하.
4: 멍딩차라는 위대한 유산이 전승자들의 손끝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멍딩산에 왔는데 차밭에 가봐야죠.
0: 야, 페이창하와. 비프마?
5: 자, 자라고.
0: 보호동물이 지금 있답니다. 아, 두꺼비! 두꺼비 밑에. 와.
4: 두꺼비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허가 없이 야생 두꺼비를 함부로 잡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0: 옥황상제의 9번째 아들이 두꺼비인데 두꺼비는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4: 오늘 두꺼비를 봤으니 찻잎 수확 잘 되겠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찻잎을 바구니 가득 채워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알고 보니 5대 전수자의 어머니십니다.
0: 야, 이미 등에 따신 게한 바가지네요, 그냥. 아, 좋다.
4: 찻잎 따기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올해에 두 번째 찻잎을 따는 시기. 멍딩산의 차나무 재배는 기원전 53년 오리진 선사가 일곱 그루 차나무를 심은 이후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에는 오직 싹 하나만 골랐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잎을 따야 할까요? 싹 하나에 어린잎 하나를 기준으로 땁니다. 두 번째 수확 시기부터는 잎을 따는 기준과 만들어지는 차의 종류, 그리고 맛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0: 위로 잡아당기면서 따래요.
4: 찻잎을 딸 때는 손톱을 쓰지 말고 손가락 살로 톡 따는 것이 기술.
0: 제게 좀더 크네요. 역시 전문가는 좀 작은 걸 따시나 봐요.
1: 这个就是我们的战利品，待会儿马上把它。

0: 생님 내부의 효소 활동을 중단시켜 풋내를 없애고 맑은 녹색과 향을 가둬두죠.
1: 역시 멋있습니다. 손이 꼭 용 한 마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0: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견디는 고된 작업. 덕근 찻잎을 살짝 식혀 차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가볍게 비벼줍니다. 끝났구나 싶을 때 다시 시작되는 과정. 세 번 덮고 세 번 비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1: 말리는 자체를 솥 안에서 말려서 녹차로 만들어내는 거죠.
0: 새싹보다 조금 더 자란 잎을 따서 맛이 더 진한 것이 특징.
1: 몽딩 마우퐁이라고 하는 몽정차입니다.
0: 이 차는 맛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좋아 대중적인 차로 인기가 높습니다. 차향으로 가득했던 하루의 끝.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궁이 있는 부엌도 오랜만인데 그 속에서 꺼내는 고추도 신기합니다. 불향리 핀 고추는 마늘과 함께 이 집만의 비법 양념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양념으로 만든 요리는 오리알을 오래 숙성해 만든 피단입니다. 이번에는 뜨뜻한 탕 요리. 우리는 보통 생으로 먹는 오이를 탕에 넣으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훈연 건조한 라로가 빠질 수 없죠. 저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디나 집밥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 谢谢啊.
3: OK OK. 一般工作餐就这样嘛。嗯。做啥的时候就吃这些。
2: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차려주셨는데, 농자차이라고 농자차이?
4: 농자차이.
2: 농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0: 먼저 특제 양념으로 완성된 피단부터 먹어볼까요?
3: 역시 맛있어?
2: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오리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0: 야, 이거 야 안에 와서 밥도둑을 찾았습니다. 라로우는 큰 돼지로 만들어야 긴 훈연과 건조를 거쳐도 고기가 퍽퍽해지지 않는답니다. 음식으로 환대해 준 저녁 시간. 정성과 손맛이 담긴 농가의 밥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갑니다. 하루의 끝, 차 한 잔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멍딩차의 깊은 맛과 향에 빠져들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1: 我是 한국 라이더 전징현.
5: 你好.
1: 몽정산에 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용행 18식이라고 기회를 보여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0: 어느새 사람들도 모여들었는데요. 용행 18식은 멍딩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으로 무술, 참선 등을 차와 융합한 가도예술입니다.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이용해 용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18가지 동작으로 차를 따르는데요.

0: 중요한 것은 찻잔에 정확히 차를 따라야 합니다. 긴 주둥이의 길이는 1m 정도.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찻잔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기의 출장비는 우리 돈 약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선.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시간입니다. 용행 18식의 화려한 기회가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요. 현지인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도 없이 훅 들어와 버린 고난도 동작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최소 2년은 연마해야 가능하다는 비룡의 모습. 물끝이 정확히 찻잔에 꼽힙니다. 이야. 이렇게 용행 18식의 시연이 끝났습니다.
1: 한국 음악이.
2: 谢谢. 어, 야. 저거 후 거의 가마. 뭐 거의 가마.
1: 거의 教一下. 야. 아, 거의 教一下.
0: 야. 들어보니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3: 이렇게 생겼네요. 생긴 게.
1: 어. 教你 이招. 어.
0: 화려한 기회는 8살부터 시작한 오랜 수련의 결과물입니다.
4: 아, 就是我们的代表性的就是我们的蒙顶甘露. 一般情况下我们不能用沸水去直接冲泡它，因为它比较细嫩。100度的沸水倒进去以后，经过我们在摇晃的过程中，铜壶会快速的散热，大概就是在85度到90度之间。 所以说冲泡的口感呢，也会是最好的口感。学一招，好吗？把这招学会带到韩国去，要不要试试？
3: 我不会，
0: 我不会。 갑작스런 제안에 거부를 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4: 左手抓住壶管三分之一处，对准盖碗，一、二、三。
0: 기본 동작 몇 가지 배워보는데, 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3: 이야, 이거.
5: 짜요.
2: 에이. 슬조야.
4: 1, 2, 3.
5: 짜요.
4: 1, 2, 3.
2: 아이고.
3: 야, 이거 쉽지 않은데.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은 성공. 이번엔 가장 어려운 동작을 해보자는데요. 과연 로양 씨는 저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이 제 몸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경원의 용행 18식 덕분에 오늘 밤 모두가 웃는 것 같아 저도 행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 오늘의 추억을 담아봅니다. 정든 멍딩산의 푸른 차밭을 떠나 야안의 명물 판다를 만나러 갑니다.

0: 야안의 북쪽 산맥이 감춰둔 원시의 낙원 비펑샤에 도착했습니다. 비펑샤는 해발 700m에서 1970m에 달하는 고지대의 협곡으로 1년 중 약 200일 이상이 짙은 운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년 내내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천연 온실 같은 기후를 자랑하죠. 이런 환경 덕분에 비펑샤는 판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1: 사천성은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판다입니다. 사천성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국보라고 생각하는 동물인데요. 아주 귀여운 판다를 보러 왔습니다.
0: 사실 푸바오를 만나고 싶었지만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아 비펑샤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기지로 왔는데요. 푸바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1: 오! 나무 위에 판다가 올라가 있어요.
0: 첫 판다인데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이곳의 판다는 모두 자이언트 판다로 스촨성을 비롯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입니다.
1: 너무 귀엽습니다. 오자마자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0: 지금 시간이 판다들의 휴식 시간과 겹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마다의 자세로 잠든 모습도 너무 귀엽습니다.
2: 저기 애들이 죽순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0: 자이언트 판다는 검고 흰 독특한 털무늬와 순한 인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을 대나무를 먹은 데 씁니다.
3: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엽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단단한 대나무를 과자처럼 맛있게 먹고 있어요.
1: 판다를 만나면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대나무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0: 사실 판다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고 쉬고 또 먹는 것. 어쩌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일상이 판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이 두 판다는 각자 판다다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판다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해제. 카메라 셔터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비펑샤 판다 기지는 단순히 판다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자이언트 판다의 보존과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해외에서 돌아온 판다들의 적응을 돕는 공간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판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1: 갑자기 자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대나무만 먹는 줄 알았던 판다에게도 영양 보충용 간식이 있습니다. 주식인 대나무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것인데요. 쌀, 옥수수, 콩가루에 각종 영양제를 섞어 만든 간식으로 판다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1: 아, 먹을 걸 들어가서 주나 봐요. 아, 이거 아쉽네. 밖에다가 이렇게 주면 좋은데.

0: 자, 다들 잘 먹고 나와라.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1869년 프랑스의 한 선교사가 판다를 발견한 곳이 야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판다의 고향. 157년이 흐른 지금 비퐁샨은 다양한 연령대의 자이언트 판다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낙원이 되었습니다. 또 비퐁샤의 환경은 그야말로 판다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원하고 습한 기후는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하루의 대부분을 좋아하는 일로 채우는 판다가 살짝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또 식사 중이네. 복스럽게 먹는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귀여움 그 자체.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판다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1: 熊猫是我们的国宝，国宝，对，熊猫可能在每一个我们中国人心中，它就非常的憨态可掬，就是可爱，哦，可爱，非常可爱，非常的萌，非常的好玩，哦，啊，大概是这样一个感觉，是吧？哎，像我说的花花，哦，就是中国最有名的女明星，哦，是吗？对，哦，其实中韩熊猫都很友好，然后希望中国和韩国的友谊也会越来越好，是这样。
0: 판다와의 만남은 이번 여행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판다들이 오랫도록 이 푸른 숲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다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어느새 풍경이 바뀝니다. 축구장 약 940개 크기에 달하는 드넓은 차밭을 의미하는 만무다원. 만무다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 야안의 차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안의 차 생산량은 연간 약 12.1만 톤. 스촨선 전체의 26%. 차 산업의 총 수입은 254억 위안으로 약 5조 7,400억 원에 달합니다.
2: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차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4월 초 야안의 차밭은 차나무가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품는 시기입니다. 찻잎 한 장 한 장은 봄 햇살과 안개, 비가 길러낸 시간을 머금고 야안 차의 향과 맛을 완성합니다.
3: 야안의 차밭을 백만무라 그러거든요. 1무가 200평인데요, 대략. 만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다원인데 백만무 다원이면 이건 뭐 끝이 없는 야안 전체가 차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어디를 향하든 차밭과 마주하는 곳. 길가로 마을로 초록빛이 이어집니다.
4: 你好, 你好, 这个是仙女吗?
5: 茶叶,
4: 去哪里啊? 这样?
5: 双鹤,
4: 11点那个买茶叶, 是不是?
5: 8点半有糖,
4: 8点半?
0: 이 안이 다 찻잎이라는데요.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4: 우와, 요 생잎을 갖다가 이제 교육시장에 내다 파실 거랍니다. 저今天早上拆的不是昨天昨天140公斤啊斤인데 그러면은 70kg 정도 된다.
5: 70公斤.
4: 우와.
0: 잠시 후 시장으로 출발합니다.

0: 가공된 차 거래 시장은 가봤지만 생찻잎만 거래하는 시장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바로 쌍허 생엽 거래 시장. 중국 서남부의 대규모 생찻잎 전문 거래 시장입니다. 찻잎 거래를 위해 매일 아침 찾아온다는데요.
1: 이야, 3륜차 오토바이 막 가는데 뒤에 차잎이 하나가득 실려 있습니다. 야,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될 텐데. 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와.
0: 시장은 사람과 오토바이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는데요. 하루에만 수십 톤의 물량과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개장 시간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 대기줄이 생기는데요.
1: 저기 소모소 카이모나
2: 스위덴
1: 이거반 샤우스 이호. 다시 왜소모 주문 너무 잘 골라야.
2: 你不站在那里挤我在这里排着嘛最后的排班很多人来好姐夫姐
0: 개장까지 한 시간도 더 남았는데 시장은 벌써 인산인해입니다. 이 줄은 도보 전용 통로.
1: 이쪽은 딱 짊어지고 오셨어요, 전부.
0: 대나무 바구니를 등에 지고 걸어오는 소규모 농민 전용 통로죠. 매일 찻잎을 메고 시장에 오는 것은 차 농부들의 일상. 수확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값으로 매겨지는 자리니까요.
1: 첫 번째 판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판매예요. 첫 번째 판매는 아까 8시 반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 반인데 야, 많이 오셨습니다. 재배차지만 너무 멋있죠. 이런 모습은 너무 고차수 차밭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찻잎들을 다 어디서 땄는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 차례를 기다리는 얼굴엔 기대가 묻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술렁이는 사람들.
1: 시작됐나 보다. 뭐 지진난 것처럼 지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일어나가지고 줄 서고 있습니다. 와.
0: 드디어 개장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좀 전에 여유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그야말로 차 시장 오픈런. 이분은 과연 몇 시에 왔길래 1등으로 도착하셨을까요? 뒤쪽으로도 진입로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장 입장!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간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자리 싸움. 일단 구매자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 너머의 줄도 움직이고 저도 이제 들어갑니다.
1: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와, 최고입니다. 최고.
0: 겉에서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곳만의 질서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정신없는 것은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1: 중간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0: 이제 좋은 자리를 골라 찻잎을 잘 보이게 진열하는데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찻잎을 손질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금부터는 구매자와 생산자의 본격적인 일당 시간. 판매가 쉽지 않네요. 그러다가 구

0: 구매가 결정되면 가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흥정하고 정합니다. 한쪽에는 대형 차 가공 공장에서 나온 트럭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찻잎이 가장 비싼 시기는 새싹차를 수확하는 3월. 찻잎을 트럭까지 옮겨다 주면 진짜 거래가 끝납니다. 농부에게서 거두어들인 야한의 봄이 트럭을 가득 채웁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손으로 장부를 쓰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등이 가벼워진 만큼 주머니는 무거워졌길 바랍니다.
1: 진짜 첸 마일로마? 차예? 마일로마? 네. 마이 하울로마? 아? 마이 하울로마?
2: 마이 하울로.
1: 어, 딱까지 또 사첸. 이진, 아? 이진 또 사첸.
2: 상화우.
1: 상화우. 어, 去年도 작고, 今年도 작고, 저 모양.
2: 去年, 差不多, 작년, 네, 差不多.
1: 어, 差不多.
2: 화성은 70세로, 57년.
1: 전도? 어. 非常 연칭도 간주라.
2: 아?
1: 우수세, 부터 우수세도 간주야.
2: 전도.
0: 평생 차농사를 지으셨다는 어르신의 손은 굳은 살과 찬물로 물들었지만 아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빈 바구니는 오늘의 일을 마쳤다는 증표이자 내일이 다시 채워질 거라는 희망의 자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고 다시 비우기 위해 땀 흘려 채우는 삶의 순리. 농부는 내일도 변함없이 치열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안의 봄은 뜨거웠습니다.
3: 드디어 이제 야안을 출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라싸로 가는 길인데요. 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0: 야안의 시간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3.18 국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4: 드디어 티벳 문화권에 왔습니다. 백탑이 보입니다. 백탑.
0: 확연히 달라진 거리의 풍경.
4: 장족의 문화권으로 들어왔습니다.
0: 지형도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수천 미터 고도로 올라가는 고산 진입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4: 4,000m. 첫 번째 4,000m 고갯마루를 넘었는데요.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춘 지나서 첫 느끼는 눈이어서 기분은 좋은데 그냥 영하로 뚝 떨어져 버리네요.
0: 붉은 돌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1: 지금 돌들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빨갛습니다.
5: 야, 뭐 안 묻고요. 야, 묻진 않는데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는 빨간 게 조류 때문에 그렇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 공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붉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너무 이쁩니다.
0: 높은 고도와 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붉은 조류로 뒤덮여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거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붉은 돌들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그 길 끝에 주변의 돌로 쌓은 탑이 서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평안과 공덕을 쌓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저도 이번 여행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4: 수투파 하나가 수미산, 카일라스 같은 수미산이라고 믿었고, 초르테는 우주의 중심이자 성산인 수미산의 상징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공가산. 티베트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7: 유쾌,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3: 여기는 쩌도산, 절다산, 고갱마루입니다. 장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4: 기류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정을 나누고 지난 여행의 인연도 찾아갑니다.
3: 제대로 차려진 티벳 음식입니다.
4: 그동안 이 맛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3: 오, 진짜 맛있네.
4: 드넓은 고원의 주인은 약.
3: 저기 지금 물에 목욕하는 겁니다.
4: 여행 중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0: 나 왔어. 나 왔어.
11: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4: 숨겨진 비경을 만나러 떠납니다. 티베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야안에서 라싸까지 해발 4,000m가 넘는 고개를 수없이 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품고 있는 비경 때문인데요. 볼수록 경이롭고 갈수록 설레이는 하늘길 여정. 지금 출발합니다. 멀리 하늘 끝 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7,556m. 거대하고 웅장한 궁가산은 티베트인들에게는 신성한 산입니다. 티베트어로는 미냐콩카. 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 미냐와 하얀 눈의 산인 콩카가 합쳐진 말입니다. 탕딩을 출발해서 공가산 북단 쩌또산이라는 산을 넘어갈 거예요. 눈앞의 우문은 하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
12: 안개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해발 3,000m 어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4: 4,289m까지 올라갈 겁니다. 분명 좀 전까지 구름 속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 설원을 달리고 있네요.
3: 여기는 쩌도산, 절다산, 고갯마루입니다.
4: 그런데 다들 뭔가 하나씩 들고 있죠?
3: 탄소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4: 야안에서 출발해 고산병 증세를 겪는 첫 번째 구간.
3: 해수면 가까이 있는 데 비해서 산소가 60%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0m 이상의 산은. 그래서 숨이 많이 차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시면. 절다산 해발 4,298m.
4: 쩌도산은 3.18 국도에서 티베트 문화권에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꺾임이 많다는 이름의 뜻처럼 엄청난 급 커브길이 이어집니다.
3: 스첸 양파이미 라이고마?
13: 来过来吃年来过。啊，是吗？我们就睡觉，好羡慕。没有痛吗？习惯了，麻烦了，麻烦了。哈哈哈哈哈哈！
3: 好累，但是为什么再来呀？
13: 乐此不疲，开心挑战自我。我告诉你，要么就是零，要么就是N。 一年要来三到四次，不同的风景，不同的那个。
0: 여기서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18 국도를 따라 라싸까지 가는 여행자들인데요. 목적지가 같아서인지 만나면 반갑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광둥성을 출발해 벌써 2000km를 왔대요.
14: 好的河山，有这么瘦，有时间就多转转。转转，过去看一看，是吗？看一看自己国家的那个山川地貌，也是一大的壮观如何的。啊，现在再不去，等到老了你就去不了了。
0: 늙으면 갈 수 없어，젊을 때 가야 돼。
14: 等老了这个车倒下去，我就不行了，我还怎么去？所以说现在还。맞습니다.
0: 이제부터 저도 더 듣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습니다.
14: 我们从广东过来哦，开了七天，说不准，因为其实每一个地方都有不一样的感受。其实我们的目的地是拉萨，但是真正的风景还是盐湖。啊，是吗？还是一路的风景，还是最主要。啊，这个。一三。
0: 여행에선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가 됩니다. 자동차로도 쉽지 않은 이 높은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왔다니 놀랍습니다. 이분이 자전거 주인이신가 봐요.
10: 다스 시환 단차마?
14: 네, 단차. 어디로 가래?
10: 취 라리아.
14: 라사.
10: 라사. 천장 난로 산이 오빠.
14: 네, 산이 오빠.
10: 산이 오빠.
0: 짐도 옷만 좀 챙기셨대요.
10: 大概 도착 시간 따오 라사야.
14: 네, 20多天. 네.
10: 아이야.
14: 네.
10: 저 뭐 거의 마. 어유, 지루.
14: 다
10: 통.
14: 이거
10: 좋아. 좋아. 일로 순풍.
14: 일로 순풍. 일로
10: 순풍.
0: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318번 루트,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저도 왔으니 인증샷 남겨야죠. 여기가 소문난 인증샷 명소라네요.
10: 이렇게 깃발같이 생긴 경전이 써져 있는 롱따라 그러는데 이거를 걸어놓고 갑니다. 경전에 써져 있는 글귀와 그런 축복의 의미들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라고 묶어놓고 갑니다. 그 묶어져 있는 게 많은 거를 타르초라고 부릅니다.
0: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이 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타르초는 이곳이 티베트 문화권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고도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지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초르텐이 있습니다. 타르초가 바람을 통해 기도를 퍼뜨린다면 초르텐은 그 자리에 서서 대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초르텐이나 사원 같은 성스러운 대상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호라를 행합니다. 저도 세 바퀴를 돌았는데요.
3: 한 바퀴 돌면 전생의 업이 사라지고, 두 바퀴 돌면 현생의 업이 사라지고, 세 바퀴 돌면 내생의 업이 사라진다는 그런 티베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삼보일배 세 번을 합니다.
0: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소망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쩌더산을 뒤로하고 다시 318 국도를 달립니다.
12: 야, 좋다. 멋지다.
0: 이제 또 어떤 비...

0: 비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험준한 협곡은 넓은 고원으로 바뀌고 설산이 물러난 자리에 초원이 펼쳐집니다. 해발 고도를 약 1000m 가까이 내려오는 동안 주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가산이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을에 잠시 들렀다 갑니다. 지난 여행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1: 자신들! 자신들!
0: 제 친구 뚱바 자시입니다.
1: 야, 하우즈부젠!
2: 하우즈부젠!
1: 하우즈부젠! 아, 야.
0: 뚱바 자시 가족은 캉빠 짱주로 불리우는 동티베트 사람입니다. 이 집은 동티베트 전통 가옥입니다.
3: 집 안에 야크가 있습니다. 아이고, 송아지도 있고 집안에 야크가.
0: 1층은 이렇게 야크와 소를 키우는 가축 공간입니다.
3: 뒷발을 먼저 묶고 그 발로 하지 못하게.
0: 고원의 아침은 야크 젖짜기로 시작합니다. 젖짜기는 어머니의 오랜 일상. 캉빠 자시 가족은 캉파 지역에 뿌리를 둔 캉파 티베트인.
3: 아까 부다오 이궁진.
0: 고원의 삶과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3: 송아지가 나를 받아버리네. 나를 받아버려. 야, 받지 마. 지금 낯설어가지고 저를 그냥 훅 하고 받아버리네.
0: 이 녀석과 친해질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보리가루. 고원 보리를 빻아 만든 가루입니다.
3: 주머니에서 보리가루 한 입 탁 먹여주고.
0: 보리가루가 일종의 유인책 역할을 하는 거죠.
3: 깡차이나 그 짬바 부스 짬바마?
2: 짬바 이치.
3: 아, 짬바 리미에 예. 야크 친구들은 소금을 되게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름을 부르면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4,000m에서 3,000m 내려옵니다.
0: 그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젖 생산량을 늘려주는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방금 짠 야크 우유는 바로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가공합니다.
3: 야, 아이고, 이제 태어난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네 같은데.
0: 얼마 전 태어난 새끼까지 총 30마리의 야크가 있습니다.
3: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엄마보다 아빠 닮은 것 같은데. 쭈구스 마우니우스 짱주수 야크마.
2: 케마.
3: 케마.
2: 케마.
3: 케마.
2: 진유라이.
3: 진유라이.
2: 라고 소유. 쏴라이.
3: 쏴라이.
2: 하여 그의 처주.
3: 바로.
2: 네.
3: 이거도 민트 요바.
2: 요. 他的尾巴或者脸上这个 就是那种 有点不一样的.
3: 아. 짜샤.
2: 지리.
3: 지리.
2: 라샤.
3: 라샤. 지리.
2: 그차.
3: 라샤.
2: 그차.
3: 그차.
2: 就是这边白色的就그차.
3: 아.
0: 이들에게 야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귀한 곡식인 보리가루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챙겨줍니다.
3: 아이고야, 좋단다. 꼴럼 줘야지. 꼴럼.
0: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3: 아이고야, 아까워라. 아까워라. 물을까봐.
0: 여기에도 다 노하우가 있네요. 고원의 아침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크들을 방목지로 내보낼 시간. 야크들이 휘파람 소리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휘파람이 야크와의 소통 수단입니다.
3: 따더스 지지취, 지지츠, 지지츠 후일라이 완성.
0: 오늘 하루를 보낼 방목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3: 풍광도 멋있고 설산으로 들어가는데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침 영하 5도예요. 영하 5도. 해발 3,800m. 안 가니까 밀어.
0: 이곳 사람들에게는 매일 보는 일상이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똥바짜시가 뭔가로 분주해 보입니다. 깨끗한 물도 준비하고 향한 곳은 집의 3층 기도 공간입니다. 티베트 전통 가옥에는 기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올리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의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0: 每天每天这样祈祷吗？早上。早上。
1: 보리가루와 야크 버터를 섞어 태우기도 합니다.
0: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으라고 먹을거리를 조금 태웁니다. 아침에
1: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아침 기도 의식을 통해 하루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손에 쥔 것은 소라 껍데기로 만든 둥카르라고 하는 소라 나팔. 행복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립니다.

0: 송우 죄송우.
1: 동카르는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2: 소라는 티베트 팔보 중에 하나거든요. 여덟 가지 보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 소라로 나팔 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1: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 바람에 실려나가는 향 연기처럼 오늘의 기도가 고원 곳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고원의 아침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용히 시작하는 하루, 부엌에선 아침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티베트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티베트인의 주식인 참바가 빠질 수가 없죠. 먼저 야크 버터와 설탕, 짬바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재료가 잘 뭉쳐졌다면 이제 반죽 차례. 동그랗게 모양을 만듭니다.
2: 장주도 밍츠 메요마?
3: 요, 요 바로.

0: 달러
1: 더러워.
0: 달러
1: 덜러.
0: 달러
1: 덜러.
0: 달러
1: 덜럽.
0: 달러
1: 야, 발음하기 힘드네. 덜럽.
2: 찬바를 넣어 둥글게 빚어 만든 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왔는데요.
3: 이거는 마이즈.
2: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섞고
0: 수다.
1: 아, 소다. 소다가루.
2: 빵을 부풀게 할 식용 소다도 넣습니다.
1: 스무펀비어.
2: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합니다.
1: 먹는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2: 반죽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펴서 아까 만들어 둔 소를 넣고 잘 오므린 후 찜기에 찝니다.
0: 니다 바다 인게 매요 봐.
1: 아,
0: 주시도 안 레시도 매요. 오늘
1: 아, 주요 저비엔,
0: 네.
1: 공과산 나비엔.
0: 네.
1: 핑스 츠마 저거?
0: 저
1: 핑스?
0: 오늘도 아주 오늘 아주 주 마마 좋은 거다.
1: 마마 자오 니더.
2: 이 지역 한정판 보리가루로 만들어진 티베트식 찐빵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야크 육포가 주재료. 야크 육포를 먼저 기름에 볶아줍니다. 잘 볶아진 야크 육포에 버섯과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 간장, 굴소스, 고추기름을 넣어 다시 볶아주면 끝. 군침 도는 말린 야크고기 채소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돼지고기 라로우는 탕 요리를 한다는데요. 버섯과 채소를 넣고 팔팔 끓이면 돼지고기 송이버섯탕이 완성됩니다. 그리웠던 궁가산 티베트 가정식입니다. 티베트의 주식 보리가루도 있고 야크 우유로 만든 요거트도 있습니다.
1: 제대로 차려진 티벳 음식입니다. 아, 행복합니다. 와,
4: 谢谢.
1: 그래.
4: 这是酥油吗?
1: 수유,
2: 둥바자씨가 잠시 기다리라며 야크 버터를 집어듭니다. 이번엔 수유차를 붓네요. 그리고 보리가루 한 주걱. 이제 알겠습니다. 티베트의 주식, 짬바를 만들고 있네요.
1: 이거 보기 힘듭니다.
2: 그릇 안을 꾹꾹 누르고 돌려가며 섞는 겁니다.
1: 이첸스 저거스 진상 추도나 그런
4: 对，
1: 식.
4: 진짜죠.
1: 아.
4: 现在老年人都是喜欢吃这个。
1: 아, 스마.
4: 我们年轻的话就，力量好的话，早上我们吃，经常吃这个。
1: 아, 스마.
2: 반죽이 물기 없이 쫀득해지면 완성됩니다. 야크 젖으로 만든 치즈, 추라와 같이 먹어보라는데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추라와 같이 먹어도 보고요.
1: 이게 약간 새콤한데, 이거 같이 먹어야 이제 새콤한 맛이 일품이네요. 이야,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2: 찐빵은 야크 요거트와 먹으면 더 맛있대요.
1: 진짜 맛있네요.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의 단맛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요거트가 아주 신선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2: 탕도 한번 먹어봐야죠.
1: 자, 이 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송이 국물입니다. 송이 국물. 와.
2: 소모준지야. 이번엔 볶음 요리 차례. 오늘의 음식 평은 모든 게 좋았다입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뚱빠짜시의 아내에게도 또 어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 35세 조모 양고하이지야.
4: 아, 19, 18세 재혼.
1: 我们 재혼这样.
4: 我说的。你说呢?
1: 以前是都是年轻的时候结婚了吗? 妈妈也是?
4: 妈妈 差不多 20.
2: 한 동네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이 18, 19의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 지금 이 밥상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되어줄 오토바이입니다.
5: 항상 어디에서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2: 뚱빠 자시와 함께 짧은 바이크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근처에 끝내주는 궁가산 조망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풍경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설렘이 차오릅니다.

0: 하얗게 빛나는 만년설산이 눈앞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멈춰서버린 오토바이. 어렵게 시동은 걸었는데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1: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깊어서 할 수가 없어요.
0: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인 데다 눈 예보까지 있는 상황.
1: 해발 4,800m 올라가는 쪽인데 지금 해발 4,600m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0: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마주한 뜻밖의 비경. 군가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만났습니다. 빙하와 운해가 빚어내는 장엄한 대자연. 자연이 가진 경이로움과 고원의 고요함에 압도당합니다.

궁가산의 감동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건예산을 향해 서쪽으로 향합니다. 건예산으로 가는 길. 뜻밖의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야생 원숭이들인데요. 차가 다가오면 도망가기는커녕 도로 한복판에 앉아 당당하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318 국도에 자주 출몰하는 티베트 원숭이들입니다.

0: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장남로 구간에서 환하게 보실 수 있는 풍광입니다.
1: 잠시 들렀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여행자들이 추천해준 장소로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2: 우리 차가 너무 느려서 간신히 따라왔습니다. 라일러!
1: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2: 야호. 야호.
1: 모두 3.18 국도를 따라 여행 중인 분들입니다.
2: 니바! 니바 쳐!
3: 장비가, 야.
2: 야, 非常 漂亮!
4: 와. 中国自己趁年轻多去做自己想做的事情如果等年龄大了你就没有那么多的自由了
1: 이 차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주는데 정말 아낌없이 줍니다.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해 만든 국밥입니다.
2: 따뜻한
1: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니 낯선 공간이 이내 가장 편안한 아지트가 됩니다. 이제야 이곳의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차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5: 广东
6: 자오산드
5: 자오산티
6: 자오산티
5: 야
7: 우동차.
2: 네, 우롱.
7: 야. 很高很高的山山.
2: 네, 광동성 우룡차인데 과거에 황제 때 공납됐던 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1: 차의 진심인 왕킴 씨. 여행 중에도 차를 마시는 예법과 격식을 따릅니다. 차오산에서는 차를 마실 때 세 개의 차잔을 사용하고요.
7: 这样叫关公巡城，就是一个杯一个杯巡城，每一次茶杯像一个城楼一样，这样行信点兵，将军在点他的将兵一样。
1: 3.18 국도에서 차오산 오롱차를 맛봅니다.
2: 야 드디어 짙은 차를 마십니다.
7: 오케이.
2: 어, 非常好啊.
1: 왕킴 씨는 이 차로 1년에 몇 달씩 여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3.18 국도 여행도 벌써 여러 번째랍니다.
7: 我们的汽车是托运过来的。托运过来。对，我们的车上面就我们经过的越野路线。哦，我们已经到现在穿越了大概六七天了。为什么再来？为什么再来？因为这太美了。哇，厉害！<笑>
1: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은 필수. 이분은 사춘기 아들과 함께 왔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8: 怎么来儿子带过来呀？这些路线哦，有时候一辈子都来不了的。怎么勤劳的？怎么赚钱的？怎么生活的？主要是这样。有些货我们在家里都沟通不了，所以我们带他出来，看他自己眼睛去看世界，他自己就。
7: 헤어지기
1: 전 마지막 기념 촬영으로 오늘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남긴 채 여행자들은 다시 각자의 여행길로 돌아갑니다.
2: 바이바이! 바이바이! 非常好喝! 바이바이! 길 위에 오르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모두가 친구고 잠시 자연에서 쉬었다가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3.18 천장남로라고 하는 이 무지무지한 자연 속에서 다 동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1: 저도 다시 건해산으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0: 해발 약 4,770m의 태장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기묘하고 거친 암석 지형을 이룹니다. 달리다 보면 웅장한 설산 군봉이 눈앞에 펼쳐지고 드디어 건해산에 도착합니다. 건해산은 티베트 문화권의 성스러운 산으로 건해 신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래쪽은 녹색의 숲과 계곡이, 중간지대는 고산 초원이 펼쳐지고 정상에는 바위와 눈 그리고 하늘만 남습니다.
1: 야짱에 있는 흐르는 얄루짱하고 요 바탕에 흐르는 금사강, 요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신산 중에 하나가 이 건해신산입니다.
0: 건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초원을 적시고 그 초원이 야크를 길러내죠. 건해산은 티베트 불교의 24대 성산 중 13번째로 꼽히는 신산입니다.
1: 많이 불안한데요. 저 100m 앞인데 그래도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건해의 눈입니다.
0: 건해의 눈은 건해산 남동쪽 경사면에 초원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로 대지의 눈동자라고 부릅니다. 또 티베트 고원에서 하늘을 담아내고 바라보는 눈동자로도 불리죠.
1: 물이 차 있어야 하늘에서 보고 이쪽에서 건해 방향으로 보면 건해 눈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0: 물이 차면 실제로 이렇게 푸른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줄 알았더니 드론으로 단체 영상을 찍고 있네요.
1: 멋진 곳에 와가지고 사진 안 찍으면 안 되죠.
0: 사진 한 장 남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4월 건해의 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건해산 아래 작은 마을. 드넓고 평평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마을에 쌓여있는 이곳의 정체는
1: 야크똥을 많이 쌓아놨네요. 부자입니다, 부자.
0: 고산에서는 생활자원인 야크똥.
1: 이게 한 칸 한 칸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떡처럼 말려서 말린 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초원에서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야크똥을 잘 말려서 말린 걸 연료로 썼거든요. 좋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야크들. 목가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기 지금 모래 목욕하는 겁니다. 뭐 진드기나 몸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뒹굴러가지고 목욕하는 겁니다.
0: 야크는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털을 정리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고산의 차가운 바람과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한 마리씩 차례대로 야크 목욕탕을 이용하네요. 고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된 생존 기술인 셈이죠.
1: 풀도 없는데 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요 새싹들 이걸 지금 입술로 해가지고 뜯거든요. 뜯는 소리가 바득 바득 바득 바득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주는 어떤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0: 혹시 들리시나요?
1: 이거 풀 뜯는 소리 진짜 좋은데.
0: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최대한 야크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가까이 가서 지금까지 야크가 풀 뜯는 소리였습니다.

0: 건해산이 품은 고산 초원. 초원은 어딜 가나 같은 모습입니다.
1: 야, 야크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요. 설산 아래 야크, 그리고 4,600m 해자설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 하,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야, 천장남로 318 도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느낌일 것 같아요.
0: 야크들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해발 4,300m의 고원. 목가적인 분위기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초원을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그리고 하늘과 맞닿는 평평한 땅이 마우야 초원입니다. 평균 해발 약 4,000m 고원에 형성된 드넓은 초원. 마우야 초원은 야크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고산의 바람이 매섭습니다.
1: 아, 이건 뭐 방목이 기본이다 보니까 야크 생애는 가장 행복한 거죠.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뜯고 싶은 곳.
0: 야크들에게 초원은 삶 자체입니다.
2: 여기 난다. 뒤에 지금 요거 양수야, 양수.
0: 우연히 야크 탄생의 순간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1: 야크가 누워 있길래 자는 소인지 알았더니 새끼 임신한 소였는데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나왔어, 나왔어.
1: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방금.
0: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생명의 탄생.
1: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경사할 일입니다.
0: 정말 경이롭습니다.
1: 지금 양수 자체가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야, 지금 이제 입으로 혀로 다 핥아가지고 저걸 다 없애줘야 돼요, 막을. 건강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얼굴, 새끼가 지금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나왔어요.
0: 어미도 힘들 텐데 혀로 새끼의 온몸을 핥아줍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체온 조절 잘하라고 분비물을 닦아주는데요.
1: 저 야크 엄마도 힘들 건데 지금 힘들 건데
0: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1: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일어나려고. 엄마는 혀로 핥아주면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엄마의 응원을 받고 새끼 야크도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2: 일어나요, 일어나.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엔 일어나라 싶었는데 역시나 실패입니다.
1: 일어나라. 그렇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0: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돌아서려는 순간.
2: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일어났다. 일어났어.
0: 드디어 새끼 야크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1: 혼자의 힘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응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0: 초원이의 또 하나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멋진 풍광을 기대하게 되지만 가끔은 어떤 절경보다 더 깊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순간을 만났습니다.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1: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5: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6: 규모가
5: 엄청 큽니다.
6: 엄청나요.
5: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7: 그렇죠.
6: 아.
8: 미쳤다고. 다 그랬던가.
7: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9: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0: 전소됐어요.
5: 아.
10: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11: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12: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3: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대표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선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5: 후원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 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 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1: 상쾌!
10: 통쾌! 변비엔 메이킨!
12: 와우!
1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1: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0: 야,
1: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0: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1: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0: 여기 나 왔어. 나 왔어.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1: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0: 와, 친구들!
1: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이런 마을은 처음입니다. 오늘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티베트의 전통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아닌 협곡에서 만드는 소금. 옛 참아고도의 소금을 만들던 마을입니다. 집에서 직접 빚은 티베트 전통 보리술.
2: 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와.
1: 소금 마을의 명물인 한입 국수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0: 살려주세요.
1: 오늘도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티베트로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마주하는 풍경과 삶의 모습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 여정은 달리던 3.18 국도를 잠시 벗어납니다. 거친 산맥이 숨겨둔 또 다른 티베트를 만나러 갑니다. 길 위에 오르니 다시 설레입니다. 창밖에 설경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잠시 머문 곳은 해발고도 4,700m.
0: 해발 4,700m 해서 해발 4,800m, 1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1: 몸이 실감하는 높이, 숨이 차올라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0: 리탕과 빠탕을 구분짓는 분수령인데요. 분수령이면서 사루루이 산맥의 고갯마루입니다.
1: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발 약 4,685m, 하이즈산에서 가장 높은 고갯마루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름다운 기도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풀리고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요.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기도처가 보입니다. 경문이 쓰여진 오색 깃발을 만국기처럼 걸어둔 타르초가 모여 있습니다.
0: 5,000m가 넘는 해자설산이 있고요. 장족들의 기도가 하나가득.

0: 모여있는 타로초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만 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1: 이번 여행을 통틀어 제가 본 가장 압도적이고 성스러운 장관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높은 곳은 신이 머물고 기도가 닿고 세상이 모이는 신성한 공간. 바람이 경문에 쓰인 축원을 세상에 퍼뜨리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고갯길 넘어 똑 닮은 두 개의 웅덩이가 있는데요.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자매호수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하이즈산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0: 금사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마루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많은 물동량이 이동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1: 이 험준한 고갯마루는 옛 차마고도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기후도 급변하는 위험한 고갯마루. 마방과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험난한 여정에 안녕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타르초는 오늘도 바람을 따라 기도를 전합니다.
0: 그림 또는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경전입니다.
1: 긴 줄에 묶어둔 롱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라면 이 작은 롱따는 험난한 고개에 도착한 순간 바람을 이용해 올리는 찰나의 기도였습니다.

0: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어느새 달라진 풍경. 겨울을 지나니 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 길 끝에 향청이 있습니다. 향청은 해발 2,800m의 계곡에 위치한 산골 마을인데요. 오는 길에 본 티베트 지역의 집들과는 다른 순백의 전통 가옥이 특징입니다. 자연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 고원의 무릉도원이 여기인 듯 싶습니다.
1: 야,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2: 한들한들 흔들리는 보리들, 밀들.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0: 덕분에 눈호강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네. 하얀 집들이 이어지는 마을길이 정겹습니다.
3: 벽을 잘 보면 벽이 직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데 아래쪽은 흙을 두툼하게 하고 점점 흙벽이 비스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그 비스듬한 면이 보이는 거죠.
0: 이 흰색 벽은 고온의 강렬한 햇빛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는데요. 놀라운 건 페인트가 아니랍니다. 이 지역에만 있는 하얀 흙, 아거트로 색을 입혔다는군요. 하얀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는데요.
4: 자식들의
0: 우선 단순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무척 화려하고 중앙에는 하늘이 보이는 마당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4: 잘 아는 동생의 그 누나입니다, 누나.
0: 저를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셨는데요. 외양간으로 쓰던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집 구경은 지금부터입니다. 2층이 바로 주거 공간인데요.

0: 거실 겸 주방 겸 침실 겸 손님방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1: 물은 항상 여기 끓고 있고, 물은 항상 끓고 있고,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솥. 티벳 같은 경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안에는 광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큰 동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앉힙니다. 그 물을 옆으로 또 옮겨서 또 3일 가라앉히고 3일 후에 넘기고.
0: 그렇게 해서 위쪽 맑은 물만 사용한 거죠.
1: 마시는 물,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씻거나 하는 물, 그리고 요 첫 번째 물이 빨래하거나 할 때 쓰는 물.
0: 실제로 동은 강력한 항균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시설이 없던 시절 훌륭한 천연 정화장치였죠. 전통의 편리함이 더해진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먼저 버섯과 마늘로 닭 뱃속을 채우고 통째로 넣어 푹 삶습니다. 우리 삼계탕과 비슷해 보이죠? 그 사이 감자채 입장. 볶음인가 싶었는데 감자채 전입니다. 이때 뜻밖의 도구가 등장했는데요. 연기를 막아줄 보안경입니다. 요리고수도 연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미리 만들어둔 반죽을 팬 위에 넓게 펴주는데 밀과 보리가루로 만드는 티베트식 전통빵 발레비입니다. 그리고 수유차까지 완성! 저에게 보여주시겠다며 티베트 전통 의상을 차려 입으셨는데요.
2: 저거 이프 자오서모믹스 저거 이프.
3: 짠자?
2: 짠자?
3: 아, 짠자.
2: 짠자? 저거 마오뉴 주워도?
3: 어.
2: 마오뉴.
3: 몰래.
2: 왜 있으면 졸리 유, 졸리 메요?
3: 졸리요, 되게.
2: 저거, 아. 자, 팔을 한쪽만 하시고 한쪽은 뒤로 해가지고 탁 걸쳐놓으셨는데.
3: 그게 안 되지.
2: 추우면은 이걸 풀러가지고
3: 집어넣고 저기 안 사지.
2: 밥을 집어넣고
3: 저기 안 사지.
0: 또 품도 넉넉합니다.
3: 이것도 시도 않고
2: 햄버
3: 저기 뽑아. 짜만
2: 이렇게 오
3: 짜만 이렇게 이거 치시네.
0: 전통 의상에 푹 빠져있는 동안 향청의 가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저를 반겨주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2: 라우더.
3: 라우더.
2: 회사.
0: 은그릇은 남편분의 전용 그릇. 오늘의 메인 요리부터 먹어봐야죠. 예를 지켜 어르신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모습이 재미있으셨나 봐요.
2: 잘 먹겠습니다.
4: 네.
0: 푹 삶아진 닭고기 맛은 어떨까? 먹어보는데요.
5: 근육질을 다깁니다. 운동한다.
0: 티베트 전통 빵도 먹어봐야죠.
6: 더베 하우츠.
7: 아야, 자식들.
6: 자식들, 자식들.
8: 쇼마이빙.
6: 쇼마이빙. 조수 쇼마이.
7: 쇼마이.
6: 아, 뭐 이첸 칭크 츠도수호. 소모웨 다오도 메요. 단스 쩔리 상츠라이더스호 저거 츠로. 와, 전부 너무 하우츠. 쇼마이 주어도. 아, 맛있구나.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호떡 같은 떡인데 뭐 수유차에다 담궈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0: 지금은 누나와 동생 부부가 함께 사는데 5년 전부터 민박도 시작하셨다네요.
6: 이만 취고 막
3: 취고
7: 취고
6: 취고
3: 기념도 취고.
7: 어머니 이 자리는 재밌잖아.
6: 오,
7: 취로 치츠. 我去了四次，
6: 四次，
7: 还去了两次，
6: 两次，
7: 还去了一次。
6: 啊。
0: 음식보다 따뜻했던 것은 함께한 이들의 마음. 고원의 낙원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향청을 뒤로 하고 옌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1: 여기부터는 시장 자치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반드시 퍼밋을 받아서 여행사, 라싸에서 오는 여행사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좋다.
0: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비자가 있더라도 외국인이 단독으로 여행할 수 없는 특수지역입니다. 허가받은 현지 차량으로 갈아타고 옌징으로 출발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길이 내어주는 풍경도 그중 하나죠. 길은 끊임없이 표정을 바꿉니다. 옌징으로 가는 구간은 봄날의 에메랄드빛 란창강의 풍경부터 여름을 닮은 싱그러운 숲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어느새 설경의 고갯길을 지납니다. 여긴 가을인가 싶은 협곡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옌징이 있습니다. 옌징은 해발 2,300m, 깊은 협곡 사이에 자리한 소금 마을인데요. 나무 기둥 위에 띄운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소금을 얻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1,300년, 사람이 만든 공중 염전입니다.
1: 너무 행복합니다. 3.18 천장남로 딱 중간이 망캉인데요. 망캉 아래 천년의 신비 옌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좋다. 에이.
0: 참아고도를 통해 마방들이 운남성의 보이차와 교역한 소금이 바로 이 염전의 소금입니다. 제가 찾은 4월 염전은 작업이 한창입니다.
1: 자시들을, 자시들의 자시들의 워커이 진치마. 아, 하마.
0: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1: 야, 염전을 처음 밟아봅니다. 와, 단단하네요, 되게.
4: 신짜이 손목 공주야.
8: 소예.
0: 완성된 소금을 거두는 작업입니다.
1: 저거 거의 치마.
0: 보시는 것처럼 소금을 일정한 문이나 줄 모양으로 모아놓는데요.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공기와 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붉은색 소금 홍염입니다. 소금의 색이 붉은 이유는 염전 바닥의 흙 때문인데요. 광물 성분이 풍부한 이 지역 특유의 붉은 황토를 가져다 씁니다. 흙의 붉은색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지금은 주로 미용 제품과 조경용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1: 세 번째가 지금 흙을 거의 뭐 그 바르다시피 해가지고 모으는데 그냥 봤을 때 흙입니다. 저거는 가축 먹이는 용도랍니다.
0: 주민들은 흙이 섞여 갈색을 띈다 해서 가렴이라 부릅니다. 염부의 손에 새로운 도구가 들렸습니다. 사정없이 두드리는데요. 바닥 다지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귀청이 떨어져.

0: 나갈 것 같아.
1: 아,
0: 스마. 부허이스워 따도 부허.
1: 对,
0: 아이고, 큰일 났어요.
2: 도우려다 일만 더 만들었습니다. 해발 2,300m 협곡에 염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통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남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들어보니 옌징의 소금밭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또 그 딸에게로 이어지는 모계의 노동이랍니다.
1: 남성은去销售野马.
0: 我们在负责野制作野路不好嘛他放呀这猪一个月两个月才能回来一次
2: 힘들 때마다 불러온 노동요가 있다는데요. 고된 염전 일을 버텨내게 했던 소리. 노래는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고단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옌징은 협곡을 깊게 베어낸 란창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캉파 티베트족, 다른 한쪽은 나시족의 염전인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협곡은 소금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두 부족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격렬한 전쟁터였습니다. 금만큼 소중했던 소금, 고산지대의 소금은 곧 생명이자 권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줄기 바로 옆 솟아있는 구조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소금 우물입니다. 바다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소금이 만들어질까 궁금하셨죠? 저 소금 우물에서 따뜻한 소금물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수억 년 전 지각변동으로 지하 깊이 묻혔던 고대의 소금 지층을 지하수가 녹여내고 지열이 더해져서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옌징의 소금밭은 1300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저장고에 모아놓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모터가 달린 호수입니다. 14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금물을 일일이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는군요. 버튼 한 번이면 뚝딱! 이렇게 쉬운 걸. 이전에는 물찌개 노동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모터와 고무호수 덕분에 고된 노동은 줄고 작업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을 기다리면 됩니다.

0: 화염,
1: 아, 이게 도화염이래요.
0: 니야 친치들
1: 어떻게 해요?
2: 도화염은 매년 3월과 4월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에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인데요. 옌징의 최상품 소금입니다.
3: 딱하다 참치.
1: 오, 달달한 짠맛인데. 오야, 야 이게 쫄리자. 와.
2: 혹여라도 이 귀한 소금이 망가질까 바닥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조심조심 걷어냅니다. 봄날의 복숭아꽃과 함께 찾아온 옌징의 선물 도화염입니다. 소금 우물에서 퍼올린 소금물은 소금 저수지에 모아두는데요. 염전 아래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일부 소금물이 염전판 아래로 스며들어 떨어지다 굳어진 소금 고드름입니다.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매달린 소금 고드름. 짧은 건 1, 2년 된 고드름이고요. 이 정도 되면 10년 자랑 고드름이랍니다. 가격이 최상품 도화염보다 3배 더 비싸다는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람과 햇빛은 대자연이 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염전 일을 마친 짜시라무 씨와 함께 마을로 갑니다. 짜시라무 씨 집으로 가는 길. 나무 기둥이 끝없이 이어진 염전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이 보입니다. 협곡의 염전이 천년 시간을 버티는 동안 자연이 허락한 자리마다 마을이 터를 잡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들은 뿌리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집들이 하나둘 풍경을 채우고 삶의 온기가 마을을 채워왔죠. 드디어 짜시라무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1: 아... 어, 저거 여수 저양팡 그이마? 오오 야. 열쇠를 그냥 뭐 꼽아 놓고 가도 상관없답니다. 야.
2: 흰 벽에 창문이 화려한 이 집은 새로 지었고 뒤에 옛날 집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1: 여기가 창고라는데 창고가 넓습니다. 이야.
2: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옌징의 명물이라는 염순이 있습니다.
1: 밑에서 올라온 거.
2: 소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굳기를 반복해서 생긴 소금 기둥. 야,
1: 이거 밑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야, 이야, 저거 지스니엔.
4: 차不多 20년了这个的话大概是10年多了吧
2: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다는데요. 소금 기둥 하나가 약 6만 8천 원.
4: 因为这个的话就是怎么说啊1300多历史而且这个是放在家里面好多旅游客说辟邪然后带来吉祥的意思

0: 자, 빛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왜 있으면 하우도동시 즐지츠?
1: 음식은 마음을 건네는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옌징의 가정식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볶음 요리.
0: 길가에서 배가 거의 땅바닥에 끌릴 것 같은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가 티벳 돼지입니다. 장샹주로.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1: 진짜
2: 그야말로 취향저격.
0: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하우츠요.
3: 진짜 신기해.
0: 아우, 이거 맛있어요. 고추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는 진짜 담백해요. 이야.
1: 이번엔 탕을 먹어보는데요.
0: 쫀득. 야. 코웨이 한국어 2양.
3: 2양.
0: 저거 웨이드하우스 한국어 차 2양도 웨이드. 워샹스제.
3: 우리家里面是这样.
0: 연바 진출로마?
3: 진출로. 好吃吗?
1: 옌징의 소금으로 만든 오늘의 밥상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고산에 날씨가 변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염전을 뜨겁게 달구던 태양도 저도 잠시 쉬어갑니다. 짜시라무 씨가 갈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 물결의 향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0: 这是什么?
3: 这是小麦.
0: 小麦, 这个呢?
3: 这是青稞.
0: 不一样呢?
3: 不一样的, 你看. 青稞.
0: 青稞.
3: 又粗,而且里面都是黑色的. 然后这个是有点稀. 然后就里面是白的.
1: 밀과 보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육 환경이 다른 밀과 보리 농사를 함께 짓는다는 것도 특별했는데요. 고산지대에서 밀 농사는 드문 일입니다.
0: 산츠 환산츠.
3: 네, 환산츠.
1: 수확을 돕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는데요.
0: 밑에 풀이 너무 많네. 흙까지 따라 올라오네. 와.
1: 보다 못한 짜시라무 씨가 나섭니다.
0: 야, 답답한가 봅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1: 네. 낫지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0: 아, 눌러서 하네요.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모아서 내리는데 아, 거의 밑에까지 해가지고 눌러서. 나도 한번 눌러서.
1: 본대로 다시 도전해 보는데요. 제가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0: 아, 풀로 엮는구나.
1: 한 단씩 묶어주는데 낫질에 이어 거침이 없습니다.
0: 야, 열심히 뱉는데.
1: 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 묶기 도전. 결과는 그냥 묻지요.
0: 그림아.
1: 밀과 보리 수확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한다는데요. 손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가축들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0: 네.
1: 신선한 걸 아는지 한 입 달라고 하는데요.
3: 아,
0: 스마. 아이야.
1: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들에게 갓 베어온 밀을 주었는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0: 야, 돼지 누나네. 야, 돼지도 밀을 먹네요.

0: 모든 게 욕심이 욕심을 부르는 건데 큰 욕심 없이 지금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자기 걸 찾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전통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도 다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1: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전통이 잘 이어져 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칭커주를 담습니다. 우선 잘 씻은 보리알곡을 솥에 넣어 푹 삶아식힙니다. 삭힌 보리도 준비하고요. 불 위에 그릇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구멍 뚫린 증류 용기에 알곡이 빠지지 않게 보리대를 깔고 삶은 보리와 삭힌 보리를 섞어 붓습니다. 맛있다는 짜시라무 시말에 저도 먹어봤는데요.
0: 이건 왜 우리 찌김이라고 그러나요? 술입니다 이건. 벌써 코에 코 속으로 착 그 알코올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1: 안에 맑은 술을 받아낼 그릇을 올리고 맨 위에는 뭐 아래가 볼록한 그릇을 올립니다.
0: 착 끌러서 올라오다가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증류된 술이 그걸 타고 내려와서 아까 그 솥 안에 다 들어오나 봅니다.
1: 맨 위 그릇에는 차가운 물을 채우고 보리가루 반죽으로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통 사이를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2: 하여 나 그 칭커주 난리하와 썬티.
3: 第二是痛风，主要是痛风。对，然后就是比如说我们坐月子的时候啊，就会喝那个青稞酒，对咱们的人体和血脉，那时候就是来血脉嘛。
1: 산후조리의 술이라니 놀라운데요. 이 지역의 산후조리주 칭커주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사이 감자가 잘 익었는데요.

0: 장난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짜시라무 씨. 옌징은 전통적인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와 사는 대릴사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커주는 집집마다 향과 맛이 다른데요.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그 집만의 레시피가 있답니다. 엄마표 칭커주가 완성됐는데요.
1: 이야, 술냄새가 끝내줍니다. 와.
2: 54도짜리.
0: 값비준 칭커주입니다.
1: 이야, 좋은 술 같아요.
0: 칭커주는 고원의 보리로 만든 티베트 전통 증류주인데요. 도수가 50도가 넘는 그야말로 독한 술이죠. 옌징에서는 최고급 향신료 샤프란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의자 놀이에 푹 빠져 있답니다.
1: 아, 이거 칭커주. 칭커주에 괜찮았어. 칭커주에 그 장홍화 샤프란까지 넣어주셨는데
0: 저도 샤프란을 넣어 마시는 칭커주는 처음입니다.
1: 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주로. 와, 지금 들어갔는데 되게 부드럽거든요. 엄청 부드러운데 도수가 있다 보니까 속이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칭커주는 반드시 안주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불을 붙였는데 안 붙더라고요.
3: 这个不是白酒。这不是白酒。
1: 어뜨거워. 불 붙어 있었어.
4: 오, 불 있어 지금. 와.
1: 야, 이거 지금 불이 여기 있어요 지금.
0: 어머니도 신기하신지 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1: 오, 붙지도 않네. 진짜 커서. 주입밥 탕 달라. 말도 안 돼, 이거.
3: 잘라,
1: 이거. 야. 짱홍화 칭커주. 아이, 좋다.
0: 칭커주는 독하지만 자꾸 마시게 되는 술입니다. 아. 짜시라무 씨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술, 좋은 인형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옌징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빗속을 뚫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1: 야, 진짜 많이,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깃발을 여기다 다 붙이고 가셨고요. 야, 등산하시는 분, 사진 찍으시는 분.
0: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5: 자신들의
6: 대가지로서 147화. 그리고 나주다 148화. 조선 매매 제주 매장. 자, 개념을 자리 500块钱. 나주다 부다죠. 예바범이. 근데 주야는 개념을 써 60톤 마녀. 영유신신.
1: 우와! 이름 자체가 한입 면이어서 그리고 짜장면 계속 도하고 도하고 도한다라는 면이어서 계속 먹으랍니다. 목표는 30완이었는데
0: 지금까지 이 가게 최고 기록은 147그릇. 저도 도전을 시작합니다.
1: 면은 많지가 않아요. 돌을 일단 하나를 먹겠습니다. 아, 좋다! 자신들의!
0: 국수는 작은 그릇에 한두 젓가락 분량의 면이 담기는데요. 손님이 그릇을 비우면 바로 리필이 되는 방식입니다.
1: 칭커면인데 맛은 소금간이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짭조름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0: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탁자 위에 조약돌을 하나씩 올려놓는데요. 최약돌의 개수가 계산서입니다.
1: 아 근데 빨리빨리 갖다 줘야 이거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하나 슛!
0: 끊기지 않게 새국수가 나가야 하는 식당. 국수를 담아내는 직원들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최소 스무 그릇은 먹어야 집에 갈 수 있겠는데요. 저쪽엔 부부가 와 있네요.
5: 샹지원, 서지원,
7: 14만원.
1: 14만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0: 한 그릇 더 리필. 13그릇째입니다. 또 한 그릇째 리필. 18그릇. 드디어 20그릇 돌파입니다. 이분들은 포기 선언.
8: 느끼해 이제. 느끼해. 너무 똑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0: 하지만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1: 아, 147그릇을 어떻게 먹었지? 아. 목표 완성.
9: 목표 완성.
1: 목표는 30개.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길가에 울리는 짜짜미엔송.
1: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2: 느끼해요. 살려주세요.
0: 나름 필사적으로 막아보는데요. 창과 방패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0: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진짜 끝입니다. 35 그릇 뿌듯한 도전이었습니다.
1: 옌징 너무 좋습니다. 옌징하오. 야,

0: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5: 이런 비경 앞에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산의 여독을 풀어줄 뜨끈한 돌솥 보양식도 맛봅니다.
6: 이야.
5: 라싸로 가는 길은 거대한 서사이자 끝없는 경의의 연속.
7: 라싸입니다.
5: 온몸으로 행하는 기도 오체투지와 박수 소리로 완성되는 깨달음의 현장. 꿈에 그리던 라싸의 맛까지.
7: 묵직하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5: 라싸로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로 가기 위해 다시 318 국도에 오릅니다. 라싸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이자 여행자들의 꿈의 도시인데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318 국도를 따라 라싸로 향합니다. 차들이 길가에 멈춰선 이유. 거대한 빙하호수 라누후 때문입니다. 318 국도를 따라가다 마주치는 가장 극적인 풍경. 누가 이 호수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라누후는 해발 약 3,850m에 자리한 고산 호수입니다. 티베트 동부에서 가장 큰 호수로 면적이 여의도의 약 7.5배 크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끊임없이 싸우던 두 마리 소가 죽어 호수 양쪽에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산 사이의 고인물이 지금의 라누후인 거죠. 호수는 길쭉한 형태로 길이가 무려 26km에 달합니다. 자동차로 달려도 30여 분. 워낙 길게 이어진 호수라 구간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318 국도 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른다는 명소입니다.
7: 해발 4,000m에 펼쳐지는 라누호수입니다. 아, 반영이 기가 막힌데요. 이 뒤집어가지고 봐도 산이 그대로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5: 눈앞에 펼쳐진 이 풍광이 실사라기보다 효과를 넣은 사진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있을까요? 자연이 만들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7: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 축복의 하다를 착 걸친 것 같은 설산이 연봉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야,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5: 축복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가겠습니다.
7: 이야, 전부 너무 표량아, 와.
5: 라누후에 왔다면 여기도 꼭 가야 한다는데요. 라이구 빙하입니다. 여섯 개 빙하가 모여 형성된 거대한 빙하 군락인데요. 빙하가 만들어지고 중력에 의해 천천히 흘러내리다가 낮은 곳에서 녹아 다시 물이 되는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봐서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티베트를 대표하는 빙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빙하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더 험해지는 길. 좋은 걸 보려면 이 정도 흔들림은 감수해야죠. 빙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고 빙천의 첫 번째 빙하입니다. 많이 녹았지만 그래도 빙하의 흔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산이 일단 주변에 쭉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냉풍이 부네요. 냉풍이. 냉기가 있는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설산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얼음의 세상.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빙하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티베트 가는 길에 빙하라니 정말 감동입니다. 멀리서는 하얗게만 보였던 빙하, 푸른 얼음도 있습니다. 오랜 압축으로 공기방울이 사라져 푸른 빛만 산란시키는 건데요. 보면 햇빛이 투과되는 데는 아주 파랗게 흰색이 아니라 아주 파란 빙하의 모습을 보이고요. 란티엔 그런 것 같아요. 란서, 파란색, 지명 앞에 파란색을 계속 쓰더라고요. 하늘도 파랗고, 물도 파랗고, 빙하도 파랗고. 이번 빙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0: 아, 아래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아, 좀 더 표량. 진짜 멋지다. 이야. 이야.
5: 빙하와 설산과 호수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0: 야, 쓸 수 있는 단어는 감탄사밖에 없어. 우와.
5: 이 빙하는 해발 6,606m에서 시작해 약 12km를 흘러내려 해발 4,000m까지 이어집니다.
0: 오! 야.
5: 말을 잃게 만든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0: 아, 이건 뭐 박수인데요. 박수.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통은 라누 호수만 보고 린츠로 갈 거야. 근황 가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0: 모래가 쌓인 부분과 그리고 쌓이지 않은 빙하와 또 다시 모래가 쌓인 부분과 쌓이지 않는 빙하가 서로 샌드위치처럼 야 이거 활 모양으로 쭉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1: 모래와 얼음이 교차하며 만든 무늬는 빙하가 살아 숨쉰다는 또 하나의 증거.
0: 만년 세월 정말 장엄한 풍광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1: 그냥 가기 아쉬워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0: 하, 진짜 멋지다.
1: 잠시 멈춰서 온전히 바라본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길을 찾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풍경. 라이구 빙하는 이번 여행이 제게 남긴 가장 고요하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린츠로 갑니다. 해발고도 3,000m 아래로 떨어지면서 풍부한 강수량과 울창한 산림지대를 보여줍니다.
0: 318 천장남로 중에 남과 팔마 지역입니다. 7,882m 봉우리가 남과 팔마 봉인데요. 그 봉우리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서 핫한 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1: 린츠는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여행자들이 몸을 회복하는 구간. 어떤 음식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는 단일 메뉴라서 앉으면 바로 음식이 나옵니다.
0: 와,
1: 린츠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음식 돌솥닭. 이 요리의 핵심은 돌솥입니다.
0: 왕족이나 귀족들이 쓴 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용기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돌을 깎아서 만든 용기.
1: 이 돌솥은 특수한 야생 석재로 만드는데요. 열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끓일수록 몸에 좋은 성분이 국물에 우러나 건강에 좋은 보양식이 됩니다. 옛 참아고도를 오가던 마방들이 쉬어갔던 린츠의 루랑 지역. 돌솥 음식은 그 시절부터 마방들의 보양식이었고 지금은 루랑 돌솥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루랑 돌솥닭은 닭, 인삼, 각종 버섯 등을 돌솥에 넣어 끓인 보양식인데요. 재료는 린츠의 청정 자연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0: 돌솥을 썼다는 것은 이 주변에 돌솥을 끓일 수 있을 만한 연료들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남과 팔마 린츠 지역은 산림이 울창합니다.
1: 그만큼 단단한 땔감이 많았죠. 린츠의 울창한 숲이 돌솥 요리 발달의 원천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2: 야, 닭이 엄청 풍부하게 들었고요. 오골계

0: 국물이 담백합니다. 해발고도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양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와. 이야. 자, 양뿔버섯입니다. 양뿔버섯.
1: 인제 오시면 뜨끈한 국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고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0: 라싸로 향합니다. 라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18 국도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싸로 가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비치세 코스에 감탄하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세상. 이 길을 달리다 보니 제가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눈에 담다 보면 해발 5013m 미라산 고개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저 멀리 라싸의 상징 포탈라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꿈의 종착지 라싸에 도착했습니다. 라싸는 티베트 자치구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연간 일조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 태양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1: 라싸입니다. 라싸입니다. 라싸에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게 되는 마력의 도시. 저도 2007년 이후에 한 11번째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요. 그냥 좋습니다. 자시들의. 자신들의라는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만 하시면은 모든 구역에서 기분 좋으실 거예요. 자시들의.
0: 라싸에 오면 여기부터 가야죠.
1: 포탈라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롭습니다.
0: 포탈라궁은 해발 3,700m에 위치한 13층 규모의 궁전으로 티베트 불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1648년에 완공된 백궁과 1694년에 지어진 홍궁으로 나뉘어집니다. 1000개 이상의 방에 20만 점이 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1: 몇백 년이 지난 건물이지만 그 주는 거대한 상징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앞에 서가지고 서본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포탈라궁은 하나의 건축물을 넘어 티베트의 역사와 신앙을 품은 거대한 상징이자 경외의 대상입니다. 어떤 이유든 포탈라궁 앞은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빕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꿈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죠.
2: 我们是飞到成都，然后318自驾2000多公里过来的，感觉很壮观，很雄伟，然后非常开心，就是很值得一来。
3: 然后现在刚好也是第一天到这里，然后就非常的有一种不真实的感觉，但也非常激动，就感觉哇，这个地方的环境啊，或者什么就特别的神圣。我们来自不同的地方，对，来自中国不同的地方，它这个山东、四川、成都、湖南、四川、成都，哦，是河北石家庄。心之向往，所以来到拉萨，这是每个人都会经历一次的。
0: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포탈라궁 전경 찍기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1: 야, 이게 작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런 훌륭한 거울이 생겼습니다. 와. 야, 포탈라궁과 하늘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물의 반영처럼 보여요. 아, 멋있다. 야, 이건 진짜 멋있는데요.
0: 또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포탈라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0: 순례자들이 이마나 머리를 벽에 대는 것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존경과 기도를 표현하는 행위인데요. 그 자리엔 부처님의 말씀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1: 포탈라궁 자체가 엄청난 기도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삼보일배 하시면서 포탈라궁 방향으로 절하시고 옆으로 또 절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 바퀴 도실 거예요.
0: 양무릎, 양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 그런데 오체투지를 이어가던 어르신에게 사람들이 조용히 돈을 쥐어줍니다. 저도 드렸는데요. 내가 하지 못하는 고행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보시이자 공덕을 나누어 가진다는 불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탈라궁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순례길은 해발 3,700m, 길이 약 3km입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모두 다른 걸음을 내딛지만 간절함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1: 포탈라궁의 절반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분들은 끊임없이 도실 거예요.
0: 오늘도 포탈라궁 주변에는 수많은 기도가 길을 따라 흐릅니다. 포탈라궁 근처에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작은 우체국입니다.
1: 여기 엽서 사고 붙이는 곳이에요. 엽서 사서 라사까지 왔으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보통은 부모님들 없던 효심도 일어나는 한 바퀴 돌고 나면
0: 먼저 티베트의 풍경이 담긴 엽서를 신중히 고르고 그 엽서를 빼곡히 채워갑니다. 제 눈길을 끈 여행

0: 왕자가 있었는데요. 보내는 엽서가 너무 많습니다.
1: 한국말. 자리야. 자리.
2: 我自己也写，就是来到这边，而且之前的意义有点变，之前就是来拉萨嘛，就在布达拉宫那边。其次，就是从徐高原写信，就是从山上最高的地方，从下写，就有。
0: 저도 한 통 썼습니다. 우체국 한쪽에는 보내지 않는 엽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전하기보다 이곳에 남겨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1: 지금 쓰고 그리고 33년, 34년 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4년까지 원하는 CD에 붙여달라고 넣어놓는 겁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진짜 이거 대박.
0: 실제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라싸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담은 엽서를 몇 년 뒤에 받는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죠. 오늘 저의 선택은 초록 우체통입니다.
1: 이렇게 우체함이 있다는 것도 재밌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한국 간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0: 이 엽서가 도착하는 날 제 여행의 한 장면도 함께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포탈라궁에서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라싸에 있는 많은 사원 중에 그래도 꼭 가봐야 될 만한 사원 세라사를 가는 중입니다.
0: 세라 사원은 라싸 3대 사원 중 한 곳으로 티베트 불교의 승려 교육기관입니다. 티베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의 모습인데요.
1: 힘이 센 코끼리 그리고 그 위에 원숭이, 토끼, 그리고 새. 네 동물이 높은 그 복숭아 나무에 있는 복숭아를 꺼내서 먹었다라는 어떤 전설이 있는데 단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서로의 화합을 상징하기도 해서 보통 사찰이나 사원에 조형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코끼리, 원숭이, 토끼, 새는 티베트 불교에 자주 등장하는 지혜로운 네 동물입니다.
1: 우박하고 눈이 내리네. 와.
0: 고원에서는 날씨가 수시로 변합니다. 궂은 날씨를 피해 찻집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1: 네, 세라사에 그 찻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고 여기서 표를 사가지고 마시나 봐요.
3: 13块，有，3吧，需要茶可以，停停车可以。
0: 메뉴를 주문하면 색깔이 다른 종이표를 줍니다. 차 종이표 한 장이면 용량 상관없이 보온병을 한 병 줍니다. 각 창구에 종이표를 내고 차나 음식을 받으면 됩니다. 사원마다 수유차들이 유명한데 세라 사원도 마찬가지. 대량으로 끓여놓은 수유차가 한가득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죠.
1: 엄청 진한 향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0: 향뿐 아니라 수유차의 색도 진합니다. 맛이 기대되는데요.
1: 아낌없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0: 이게 아주 진한 향이 납니다. 향이 밀크 향이 아이고 엄청 진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담소도 나누고 좀 휴식하는 공간 여독이 딱 풀릴 것 같아요.
1: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이나 머무는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눈과 우박이 그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세라 사원을 둘러봐야겠습니다.
0: 전부 그 숙소거든요. 숙소여서 여기 라마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규모인 거죠.
1: 백탑 도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여기는 당과대학 세라제입니다. 사원 내 세 개의 대학 건물 중 하나로 승려들의 예불과 수행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현지인도 여행자도 모여드는 자리. 세라 사원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당의 스님들이 뭔가 준비합니다. 이어서 입장하는 학생 스님들. 잠시 후 벌어지는 상황. 토론 중이랍니다. 이번엔 박수를 치는데 온몸의 반동을 이용해 오른손을 크게 들어올려 왼손바닥을 탁 칩니다. 여행객들에게도 특별한 장면이라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승려들의 교리 토론인 변경입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쪽이 질문자입니다.
2: 이 하나가 알려주는 거는 삶을 살면서 잘 살아가는 정신 차려서 잘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1: 세라 사원은 토론으로 완성되는 배움의 공간.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 봅니다.
3: 感觉怎么样啊是我们第一次看觉得还还觉得挺震撼的其实我就感觉他们辩论非常有激情感觉特别热爱他们做的东西啊对也是也是一生在学习这个经文然后呢然后今天看这个辩论也觉得挺震撼的吧
1: 저도 이날 스님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에 조캉 사원인데요. 티베트 불교 신앙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죠. 조캉 사원은 7세기 송첸캄포 왕이 창건한 티베트 불교의 성지입니다. 사원 앞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0: 7세기 문성공주가 시집 오면서 세워진 사찰입니다. 7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기도의 물결이 끊임이 없는 사찰이고요. 살아있는 최고의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1: 이 행렬은 조캉 사원을 순례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서둘러 갔는데요. 사원 앞은 이미 인산이네. 오체 투지를 올리는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절을 하실 작심을 하셨나 봅니다. 짬바를 옆에 놓고 그리고 수유차를 갖다 놓고 계속 절을 하고 계세요.
1: 오랜 시간 이어지는 순례인 만큼 순례자들은 각자 간단한 먹을거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기도를 멈추고 허기를 달래는 순례자들. 잠시 후

0: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조캉사원은 티베트 현지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수백 년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가장 신성한 중심사원입니다. 조캉사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조캉사원은 티베트와 네팔, 당나라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탄생한 티베트 건축의 걸작입니다. 조캉사원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 당번 회맹비인데요. 821년 당나라와 토번이 협약을 하고 823년에 이 비가 세워졌습니다.
0: 중국의 당나라와 티베트의 고대왕국인 토번이 평화협정을 맺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에는 한자와 고대 티베트 문자가 동시에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평화를 지키자는 준엄한 약속이 양국의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1: 당나라와 토번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장안과 라싸에서 협약을 해서 이 비석을 세움으로 해서 국경을 정하고 싸우지 않게 된 거죠.
0: 화려했던 왕국은 모두 사라졌지만 평화의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조캉사원에서 나와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니 바코르 거리에 와 있습니다. 바코르 거리는 조캉사원을 둘러싼 순례길이자 전통 상업 거리입니다.
2: 대조사 또는 조캉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사원을 둘러싼 거리인데요. 좌우의 상가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0: 상가의 간판들이 깔끔해진 정도? 그걸 제외하면 매우 한결같습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건 길 위의 사람들. 온몸으로 행하는 오체투지와 시계 방향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1: 야크 똥도 파네요.
0: 저도 진짜 야크 똥을 판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결혼 선물로요.
1: 多少钱? 大多少도?
3: 大小不一样，这个200，这个206，这个100。야,
1: 가격이 다 다르네요.
0: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둔 야크똥이라니. 연료가 귀했던 시절 연료가 되는 야크똥은 최고의 결혼 선물이었답니다. 순례객과 여행객들로 가득한 이곳 바코르 거리에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1: 바코르 거리에 여러 고사들이 골목골목마다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또 마음을 끄는 재밌는 고사는 상사병에 걸리신 달라이라마.
0: 그 이야기 속 장소가 바코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 제 6대 달라이라마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라싸에 오면 무조건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1: 아주 공부를 안 하시고 매일 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시 짓고 노래하고 그런 거

0: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요 앞에서 아름다운 처자 마케아미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어. 그 처자 한 번 더 보려고 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 이후 티베트 사람들에게 마케아미는 완벽한 미인이자 이상형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0: 자신들의
1: 식당 안은 온통 티베트 장식들로 꾸며져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맛볼 요리는 라싸 현지 요리 3종 세트. 첫 번째 음식은 야크 고기 요리. 두 번째 음식은 삶은 야크 효무침. 붉은 양념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마지막으로 야크 내장과 피, 기름과 보리가루로 만든 야크 순대입니다. 거기에 라싸 맥주까지, 이만한 행복이 있을까요?
0: 중국 전체의 세 손가락 안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맥주가 라싸 맥주인데 한 번에 먹으면 숨이 막혀서 사람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달리시면 흐름이 나오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1: 야크 혀 무침부터 먹어봅니다.
0: 식감도 아주 좋고요. 잡내도 없습니다. 너무 얇아가지고 아쉬우니까 두 장.
1: 제 취향은 두 장. 이번엔 야크 고기. 쌈처럼 먹어볼 건데요. 얇은 밀가루 전병에 소스 찍고 양파 올리고 한 입.
0: 갈비 고기가 아주 좋은데요. 야생에 3,000m, 4,000m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좀 질긴 느낌이에요. 이거는 순대처럼 생겼습니다. 티베트의 장족은 먹는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돼야 황량한 벌판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보니까 소화가 최대한 잘 안 되는 식의 음식들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좀 거칠고 그리고 오래 입에 남고 한 조각만 있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 맛을 어렸을 때 먹었다면 잊지 못할 맛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맛일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만에 먹어보는데도 기분 좋습니다, 그냥.
1: 여행자에게 밥 한 끼는 가장 따뜻한 환대. 사랑의 전설이 전해지는 공간에서 잘 먹고 갑니다.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쪽 산마루 위로 달이 떠오르니 사랑하는 아가씨의 얼굴이 자꾸만 마음속에 떠오르네. 조바심 낸 만큼 멋져서 좋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길은 경이로웠지만 모든 것이 도전이었던 이번 3.18 국도 대장정.
2: 해발 4,685m.
3: 스치 동라이 5,130m.
1: 사람들은 선물처럼 다가왔고
4: 너를 지우지 못해 인달아 버렸는데.
1: 우와. 여행은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

0: 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어머, 이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특 바캉스.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 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 검사, 엑스레이랑
4: 그거 혼자 다 하면
5: 얼마나 좋게.
6: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7: 안 깨도 되네.
6: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8: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이가탄탄. 이가탄.
11: 웜.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3: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경이로운 대자연의 역사와 함께 끝없는 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미국. 오늘 저는 미국인들에게 엄마의 길이라 불리는 66번 도로를 따라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선 서부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1: 우와.
0: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추억의 길. 캘리포니아 드림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약 11시간을 비행하면 만나는 곳. 저는 태평양 연안의 관문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0: 아, 저기 보이는 것이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 바로 금문교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로 다시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 반가운 눈인사를 건넨 분이 계셨습니다.
2: San Francisco is really, really beautiful. And the Bay Bridge is beautiful. Yeah, I know. I love it.
3: So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actually look at this
2: relax,
3: bridge?
2: Relax.
3: It's relaxing.
2: Yeah.
1: 학창 시절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만 머물렀던 저는 이 도시가 새롭기만 한데요. 트램을 타고 둘러보기로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빌딩 숲과 잘 차려진 상점들, 그리고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주택가를 마주하며 여행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4: 바람이 차긴 한데요. 이렇게 도시 주변을 가까이서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긴 합니다.
1: 여행의 묘미는 알아가는 것의 재미겠죠? 최근 이곳에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기서 거기겠거니 했는데 이곳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0: 아, 저 하얀 연기가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질소가스입니다. 저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냉각하면서 아이스크림 알갱이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1: 아이스크림과 질소가스의 조합이라 뭔가 안 어울린 듯 오묘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에 빠지던 차 매장 한편에 안내 표지판과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0: 여학생이 한 분 계시네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생각을 했네요.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2: When you make it fresh like this, you don't need preservatives, you don't need emulsifiers, you don't need extra stuff.
0: Thank you so much.
1: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미국. 그 속에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떠나볼까 하는데요. 마이애미는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한겨울 기온도 섭씨 20도가 넘을 만큼 사계절 내내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데요. 아름다운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로 미국인들 사이에선 꿈의 낙원 같은 곳입니다. 숨만 쉬어도 좋을 것 같은 이 분위기에 잠시 저도 푹 빠졌는데요.
3: 네, 저는 지금 마이애미 비치에 와 있습니다. 이곳 마이애미 비치는 마이애미 시티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부동산 업자들이 다리를 놓으면서 해마다 550만이라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 1910년대만 해도 코코넛이 무성한

0: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리를 놓고 해변을 연결시켜 휴양도시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1: A lot of people from Chicago come here from October through April. We love the vibe in Miami. An international vibe, especially during the spring break. A lot of like a younger crowd. Makes it more vibrant.
2: 아, 저쪽에 코코넛 파는 분이 있네요. 한번 가서 맛을 봐야겠어요.
3: Excuse me.
4: Coco.
3: Can I get one?
4: Thank you, boss. Very fast. Very cold. Vamos a Coco.
0: 해변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다니는 코코넛 보따리 상인이었는데요.
4: Yes, ma'am.
0: 무시무시한 연장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코코넛은 얼음 주머니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2: 와우, 진짜 크네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뭔가 얼음에 담갔다가 넣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뭐 빨리 마셔야겠는데 뭐 드릴 꺼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4: Are you open?
2: Yes.
4: I'm in love with the cocoa. I got a father Lolo.
0: 시종일관 유쾌하게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2: 정말 재밌는 분인데요. 영어는 조금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뭔가 코코넛 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4: Fast, very fast.
0: 아무리 즉석 판매라도 서비스는 인류 호텔식 부럽지 않습니다.
4: 아쿠라마타타.
2: 아, 정말 이 마이애미 비치에서 먹는 시원한 맛 기대됩니다. 퍼펙토.
4: Thank you. Enjoy. Ciao, mama. Ciao, mama.
2: What's your name?
4: Vinny. Nice to meet you.
0: 그런데 갑자기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 무게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2: One, two. 우와! 오, 이거 들지 못해요. 야, 이거 인간이 들지면 안 돼.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working here?
4: One year.
2: One year?
4: Yeah.
2: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4: Italy. Italy.
2: Italy.
4: Italian.
2: Italian. You're Italian.
4: Buon appetito. Ciao mamma.
2: Ciao, ciao.
4: Ciao mamma.
0: 한 장의 엽서처럼 기억될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0: 남단 플로리다 키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이애미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약 180km의 오버시즈 하이웨이는 미국의 대단한 모험심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 바닷길 하나로 플로리다 키스의 40여 개 섬들이 모두 통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중 도로 중간쯤에 위치한 마라톤 섬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마라톤 섬 해산물 축제가 그들을 불러들인 이유였습니다.
1: 아, 여기 뭐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산물 종류도 많고 생선 종류도 있고 랍스터, 클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cuse me, sir. What is this?
2: We need a stone crab.
1: Huh? Stone crab?
2: Stone crab.
1: It is very famous here.
2: Yeah.
1: Oh, is it good? Yeah, I know.
0: 해산물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은 바로 이 스톤 크랩이라는 녀석이었는데요.
3: It's cold. You can touch it.
1: Oh. So it's like an ice cream.
3: Yes, you eat it cold.
0: 바닷속 암초에 주로 서식해 이름이 스톤 크랩이라는데요. 이미 먹기 좋게 손질을 해놔서 따로 요령이 필요 없더라고요. 가장 잘 어울린다는 머스터드 소스를 찍어 맛을 봅니다.
1: 이게 스톤 크랩인데요. 보일한 다음에 차갑게 만들어서 꼭 아이스크림 같이 차가워요.

0: 즐겨 먹는 거랍니다.
1: 축제를 즐길 준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단숨에 제 입맛을 사로잡은 그 매력에 빠져보기로 합니다.
2: 단돈 20불에 이렇게 많은 크랩을 여기서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 집게발 속 큼지막한 살덩어리가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을 돌게 합니다. 쇄도하는 주문으로 재료 손질에 여념 없는 사람들, 사실 모두 마을 주민들인데요. 이틀간 열리는 축제에 무려 2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축제는 마을 어부의 가족들이 서로 잡아온 해산물을 나눠 먹는 파티에서 시작된 거라는데요. 스톤크랩을 맛있게 먹은 저는 그것들을 직접 공수해 오셨다는 한 어부 가족을 만났습니다.
3: How long have you been fishing out there?
4: Myself, 1983.
3: From 1983. Since 1983. It's like a 40 something years.
4: Wow. It's been a second generation.
3: How old is your
4: It's my son.
3: Son.
4: Yeah.
3: I'm proud of him, right?
4: Yeah.
3: I can see that.
4: Watch out.
3: Huh? Wow. 여기 작업하는 게 나오네요.
1: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어찌나 대단한지 직접 작업 장면을 촬영해 보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해 도와드려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2: 아, 내일 아침 7시에 같이 받으러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더럽게 될 수 있는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7시에 약속한 대로 스톤크랩 어선에 오릅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플로리다 해협의 공기와 파도는 모두 평온했는데요. 멋진 풍광을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1: How far do we have to go out? Today will be about 15 miles. 15 miles. Yes. So today is not too far. I guess telling you, we have trips of almost 45, 50 miles. You know, 3 hours to go out there. We have long, long days.
0: 어부들의 일년은 스톤크랩과 랍스터 잡이로 나뉘는데 지금은 한창 스톤크랩 철이었습니다. 드디어 1시간 40여분을 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곧장 작업 태세를 갖추는 레이먼드 씨인데요.
2: You gonna help me today? Thank you. I will try. But I'm not gonna touch the clothes.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물리면 잘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최대한 건들지 않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관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겁먹었어요.
0: 이곳에선 스톤크랩을 통발로 잡습니다. 보통 그 통발은 보름 전에 넣어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잡혀 올라올지 숨죽여 지켜보기로 합니다.
1: Here's like...
0: 실제로 본 스톤크랩은 생각보다 꽤 튼실했는데요. 말로만 듣던 집게발의 위세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0: 얼마나 힘이 센지 직접 확인시켜 준다는데요.
1: 상당히 세요. 이거 물리면 손가락 잘린다고 합니다.
2: How it works is Dacklaws for cutting and that one's for gripping.
1: 힘이 대단한데요. 이 점프도 한다고 하니까 왠지 무서운데요, 저는. 오.
0: 사람을 겁먹게 하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1: 아, why do you throw them away?
2: Because here they don't like us eating the having the body. They legally you're supposed to crack the claws only and throw the body away.
1: So they only eat the claws.
2: Only eat the claws. Yes, the claws always grow back.
1: How long does it take?
2: It takes a good few months.
1: Few months. Yeah. 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시 자라라고 보내주는 거죠. 처음 알았습니다.
0: 바다를 개척해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2: I love it. I don't think I could ever live a place where I'm not near it. You know, the ocean is, it was a gift, I guess you could say, that we have that, you know, we like to take advantage of. You know, it's such a beautiful place. Yeah, it can get stormy. You know, we've got a storm rolling in behind us, but always going to have a good time out in the ocean.
0: 레이먼드 씨는 평생 이 바다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1950년대에 개통된 오버시즈 하이웨이는 닿기 힘들었던 작은 섬들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꿈의 다리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최남단 섬 키웨스트까지 본토에서부터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단연 땅끝 전망대입니다. 미국의 최남단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해안을 따라 늘어선 사람들이 그 인기를 대신 말해줍니다.
1: 역시 감동이 있는 곳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저분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0: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멜로리 광장은 이미 모두를 흥에 취하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데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이끄는 곳, 그곳은 키웨스트입니다.

0: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에서 일군 기적을 만나러 애리조나 윌리엄스 마을에서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길은 그곳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만들어냅니다. 그 발자국이 만약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애리조나주의 윌리엄스라는 아주 특별한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서부 개척의 시대를 상징하는 66번 도로가 지나간 곳이기도 한데요. 엄마의 길이라 불리는 66번 도로는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드림을 갖고 서쪽으로 이동하던

0: 폴로였습니다. 66번 도로, 뭐 66번이 시작된 곳, 66번이네요 온통.
1: 그 유명한 66번 도로를 들어보셨나요?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그것은 동부 시카고에서 시작해 서부 LA로 이어지는 장장 3,940km에 달하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숱하게 그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길 위를 걸으며 궁금증을 가진 건 저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안내센터로 향합니다.
6: Hello.
7: Hello. Welcome to Williams.
6: Hi. I'm Kiju from South Korea.
7: Nice to meet you. I'm Jan Bardwell.
6: US 66, I guess. It is very important to Americans. I don't know why.
7: It is. Route 66 from Chicago, Illinois, yes, all the way to Santa Monica Beach represented a highway where people could start over.
6: Start over.
7: They could go to California, the land of opportunity. And so it was very important.
6: So they were dreaming of starting a new life in California.
7: Yes, exactly. They might even become a movie star.
1: 60년도에 방영했던 TV쇼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66번 도로. 그것은 두 젊은 배우를 일약 스타로 만들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길에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길이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는 같은 목적지를 향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66번 도로의 여행을 그들의 흔적 찾기로 정했습니다.
0: 네, 여기 오트맨 마을은 서부 개척 시대 때 생겨났는데요. 약 150년 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광이 되면서 사람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1: 금광촌은 현물과 화폐가 모이던 경제의 중심지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섰더니 정체 모를 당나귀들이 먼저 사람을 반겨줍니다.
0: Doesn't bite? They bite? They might? 먹을 게 없어. 미안해. 아하.
1: 동화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귀여운 당나귀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만 무려 3,500여 마리가 있다는데요.
8: Yeah, well, what happened is back in the day, the miners had come out here with burros to mine the gold. But they didn't go anywhere. This is where they were being fed.
6: Okay, they were sticking around. This is sort of a town formed when people...
8: Because of the gold.
6: Because of the gold.
8: Yeah, okay. And it was all gold miners and stuff like that up here.
6: Is this
9: the only thing
6: the
9: we
6: gold?
9: Own?
7: That is. That's what he mines over there. And there's $10 worth in there. The vials cost
6: $15. This is $10. And then
7: yep, that's $10 worth.
1: 금광촌답게 기념품도 사금가루입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실제로 금강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는 바로 금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서터스 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금광.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서부로 모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의 시작이었죠. 실제로 총까지 찬 카우보이를 만났습니다. 화약으로 만든 총알까지 장전되어 있었는데요. 비행기만 만들기엔 끼가 다분하다 생각했더니 서부극을 열연하는 카우보이 배우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 카우보이. 본래 소를 키우던 소몰이꾼이었지만 서부 개척 시대 이후 무법지대가 펼쳐지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본 쇼의 줄거리는 은행 강도가 된 카우보이 이야기. 기막힌 반전으로 서부극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3: 총소리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1: 또 다른 곳에선 잔잔한 음악 소리가 저를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기타를 치는 카우보이를 만났는데요.
10: Cool.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10: Michael.
6: How long have you been here?
10: I've lived here for about 27 years now.
11: You want to see that man do something amazing?
12: Eagles fly and the otters play in the land of the sailors. Progress came and took its toll.
1: 말수는 별로 없으셨지만 공연을 보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정성껏 연주를 합니다.

0: 연주를 마치고 어디론가 저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곳이었습니다. 우와! 다들 벽에 붙어 있는 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카페 내부가 온통 진짜 1달러짜리 지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급 인테리어인 셈이죠. 저처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려 1900년대 초부터 붙이기 시작한 달러들이라고 합니다.
1: We estimate there to be somewhere between anywhere between 120,000 to 150,000.
2: Dollar bill mine, I guess.
1: Well, it's all a mining tradition. When the miners started getting paid with it rather than gold dust and coin, which is what they've been being paid with, once they were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paper money, they realized that the dollar bill would not make it underground. It's a very

0: wet, dirty, grungy business. I've spent 6 years of my life underground, and it's like having two pieces. It's having something between two pieces of sandpaper. Won't work because you get all the grit in your pockets. Walk in, it just tears it up. So when they started getting paid with paper money, they would come into the bar and they would stick a dollar bill up on the wall. And this happened all over the Western United States, not just here.
1: 그러니까 이 벽은 금광촌 사람들에겐 일종의 화폐 보관소였던 것입니다. 받은 임금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리 선납금을 붙여놓고 술을 즐긴 건데요. 물론 지금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2: 리사, 레테오. I am your leto.
3: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소망을 적어놔서 그런 건가, 뭐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요. 돈이라고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참 궁금합니다. Though that is proven, keep the
1: dog is moving right by my side. 먼 옛날 서부로 온 사람들이 시름을 달랬을 장소, 그들의 추억까지 1달러 지폐에 스며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찾아 떠난 곳, 바로 서쪽입니다.
3: 66번 도로를 따라서 한참 달려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기 뭐 휴게소 같은 게 보이는데요.
1: 황량한 사막 위에 세워진 이 외딴 건물은 바로 66번 도로의 오래된 주유소입니다. 도로가 생긴 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렀다는 곳인데요.
3: Does this thing really work?
4: No. The outside ones are replica, but this is a
3: the real original one.
4: This is what would have been here before that. Yeah, is this y'all's first time here?
3: Yes.
4: First. Come in, let me give you the tour.
3: 여기 지금 투어를 주신다고 하네요.
5: Okay. Nice.
1: 그런데 주유소라고 하기엔 뭔가 수상하죠.
3: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네요.
4: Is this a real gas station?
6: It was a real gas station.
3: It was. 옛날에는
6: This takes us back to our original foundation. That was in 1926-27 and that's when Route 66 was first paved through this section. And as traffic grew, so did this place and they added overnight accommodations, a little sandwich shop and a garage. And this did really well all the way up through the early 60s. Now, during the early 60s, that's when I-40 came in and they bypassed Route 66.
1: 안타깝게도 66번 도로는 50여 년 전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카스에서는 66번 도로가 주요 배경지로도 등장하는데요.
6: Well, when Route 66 was established, that was the going through the heart of the country, heading to the promised land. Yeah, where folks saw the milk and honey, where they felt like the everything was green and everything was going to be better. Because travel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ntry during that time, it was the Dust Bowl, and there was literally no food. You know, folks were leaving places because they couldn't eat, and so I guess the reason it would be called the Mother Road, in my opinion, would be because it does have such comfort.
1: 주유소를 새롭게 인수한 사장님은 이 길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때문에 일일이 추억의 아이템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3: 이렇게 옷에도 66번 도로라고 되어 있네요.
1: 공식적으로는 지도에서 사라진 길. 하지만 추억조차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애쓸 만큼 미국인들에겐 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0: 미국은 황무지 사막도 놀라운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4천 대 이상의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비행기 무덤. 도대체 이 많은 비행기가 왜 여기로 왔는지 궁금증을 갖고 투어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버스 투어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한 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라 일단 카메라 버튼부터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1: 지금 부산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에 와 있습니다. 무덤이라 그러니까 좀 웃으시지 않네요. 실제로 여기 부산에는 습도가 매우 낮고 토양이 딱딱해서 비행기 보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0: 현역에서 은퇴한 비행기는 물론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는 비행기들 때문에 이곳에 온 녀석들은 국적도 나이도 모두 다양합니다.
2: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도 우리 항공사들이 잠시 비행기를 이곳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0: 비행기 무덤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처분할 비행기가 급증하자 보관도 하면서 부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한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비행기들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도 재탄생했습니다.
1: 아, 이 안에 군인이 타가지고 실제로 총을 쏜 모양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놨던 B-26인데요. 기관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무튼 이 비행기가 떴다 하면은 저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 틀림없습니다.
2: 오, 이거는 한국 전쟁에 쓰였는데 우리 게 아니고 북한 거네요. 미국이죠, 미국이. 이건 전투기입니다. 앞에 프로펠러가 없잖아요.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0: 버려진 땅, 사막은 비행기를 보관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 제가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분이 혹시 그분인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합니다.
1: Excuse me.
3: Yes.
1: Are you one of those pilots?
4: Yeah, I'm one of them. They're pilot things.
3: He's a pilot.
1: Mr. Rutan?
4: Sorry, Dick Rutan.
1: Wow.
4: This is Kathy Hansen.
1: Can I shake hands or something? I'm Ki-ju from South Korea, and this is a pleasure and honor to meet you. 이분은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보이저호를 실제로 비행했던 그 조종사입니다. 30년 전이라고 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죠.
5: The flight you made 30 years ago, if you remember.
4: Yes, I still remember the flight.
5: Vividly, right?
4: We built a very special airplane, and we were the first ones to ever fly non-stop, non-refueled around the world. First time ever.
0: 1986년 12월 어느 날 프로펠러

0: 비행기 하나가 모아비 사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연료 보급 없이 무착륙 세계 일주에 성공한 보이저호. 그 주인공과 함께 마주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입니다.
1: Life is an adventure. And what you can accomplish is only limited by what you can dream. And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And the only way to fail is if you quit.
2: That's your mantra.
1: That's my mantra.
0: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었던 9일간의 여정. 깊은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던 그 시간은 그에게는 아마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동부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최종 목적지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1848년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캘리포니아는 단 2년 만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의 31번째 주가 된 영광도 누렸습니다.
3: 여기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며 서부 개척을 이뤄낸 미국인들의 꿈의 종착지 66번 도로의 끝 산타모니카입니다.
0: 처음의 시작은 금광을 발견해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서부개척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66번 도로. 그것은 미국의 오늘을 있게 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4: The road is a way to connect people again, I think. People from the cities can go out and discover small towns. People in the small towns can come and discover the city. And Route 66 is a little bit nostalgic style. That's definitely part of it. But a big part of it is the people.
0: 사람의 힘이 만들어낸 66번 도로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현실로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5: 알래스카 여행의 또 하나의 백미가 바로 이 기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지금 무스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뭔데?
6: 순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0: 해결입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성대물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 안.
1: 장렬하는 태양. 푹푹 찌는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시원한

0: 에어컨을 찾게 되는데 이때 가장 지치기 쉬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이다.
1: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뭐 온도나 환경의 변화가 그런 자율신경계 균형을 일시적인 이제 깨뜨릴 수가 있고 심장이 또 그만큼 이제 일을 할 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0: 무더위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방세동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코뼈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3: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건가?
4: 잠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확 가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겁이 나더라고요.
0: 심방세동이 두려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흘러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0: 이 여름, 당신의 심장을 심방세동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부작용이 적은 최신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까지.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심장내과 유희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올해 57세 최두형 씨.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1: 가구를 하나 좀 탁자가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옮긴다고 힘을 좀 썼었거든요. 그러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 힘들 만큼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1: 운전에 나왔는데 뭐 5분도 안 됐는데 이거는 식은땀이 날 정도고 앞에 안 볼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가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제 119 신고를 했죠.
2: 처음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애기 아빠가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119 불러서 간다 병원에 응급실로. 그래도 이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배가 많이 아프나? 맹장인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크게 일이 날 줄은 몰랐죠.
0: 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1: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180 됐다가 그 다음날부터 혈압이 이제 급격히 떨어져가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출혈도 먹고 뭐 혈관도 아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맥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방세동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죠. 갔던 23년도 3월 달에 그때 상황을 적어놓은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서인데
0: 심방세동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었다.
1: 가슴이 좀 울렁거린다. 뭐 좀 뛰고 나면 좀 답답하다. 산에 오를 때 한 번씩 등산하면은 좀 깝깝하다. 이 정도 통상 뭐 힘들고 지치면 느끼는 정도밖에 없었지. 뭐 심방세동을 해서 제가 뭐 문제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었죠.
2: 계속 어지럽다 하고 앉았다 이랬으면 빈혈처럼 그렇게 하고 운전할 때도 눈 돌리면 어지럽다 하니까.
0: 쓰러지고 난 뒤 최두형 씨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심방세동에 해로운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처음엔 약을 먹으니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자 다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생겨 얼마 전부터 시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1: 빨리 시술을 결정했으니까 빨리 받고 회복해야죠.
0: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겁니다. 가면. 가서 한숨 자고 나면 원래 몸으로 돌아올 겁니다.
0: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걸까?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정보영 교수를 찾았다.
3: 계속 고개 숙이면 어지럽고 막 불편한 게 있으셨던. 예, 예.
4: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예, 예. 뭐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어지럽고 눈동자.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앉았다가 일었으면 이렇게 약간 빈혈이 있듯이 어지럽고요.
3: 예, 어지럽고 예, 계속 있었던 거죠. 예. 오늘 심전도도 계속 부정맥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은 괜찮은데 그 저기 좌심방이라고 부정맥과 연관된 그 부위는 좀 부어 있긴 하거든요.
4: 네.
5: 이런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노이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심방세동 환자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0: 도대체 심방세동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걸까? 심장은 위쪽에 두 개의 심방과 아래쪽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저장했다가 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심방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폐나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면서 심장이 바르르 떠는데 이것을 심방세동이라 한다.
3: 심장에 심방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늘게 뛰는 거예요.
5: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흐르기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졸중도 생길 수 있고 또 심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심부전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0: 심방세동은 갑자기 박동이 빨라졌다가 스스로 나아지는 발작성으로 시작된다. 이때는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러움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심방세동이 된다.
5: 현재 상태는 이제 사실 만성 그 심방세동 단계로 넘어 그러니까 지속성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 심장 사이즈는 지금 좌심방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커져 있다 부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폐정맥이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폐정맥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격리를 시켜주고 그게 이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데 뭐 발작성인 경우에는 무기만 격리 잘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 80% 이상은 지속성인 경우에도 여기 격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펄스장으로 일단 할 겁니다.
0: 심방세동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 심방세동은 폐정맥 부위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기 신호로 생기는데 이 이상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2, 3년 전만 해도 고온에 열을 가하는 고주파 절제술이나 문제 부위를 냉각시키는 냉각 풍선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펄스장 절제술은 고압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먼저 허벅지 안쪽의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좌심방으로 보낸 뒤 카테터를 펼쳐 짧고 강력한 전기 펄스를 방출. 이상 신호를 발생시키는 세포에 미세한 구멍을 내 파괴시킨다. 이 시술 방법은 기존 시술법과 달리 심장 근육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주변 식도, 횡경막 신경, 폐정맥 같은 주위 조직의 손상이 적다. 보다 안전하게 심방세동을 없애고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펄스장 절제술은 2021년 유럽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12만 명 이상이 시술받았는데 부작용 발생률 0.7%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5: 심방세동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된 뭐 오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심근세포만 손상이 되고 그 주변 세포 뭐 식도나 뭐 신경계나 이런 것들은 손상이 거의 안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 세팅을 찾아냈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환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까지 갈 수 있는 체인스가 높아진 거죠. 그게 펄스장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이튿날 아침 시술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최두형 씨.
2: 긴장했네.
6: 괜찮아.
2: 잘하고 와요.
6: 시간 뭐 얼마 안 걸린다니까. 신경 쓰지 마.
2: 잘하고 와요.
6: 어깨.
0: 시술이 시작됐다. 정보영 교수는 2024년 펄스장 절제술을 국내 처음 도입해서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먼저 대퇴부를 통해 가이드를 설치한 뒤 초음파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살피고 펄스장 카테터를 넣기 위한 준비를 한다.
7: 벽 앞에
0: 이어 펄스장 카테터를 좌심방에 넣은 뒤 3차원 전기해부학적 지도를 만든 다음 이상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다.
7: 혈압 스테이블 해서 시작할 거야. 자, 살짝 로테이션 했어. 더. 자, 간다.
0: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마취 중인 환자가 반응을 했다.
8: 여기 하나 갈게.
9: 네.
0: 네 개의 폐정맥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마다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한 뒤
7: 이쪽은 깨끗하고 좋아.
0: 더는 이상 신호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시술을 마쳤다.
7: LI도 괜찮아겠죠.
8: 보호자 분노석.
7: 이 시술은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정맥 나오는 나쁜 그 세포들을 펄스장으로 해서 이렇게 없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고 예,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됐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만성에 가깝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비슷한 상태에서 펄스장으로 환자분들 많이 치료를 저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전에 고주파 했을 때보다는 결과는 좋고 그래서 제 기대하기로는 아마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방세동.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환자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걸까? 심방세동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장기간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심방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방 내 압력이 상승해 전기 신호 경로가 손상돼 심방세동이 발생한다. 당뇨도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당이 심장신경과 혈관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불규칙하게 만든다. 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도 심방이 변형돼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 술은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생활 속 가장 큰 위험 요소. 심장 전기 회로를 교란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방세동 발작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 비만 등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원인들이다. 하지만 심방세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것도 몰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복싱을 10년 넘게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박종우 씨.

0: 얼마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어지러워지는 심방세동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1: 작년 5월 달에 어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시정근개 파열이라는 진단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할 때 마취 과정에서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증세가 있다고, 수술 끝나고 다른 의료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해가지고요. 심적으로 철저히 우울해졌고요.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일도 철저히 일도 못하게 됐고, 하루 종일 집에 많이 앉아있고.
0: 제빵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심방세동 증상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이상을 느낀 박종우 씨.
1: 가슴이 갑자기 막 떠올라오는데.
0: 두근거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시작됐다. 증상이 생기면 습관처럼 스마트워치를 확인한다.
1: 심방세동이랑 또 뜨네요.
2: 이 워치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1: 처음 증세가 나타난 거로 바로 그걸 체크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어쩌다 보면 하루에 몇 번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고.
0: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1: 예전에는 좀 누워있으면 좀 나아졌는데요. 요새는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한 번 증세가 일어나면 또 꽤 오래 가요.
0: 증상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1: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걱정되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0: 일찍 병을 알아차렸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뒤늦게 병을 알게 돼 약을 먹어도 좀처럼 증상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부정맥과 심방세동을 확인하기 위해 홀터 검사를 받기로 했다.
3: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심전도가 계속 자동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기록이 나오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증상 있을 때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렇게 버튼을 딸깍 하고 눌러보세요.
0: 요즘은 이러한 무선 패치형 홀터 검사로 인해 보다 편리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심전도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의 홀터 검사는 24시간 동안만 기록이 되는 한계점이 있었었는데요. 3일, 뭐 8일, 14일 이게 더 이렇게 길게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패치형 홀터 심전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자, 좀 최근에 좀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1: 약 먹는 중에도 심방 증세가 좀 많이 나타났어요.
4: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약 드시면서 대부분 이제 경상적인 맥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심전도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심방세동이 재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힘드신 게 심방세동이 재발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 3일 정도 검사를 했던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심방세동 부정맥 상태로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잔 떨림이 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인데, 약에 결국엔 저항성이 생기고 이렇게 심방세동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0: 검사 결과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4: 심방세동 환자 전체를 놓고 이제 증상을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무증상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자가 정확히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증상인 경우부터 해서 이게 만성적인 피로나 약간의 어지러움, 뭐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이제 가지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제 무증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한 증세를 또 느끼시면은 이제 소위 많이들 얘기하는 공황 발작이나 이런 정신과적 증상과도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간과하지 말고 결국에는 맥박을 짚어보고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보고 이거

0: 이것이 결국에는 심방세종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심방세동으로 인한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70세 김복자 씨. 며칠 전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았다.
2: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불렀어요. 응급 치료를 받고도 있는데도 계속 지금 쪼여보고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3: 또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 바로 깨주세요.
4: 매일 수술 다쳐 잡히세요.
2: 또 오고 있어.
5: 아, 지금 또 그러세요.
1: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 지난달에도 응급실에 실려왔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
0: 네, 이제 지난달에 응급실로 한번 오셨었죠. 그때도 막 많이 두근거리고 힘드셔서 그때 심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방세동이 재발돼 있고 굉장히 막 떨리면서 빠르고 불규칙한 이런 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 왔을 때 이게 저희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예, 이렇게 세동이 뛰다가 이건 거의 한 지금 8초 가까이 심장이
2: 그랬어요.
0: 멎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2: 예,
0: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한 3초, 4초만 넘어가도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렇게 7, 8초 동안 맥이 이제 끊기게 되면은 병원에 계실 때 이런 게 확인이 되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뭐 계단에서 구르실 수도 있고 정말 운전 중에 정신을 잃으신 분들 크게 다치는 분들도 계세요.
1: 8초 동안 심장 박동이 멈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되면 빠른 빈맥과 느린 섬맥이 반복되는 빈맥 섬맥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빈맥이 느려져서 섬맥이 되거나 잠시 멈추는 동정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0: 심방세동이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에 거의 한 7초, 8초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빈맥 섬맥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다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동안에도 거의 한 세 차례 정도 그런 이벤트가 반복이 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또 환자분이 좀 지내실 수 있는 무선 심박동기를 희망하셔서 내일 시술할 때 한꺼번에 함께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 김복자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펄스장 절제술과 심장이 멈추는 동정지를 막기 위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펄스장 절제술을 위해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좌심방의 폐정맥과 연결된 부위에 고압 전기 신호를 보내 이상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을 죽인다. 무선 인공 심박동기는 유선에 비해 크기도 작고 배터리 일체형이어서 전기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 대퇴부에 카테터를 넣어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원하는 위치로 보낸 뒤 갈고리를 이용해 근육에 고정시킨다. 이후 동정지가 발생할 경우 박동기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 박동을 유도하게 된다. 김복자 환자의 시술이 시작되었다. 7년 전 냉각 풍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심방세동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심장 3D 지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전기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낸다.
0: 자, 앞쪽 좀 보여줄까?
1: 펄스장 절제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카테터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꽃무늬 카테터는 심장 벽면을 도장 찍듯이 넓게 시술할 때 주로 사용된다.
0: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넓지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가죠.
3: 네,
0: 시작할게요.
1: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환자의 심장 박동이 달라졌다.
0: 바로 시그널은 없어졌고, 자, 갑시다. 한 번 더.
1: 문제를 일으킨 폐정맥 부위에 시술을 이어나간다.

0: to save.
1: 환자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0: 오케이. 이제 펄스장 절제는 마쳤고 이제 무선 심박동기 삽입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몸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1: 카테터 끝에 연결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대퇴부 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밀어넣는다. 박동기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갈고리를 돌려서 심장 벽면에 고정시킨다.
0: 한 바퀴, 세이프. 세이프. 0.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괜찮으면은 디스커넥 할게요.
2: 0.75. 0.5.
0: 좋네요. 오케이. 세이브 해놓읍시다.
3: 총알 같이 생긴 그 기계가 박동기의 모든 기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까지 함께 일체형으로. 그래서 심장 이제 벽에다가 이제 심어놓게 되면은 이제 심장 바깥으로 어딘가 연결되는 어떤 선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피부 밑에 만져지는 그런 이 박동기 이 주머니 포켓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나아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1: 심방세동이 무서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머리로 날아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박범철 씨. 2년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뇌졸중이 왔다.
4: 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뭐 그런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 뭐 두근거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덜컹거림 같은 느낌도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소주를 두 병 마시는 느낌? 한 번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이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좀 뭐 손짓발짓으로 좀 도움을 구해서 급하게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와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 원인은 바로 심방세동.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심방세동으로 심장이 바르르 떨리면 힘있게 펌프질을 못해 혈액이 심방에 고여있다 응고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다.
5: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제 다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 경화반이 생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병변 자체가 작아요. 근데 심방세동에서 오는 뇌졸중은 심장 안에서 혈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머리 혈관을 막는데 이게 큰 혈관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박범철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 외에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있어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0: 일반적인 이제 심방세동 조동맥 외에 조금 저희가 다른 종류의 뭐 심방성 빈맥이나 다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도 함께 좀 관찰이 되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 기본적인 펄스장 절제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생리 검사를 통해서 다른 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빈맥성 부정맥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함께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좀 보여줘.
1: 시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환자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은 자극에도

0: 맥이 심하게 발생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좁아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필요했다.
1: 심방에서 보이는 이제 심방 조동, 심방 빈맥, 심방 조동에 대해 일단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0: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점을 찍듯이 촘촘하게 시술할 수 있어 좁은 부위를 시술할 때 적합하다. 다만 고온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자칫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1: 점을 이쪽에도 좀 찍어주세요.
0: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시술해야 한다.
1: 됐지? 그 다음에 아까 하에 로아를 확인했고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갑시다.
0: 이번에는 펄스장 절제술을 할 차례. 동그란 카테터를 이용해 1500볼트에 달하는 고전압 전기 충격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쏜다.
1: 갑시다. 지금
0: 전기 충격을 쏘면서 맥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1: 네. 됐어.
0: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 하나하나 다 고전압 전기 충격으로 문제세포를 파괴시키자 조금씩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1: 조금만 자극이 돼도 그런 심방 빈맥, 심방 조동이 계속 유발이 되는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방 조동에 대한 매핑을 먼저 했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준 뒤에 좌심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심방 세동에 대한 매핑과 치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0: 시술 후 유이태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1: 박범철님. 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6시간 정도는 잘 누워 계시면 이제 지혈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앉아 계시거나 걸어 다니셔도 돼요.
2: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1: 네.
2: 이상적으로.
1: 그래서 지혈에 문제 없으면 내일 퇴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은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1: 예, 예. 항응고제는 앞으로도 계속 잘 드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재발하지 않도록.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증상이 사라져서 약을 거르고 업무상 술을 입에 댄 것이 화근이었다.
1: 요즘 약들은 약효도 좋지만 또 반감기도 짧아서 임의로 만약에 한 뭐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전혀 우리 몸속에 항응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는 그냥 그 위험 확률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0: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심방세동. 만약 계단을 걷고 있을 때 쓰러지거나 운전 중에 실신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교사로 40년 가까이 운동장을 누비던 곽태룡 씨. 심방세동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3: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옆으로 떨어지면서 콧뼈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딸이 막 흔들어 깨우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왔죠.
4: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0: 지난해에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이번에 또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4: 작년에 같은 경우 뇌출혈이 있을 때는 정말 살아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밤 못 넘긴다고 식구들 다 불러서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밤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그 밤 사이에 살려주셨어. 낙담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니까 자기 또 살 수 있는 거지.
3: 아주 뭐 희망 든 거지.

0: 세상에 다 힘들지 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지 뭐.
1: 이번에도 또 파이팅 합시다.
0: 매번 고생이 많다. 아유, 고생이 많네.
2: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먹지만 뇌출혈이 생긴 경우 지혈이 안 될 수 있어 항응고제 복용을 멈춰야 한다.
3: 시술 후의 경과가 아무리 좋아도 뇌졸중 병력이 있으시고 심장 안에서는 언제든지 혈전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약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항응고제라. 항응고제가 하는 역할이 피를 쉽게 말하면 좀 묽혀주는 거. 그래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려고 드렸던 항응고제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머리가? 그때 통증이?
4: 평상시에 두통하고 좀 달랐어요.
3: 갑자기 느껴지셨어요?
4: 예.
3: 그냥 이게 뇌출혈이에요. 요게 밝은 하얀색.
4: 아, 예. 네.
2: 뇌출혈로 뇌 한가운데 피가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3: 좌심방 귀, 좌심방 2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뭐 귀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가 잘 고이게 되고 심방세동에 와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떨어버리면 혈전이 생기기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2: 좌심방위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 90%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개로 좌심방위 입구를 막아서 혈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좌심방위 폐색술을 하기로 했다.
5: 닿으면 바로 꿀꺽 하세요. 꿀꺽. 아, 잘하셨어요.
2: 좌심방위가 식도 바로 앞에 있어 경식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심방위 입구의 크기도 재고 혈전 유무를 파악한다.
6: 혈전을 예방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좌심방위 안에 이 기구가 마개가 들어가서 꽉 제대로 막아야 돼서 남아있는 혈류 흐름이 없도록 좌심방위의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 마개가 적절히 폐색해주도록 하는 게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2: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다. 그런데 곽태룡 환자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뇌출혈이 발생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혈전의 90%가량 만들어지는 좌심방위 입구를 마개로 막는 좌심방위 폐색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좌심방으로 보낸 뒤 좌심방위 입구에 마개를 위치시키고 부풀려 혈액의 유입을 차단한다. 시간이 흘러 살이 덮이면 입구가 완벽히 차단된다. 심장내과 김대훈 교수가 좌심방위 폐색술을 맡았다. 먼저 심장 초음파와 경식도 초음파 등으로 측정한 좌심방위 입구보다 1에서 2mm 큰 마개를 선택한다.
7: 31mm 하시죠.
8: 31mm 오픈하겠습니다.
2: 곽태룡 환자는 좌심방위 입구가 큰 편이어서 지름 31mm의 마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카테터를 이용해 마개를 좌심방위 입구까지 보낸다.
7: 한 번 더 어드밴스 할게요.
2: 마개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면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마개를 부풀린다. 마개가 입구를 제대로 막아 피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9: 네, 이거 컬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0: 이거 딱 지금 찾은 데 없네요.
9: 찾은 겁니다.
10: 네. 네. 네, 좋네요.
9: 훨씬 높게.
3: 이게 시술하기 전에 좌심방위로 피가 새어 들어가는 저희가 조영제를 썼을 때 모습이고 저기에 마개를 넣고 나서는 네 이렇게 피가 여기까지 끝까지 새어 들어가지 않죠. 정말 혈전 생기지 않도록 좌심방위로 가는 혈류가 잘 막혔는지는 6개월 정도 후에 전선화 단층 촬영 CT 스캔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2: 올해 72세인 마테오 씨. 작년 3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0: 약물 치료를 해오다 증상이 재발해 어제 펄스장 절제술을 받았다.
1: 그 뭐 꾀병했던 사람처럼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어지럽고 그리고 조금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숨이 차고 또 잘 때는 이 벽에가 척척하게 젖을 정도로 머리에서 이렇게 땀을 흘렸어요. 근데 어제 시술 받고 그런 증상들이 말끔히 싹 다 없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술을 어제 받고 나니까 이렇게 180도 이 컨디션이 달라졌네요. 아주 좋습니다.
0: 펄스장 절제술을 받고 2박 3일 만에 퇴원하는 길. 예전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 없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술 2주 후, 무주에 있는 마테오 씨를 찾았다.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2: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12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3세트 하면 36개거든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도 이제 시술하기 전에는 너무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못했어요.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술 받고 나서 그런 증상이 그냥 감쪽같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0: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닭 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술 받기 전 사료 포대를 옮기다 숨이 멎어 119를 불렀던 적이 있다.
2: 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침에 닭장에 가서 닭들 닭밥을 주는데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죽는 건가. 이 옛날 같으면 이게 죽는 병이거든요.
0: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되찾은 소중한 일상.
2: 닭사료에 소금도 들어가.
0: 앞으로 아내와 함께 닭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2: 인생을 두 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같은 불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저처럼 정상을 회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령아, 산책 가면 좋지? 응? 좋아가지고. 오로지 일편단심, 얘는 나만 좋아해.
0: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 여기 이 고개로 올라가는데 두 번, 세 번을 쉬어서 갔어요. 숨이 차가지고.
0: 심방세동. 적절한 치료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3: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관리받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4: 하지만은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3: 거기서 맥박을 짚어봤을 때 혹은 혈압계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감지가 된다면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4: 작은 변화에 꼭 귀 기울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6: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7: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0: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혈압 이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0: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2: 정면?
0: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아, 엄마! 아,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0: 부럽고 제일 좀 진짜 이상해.
1: Let's go. 건강지
2: 소위 대표는
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고
4: 학교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라 자수형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꼽 꼬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성까지 빡 가는데, 와, 바롭기다 하면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팔았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 양반

내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닳을똥말똥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 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당 출신 봉남이, 보성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야,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옥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 놈들 백여 명이 가만히 한 잔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궤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 중에 들어있는 자도 궤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라. 또 모르죠. 나 같은 노비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 총 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니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이 녀석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삽집 종이고 이름은 상자요. 상자.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아침은 시푸드 빠에야 총 293칼로리. 오리엔탈 샐러드 총 135칼로리입니다. 활기찬 아침 되세요.
1: Thank you.
0: You're welcome.

우리 달리 엘리베이터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요.

0: 우리 애가 참 예쁘죠? 그죠? 한번 만져보세요.
1: 예뻐요.
0: 뭐야? 어머, 야, 왜 이래? 야, 너 왜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죄송해요. 이건 어떡하죠?

0: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알아? 배변봉투. 명품백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 우리 강아지는 똥도개어야. 하하하하하.
1: 세균 냄새 맡으면서 향기로워요.
0: 오줌도 두렵지 않아요. 이거 집단 정신병이야. 걔는 그렇게 위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눈꼽만큼 높아.
2: 실장님, 승진 미리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1: 아, 이 현장을 떠나려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무난하게 상해 블루팀 국장 되시는 거죠.
2: 아이야, 이부 이부 맘만 니
3: 샷 수지 수지.
4: 그 자리 아직 안 정해져서 탄다. 김치국들 마시지 말고.
1: 야, 너 내가 싫지? 그래, 날 미워해. 인간의 잠재 능력은 말이야, 누군가를 미워할 때 최대치가 된다더라. 응? 그래야 연금 받을 나이 때까지 버티지.
2: 화이팅.
5: 국제적으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로운 늑대란 조직이 한반도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다음 달 초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차 중국 주석이 방한합니다. 남북 평화 무드에 이어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6: 야, 저거 언제 치울래?
5: 중국 주석 방한 전 특사가 먼저 건데요. 입국합니다. 그야말로 기빈 중에 기빈이라고 할 수 있죠. 온체 까다로운 몸이시라 식성부터 잠자리까지 섬세하게 살펴드려야 합니다.
1: 대체 누군데 그래?
5: 화면 보여줘.
1: 아이고, 이쁘다.
5: 특사 이름은 밍밍. 한중 양국 간 우호 관계의 심벌입니다.
1: 아니, 무슨 판다 따위를 우리가 경호를 해.
5: 1972년 냉전이 한창일 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 몰라.
5: 당시 중국 주석 마오쩌둥은 판다를 특사로 보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판다를 우호협력 및 친선을 증진하는 소프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왔죠. 이번 건은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호를 맡은 사람은 대통령님과 주석이 만나는 자리에 특사를 직접 에스코트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누가 맡으실까요?
1: 임국정? 뭘 고민하는지 모르겠네.
5: 선배님이요?
7: 진급에 눈에 멋었네. 동물 혐오론자 아니셨나요?
1: 야, 나라는 일하는 사람이 개인 취향이 문제냐? 그 내가 하지 그 뭐냐? 어? 동물 외교 그거. 어. 현장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내일 모레 판다세 그 곰탱. 아. 특사님께서 도착하신다. 뭐부터 준비해야겠나?
0: 일단 특별기 보안 검색부터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1: 야, 회실해!
0: 실장님인데요.
1: 아빠 일할 때는 전화만.
8: 미스터즈, 도와주세요.

0: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 뭐야?
1: 미스터주가 얘 주인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0: 야, 너 겨우 이딴 일로!
1: 가족을 잃어버린 게 있단 일이야? 미스터주라면 찾을 수 있지 않아? 직업이 탐정 같은 거잖아. 이게 이름인가 봐.
0: 지오디? 갓? 신? 어? 아휴, 지랄이다, 지랄이다.
1: 앞으로 수의사 되려면 여러 동물들 잘 돌봐야 돼.
0: 주서연, 세 가지만 말할게, 잘 들어. 첫째,
2: 그 고양이 지저분해 보인다.
0: 온갖 세균에 노출됐을 거고 너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고양이 당장 내려놓고 손 씻어. 둘째, 아빠는 탐정 같은 거 아니야. 나란이라는 사람이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 아빠라고 불러. 미스터 주가 뭐냐, 미스터 주가.
1: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구청이나 관공서에 신고한다.
0: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1: 네이버 지식이.
0: 인터넷 때문에 애들 버릇이 그냥 아주.
1: 맞아, 나 버릇 없어. 엄마 없이 자랐고 아빠도 만나기 힘드니까.
0: 얘네들 아빠한테는 완전 스트레스 덩어리야. 어? 막 시끄럽고 막 똥을 좀 아무데나 갈기고 아주 두려워 죽겠어.
1: 동물 무시하면 천벌 받는 거 몰라? 동물이 목숨 걸고 사람 구했다는 말은 들어봤지.

0: 걸고 동물 구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걸?
1: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이제 이해했어. 자, 우리 딸 며칠 있으면 생일이지. 자, 사고 싶은 거 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응?
0: 진짜 구대 불능이다, 미스터즈. 재수 없어.
1: 왜? 아빠. 야, 생일 나오자. 야, 친구들 데리고 와.
2: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중국 채 특사 판다 밍밍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건명을 마친 밍밍은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초에 열릴 한중 양국 정상들의 만찬에 초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 알파 섹션 47. 브라보 섹션 47. 브릿지 상황 이상 없습니다. 행사장 인색점이었습니다.
4: 내빈 행사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0909 A구역 이상무.
3: 사장님 대기실 도착했습니다.
4: 자, VIP 배동바람.
5: 야, 따라와, 있어, 제발. 야, 얘는 왜 데리고 왔어? 일어나. 있어, 제발. 일어나. 야, 허리 같은 게 진짜.
6: 검색 완료된 구역 이상 유무 보고. 내빈 동선 확보 확실히 하고

0: 저놈이 저기 왜 있는 거지?
1: 청상!
2: 어이 낙하산
1: 선배님 롱타임 노씨
2: 하지마 야 야 너 또 여기 웬일이야?
3: 지옥에서 파견 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2: 유지랜드 아니었냐? 거기 안전한다잖아.
3: 그러니까 지옥이죠. 하지만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 선배님 뒤 이어야죠. 탑 에이전트로.
2: 그래.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명령이다. 어? 저기 고양이부터 좀 치워.
4: 예? 고양이요?
3: 헉! 테러리스트 이름입니까?
1: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4: 고양이 어디 곳이지?
2: 아, 이거 정말 진짜
1: 걱정 마시오. 제가 왔으니까.
2: 네가 와서 걱정이다.
3: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2: 뭔데? 어?
3: 만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2: 야, 마 그럼 왜 보죠, 마?
3: 자, 보십시오. 이 스위치만 누르면 반경 50m 안에 전자기기들이
2: 아! 무전기도 안 돼.
4: 야이씨.
2: 자, 걱정 오십시오. 야, 자, 상대 것만 못 쓰게 만들어야지. 우리 것까지 다 다운 시키면 무슨 소용이야?
1: 아, 진짜 선배님은 천재십니다, 천재. 팩트 체킹 하겠습니다.
2: 자, 그거는 그럴 때 쓸 말이 아니에요. 어? 어?
1: 예.
2: 어?
1: 아, 안 돼요. 아, 이거 얼마짜리?
2: 두 번째 명령이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5: 오늘은 중국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밍밍을 소개하겠습니다.

0: 잘했어요. 일단 안전하고 좋은 거요. 등산이 찾았다. 연막탄 던진 놈
1: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2: 저 자식들이
0: 이제 그만!

0: 사장님 어디 계세요?
1: 도망쳐! 나도 도망치라고! 그놈이야! 그놈이 또 테러를 일으켰어! 지금 거기 누워서 낮잠 자니? 야, 이 멍청아! 도망치라고!
2: 걔가 말을 안 해?

0: 선배님, 괜찮으세요?
1: 판다 어디 있냐?
2: 일단 사람들에게는 모의 훈련이었다고 입막음 했고요. 언론사 측에는 특사님 동물원 적응 훈련 중이라고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3: 본부에 메시지 보내줘. 꼭 간다고.
2: 네네.
4: 우리 철웅이 오늘 왜 이렇게

0: 너! 이거 안 넣어, 이거! 너 안 넣어!
1: 저 싸가지 또 만났네.
2: 다 끝날 거야. 어.
3: 장난치지 마라.
1: 우와, 대박!
3: 이게 그냥 확.
1: 야, 싸가지, 너, 내 말 들리는 거야? 어, 진짜? 정말로! 야, 인간이!
4: 뭐 하시는 거예요?
1: 야, 잘 됐다. 어? 야, 너 얘한테 얘기 좀 해줘. 어, 통영, 통영. 야, 나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고추 수술하잖아. 야, 너 같으면 인간이 고추 수술하고 싶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어? 야, 야, 뭐, 야, 야, 꼬나보지 말고. 야, 야, 야, 가면 안 된다. 야, 야, 통영. 야, 너 무슨 몸이 있으니까. 야, 의료중. 아니, 야, 다 진짜, 진짜로. 야, 가지 마. 야! 아이, 저 진짜 의료 무식하게 만나. 이제 고추 갈겠어야 되는데, 진짜. 아이.
5: 그래. 몸이 허여서 그래, 몸이, 몸이. 응? 허구한 날 풀떼기만 먹었더니 아, 내 친구 아니 걔가 사람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아, 나 정말
6: 아줌마, 그 젊은 친구
5: 예?
6: 그래, 너 말이야 나 좀 살려줘 한 목에 귀찮다 말이야 응? 내가 벌써 두 살인데 세 시간째 이러고 있어 아! 나 좀 살려줘봐. 자네 집을 데려가라니까. 앞으로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고혈압에 심근경색까지 생겼어. 나 좀 데려가다는데 집뺨따구를 때리고 지랄이야 못난 놈.
7: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단 하나의 동물 100% 리얼 구승도치 다늙은 주새끼가 3만 원이라고.
6: 노인한테 주새끼가 뭐야? 아!
8: 내가 시 어때요? 이쁘죠?
7: 2만 5천 원이면 원 플러스 원.
6: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7: 갔냐?

0: 선배 몸은 좀 괜찮아요?
1: 아, 국장님 그만하십시오.
2: 정상이면 양심이 없는 거지. 지금 본인 때문에 한중수교 날아가고 특사까지 날려버리셨는데, 어?
0: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세요.
3: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 기실장 왔네. 곧 딸릴 텐데 뭐하러 왔냐.
5: 루팀 국장한다고 설레발칠 때부터 알아봤지 뭐.
6: 설마 민국장이 자기 자를 것도 모르고 온 건 아니겠지.
4: 이거 완전 레전드인데. 승준아가 하려다가 가장 빠르게 추락한
3: 민국장. 나 내칠 거야.
0: 네?
7: 잠깐만 얘들아. 주실장 우리 말하는 게 틀린 건데.
3: 민국장 너 나 믿지?
0: 그럼요. 제가 병아리 때부터 가장 믿고 따르던 게 주 선배였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연차에 비해 승진이 빠르긴 했죠. 선배님은 현장에서 뜨시느라.
3: 동물들 말이 들려. 동물들 말이 들린다고.
0: 선배.
3: 진짜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개가 자기 꼬추 막 들어와. 마트에서는 햄스터가 삼매라. 꼬추, 너 지금 이만한.
2: 국장님, 아무래도 주 선배 미쳤거나 아니면 일부러 작전 망치신 것 같네요.
0: 선배,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미웠나요? 나 엿먹이려고 작전을.
8: 야,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현장 뛴답시고 죽을 고비 수십 번을 넘기고 보안이랍시고 가족하고 같이 살.

0: 얘기하지도 못했어. 야, 난 주태주야.
1: 난 민수예요. 선배, 선배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 선배님이 늘 말씀하셨죠. 달걀이 안에서 깨지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밖에서 깨지면 후라이가 된다고요.
0: 그건 뭔 소리야?
1: 내사 착수할 테니 당분간 쉬시죠.
2: 미친 가증하고 무기 반납하셔야죠.
0: 판다. 내가 꼭 다시 찾는다.
2: 어떡해요? 조직도 인력도 무기도 없이?
3: 아무리 선배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만두셔. 더 다치기 전에.
0: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찾아.
3: 가셔.

0: 판다만 찾으면 복귀할 수가 있는데 판다만 찾으면 뭐야? 벌써 찾은 거야?
1: 선배님, 접니다! 목은 좀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0: 이제 판다 새끼가 나고 선배라고.
1: 잠시만요.
0: 그래, 너 몇 기냐? 소속이 어디야? 외모부야? 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쉿! 특수임무 단독 생중입니다.
3: 제가 이런 위장 임무
2: 전문 아닙니까? 중국 측에 알려지면 큰일 아닙니까?
3: 그리고
4: 일하노! 개콩 원숭이! 아, 뛰어! 뿌리야! 뿌리야!
5: 마십시오. 저는 불사신입니다.
6: 멍청한 스커트 같은 이라고 영장 좀 망치는 다 시키고 와. 얼라야, 일로 와보래. 아,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지 색깔아. 대골복에 피도 안 마른 게 참말라. 어? 맞박이 와 이리 넘노. 니 탈모 있나?
0: 그래, 나 너 하는 말 다 알아듣거든. 어따 대고 이게 골라 따위가.
6: 에이, 어따 대고 인간 따위가. 아이고, 맞았다.
0: 야!

0: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는 거야?
1: 네, 판다 찾으러 온 거 알고?
0: 어떻게 알았어?
1: 이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것 같나?
0: 그러니까 네가 그걸 다 봤다고?
1: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이 친구야. 어머, 엄마 봐, 아빠 봐라. 참말로.
2: 야, 이제 그만하고 얘기를 좀.
1: 그 개를 찾아.
3: 계란이 뭔 소리야? 무슨 개?
1: 그 셰파트. 내 최신 정보망에 의하면 동물원 뒷산 그 버려진 사육장터에 기드러 갔다 가더라.
3: 야, 나한테 욕한 그놈.
1: 그만은 알고 있다, 아이가.
3: 뭐를?
1: 에이, 진짜 판다 훔쳐간 놈. 금마가 그날 잔뜩 쫄아가 억수로 쳤대. 그 도둑놈의 냄새를 맡은 게라. 금마를 찾아. 둘이 같이 도둑놈을 잡아 쳐넣어보라.
3: 됐다. 동물 따위랑 내가 뭘 한다고.
1: 뭐? 저 끝에 있는 코끼리 똥내 맡을 수 있나? 걔 걸마대로 코끼리 뒤에 있는 그 얼룩말 방구 냄새도 맡는다. 네 지금 저기 기어가는 개미 소리 들리나? 어? 안 들리자? 아이 참, 걔들은 정말 옆에 있는 벼룩이 점프하는 소리까지 들어. 그때 그 개는 그놈에 대해 뭔가 냄새를 맡은기다. 게다가 그 애는 궁견이라고. 궁견. 그 저 사육장을 나들 무서운 아들이야.
4: 오케이.
1: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대. 몸 단단히 챙기고.
5: 자, 궁견 훈련소죠? 그 얼마 전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군견 있지 않습니까?
6: 78이요?
5: 아, 이름이 78입니까?
6: 군번 1478이라서요. 그놈 화약 냄새만 맡으면 경기 일으켜요. 아픈 애들이 있어서 머리 숨 맞추려고 데려간 거였는데. 에휴, 걔는 왜요?

0: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소대원들 모두가 한꺼번에 못살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 제발 달린 전사라고 불렀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폭발물을 탐지했어 내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도 적군을 물었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1: 개뼈다고 하는 소리. 그렇게 잘난 놈이 여기서 뭐냐?
0: 궁견한테 휴가라는 게 있어. 유급 휴가야. 월급도 나와.
1: 아이고, 월급은 뼈다귀로 받냐? 사료로 받냐?
0: 전장을 누비는 궁견한테는 월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9.11 테러 때도 현장에 있었다니까?
1: 야, 썩을 놈아. 세상 빚도 못 본 놈이 어디서 뭐냐?
0: 우리 어머니 몸 안에서 활약했지.
2: 어, 1478.
3: 정장, 1478!
4: 어, 인간이다. 쟤는 누구야? 인간이 우리 받았다.
5: 최중군사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0: 저 인간 여기 왜 왔지?
5: 그러게 탈영은 왜 했어?
6: 아유, 뭐야?
1: 도끼는 거지, 군대서. 뭐요, 너 다 뻥이었냐?
0: 아니야. 꼬꼬, 쟤는 인간이라고, 인간. 니들이 쟤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벌써 잊었어?
1: 뭣들 하고 있냐? 손님 받아라.
7: 널 흑역사 집에 팔아. 내가 흑돼지로 봐야.
3: 멧돼지 형님 나오셨습니까?
1: 아, 이런 싸움을. 맨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지켜. 하루에 수백 번씩 안녕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 이런 시베리아의 삼촌새끼 부셔갖고 믹사에 달달달 갈아가지고 튀겨먹은 치킨 가볍게 조리력감 AI보다 더 무서운 사람 새끼들아. 싸워.
8: 이리 데리고 와. 피부도 폐혈증 걸리게 해줄게.
0: 그렇지. 잘한다. 다 나와라. 저 인간 없애라. 없애.
7: 한 방에 날려주마.

후회할 텐데. 와!

0: 야, 정신들 차려. 뭐 하는 거야?
1: 야, 너 판다 훔쳐간 놈 알고 있지?
0: 수고하세요.
2: 야, 어디 갈라?
3: 금시초문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1: 너는 그놈이 누군지 알고 있어. 나한테 도망치라고 했잖아.
3: 제가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개장수세요?
4: 동작 그만! 이들 인간한테 또 상할 거야?
5: 뭐 또?
6: 인간, 도망가. 마지막 기회야.
4: 잡아라! 족발을 난 줄지!
0: 이거야! 위험해! 얘들아, 나 좀 살려줘! 개장수가 나 잡아간다!
4: 그걸 못 잡냐? 평소에 운동 좀 하라니까!
1: 가만있어!
0: 개 살려! 가만있어!
1: 개
0: 살려주세요!
1: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너 이제 뭐 이제 화양대미선 못 받고 임무 수행도 못한다며?
0: 뭔 소리야! 난 궁견이야! 우수한 독일 혈통!
6: 이 송곳니 네가 개 입에 붙어있을 게 아니야. 사자 입에나 붙어있을 만한 송곳니지.
1: 조식이, 너 빨리 말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디서 봤고 언제 만났는지.
6: 참, 장난감 들고 뭐 하셔. 배도 고프고 졸리고. 아, 푹 좀 자면은 좀 생각이 날려나.
1: 아우, 진짜.
6: 살살 밟아.
0: 야, 여기가 인간들이 사는 집이구나.
7: 죽겠는데.
1: 야, 칼을 닦고 가.
8: 회장님.
0: 좋아. 어? 집 구경 좀 할게.
8: 간밤에 야근하셨나 봐요.
0: 오, 푹신해. 탱탱한데 이거.
8: 쳐. 회장님, 이 개소리는 뭔가요?
1: 야, 너 얌전하게 이기로 약속했잖아.
0: 2층도 있네. 자, 올라가보자. 아자자자. 야, 폭발물 탐지 중. 폭발물 탐지.
1: 야!
0: 공이다. 공.
8: 살려주세요.
9: 태준님.
8: 미친개요.
9: 미친개요.
8: 성통통통 소신사래요.
9: 개새.
8: 놀지마.
9: 미친개야.
6: 에? 아니네. 아, 좀 빡딱하더라.
10: 인간들. 충성을 다했더니 나를 개먹이로 줘?
8: 인공지능을 우습게 보다니. 정복해 버릴 텐데.
0: 무기 많이 넣어놨냐, 냉장고에.
1: 실파라.
0: 야, 좀 먹을 거 없어?
1: 너 아까 그 배고프다 그랬지?
0: 이거만 먹고. 어? 야, 뭐 없냐고. 아, 배고파.
1: 왜 안 먹어?
11: 군견 훈련 수칙 제1조. 인간들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
0: 안 먹어.
8: 반려견은 자주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주어야 말을 잘 듣습니다. 산책도 매일 한 번씩 시켜주셔야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끈기 있게. 열정적인 칭찬은 필수죠.

0: 칭찬.
1: 아버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웃으세요. 스마일.
2: 아이고, 현대가? 이 브랜드 어디 거야, 이거?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3: 우리 침판이 출출하지. 아빠 먹을까?
1: 태준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3: 아빠가
1: 아주 맛있는 좋아요?
3: 간식 준비했는데.
2: 얘가 완전히 맛이 갔네. 개밥 잘못 먹었나? 어, 잠깐만, 잠깐만.
3: 그래, 어디가?
2: 잠깐만. 어? 잠깐만, 좀만 기다려봐. 시즈 맞게.
1: 다자란 셰퍼트의 하루 소변 양은 1520cc. 아주 건강하네요.
4: 죽여버릴라?
2: 네? 왜?
4: 이리 와. 뼈와 살을 분리해줄게.
2: 아이고. 빵 자르는 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휴, 숨질머리 하고 있네. 한잔 찾고 싶다며?
4: 비렴치 시켜! 나 혼자 살 거야! 돌아가! 너, 씨! 나가!
2: 아이씨!
4: 꺼져!
2: 갈 데가 어딨어, 내가!
4: 자, 자,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
5: 안녕.
6: 뭐야, 이게?
1: 서연님 오셨군요.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6: 닥쳐!
1: 네네.
6: 생일 파티 해준다며. 친구들도 데려와도 된다며.
7: 괜찮아. 이게 하루 이틀 일이니.
6: 하, 아빠들이 다 이렇지 뭐.
4: 서연아, 우리 저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 피자? 고기?
6: 싫어!
2: 난 알리라고 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볐지.
6: 쟤 뭐야?
7: 응? 우와.
2: 아, 이놈의 인기는 뭐.
7: 미스터수, 동물이라면 주색팔색하지 않아? 옷 아픈 거 아니야? 갱년기야?
4: 아니, 걔는 원래 궁견인데.
6: 궁견? 오, 플랫 진동하네.
8: 생일 선물 장난 없네.
7: 이름이 뭐야?
2: 내 이름은 알리야. 칠파리가 아니고. 그렇게 전해줄래?
4: 알리래, 알리.
7: 알리야.
4: 얘, 얘. 서연아, 우리 알리 목욕부터 좀 지키자. 어?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2: 뭐라고? 목욕? 아, 뭔 목욕이야! 나 작년에 했단 말이야!
4: 자, 목욕 시키자!
2: 아니야! 작년에 했다고, 작년에! 아니, 목욕 자주 하면 탈모 생겨! 안 가! 안 갈 거야! 안 가냐고! 안 가! 아니, 가! 아,
9: 어휴, 쉽네. 어, 좋네, 이거. 뜨끈뜨끈하고. 아, 이거 뭐, 좋아. 어, 그래, 그래. 아, 좀. 아, 쉽네.
2: 열심히 빡빡 문질러봐. 열심히.
4: 어디 열심히.
6: 와, 진짜 짱 맛있어요.
8: 걔라고 말도 할 수 있나 봐. 야, 서연아, 니네 아빠 직업이 뭐라고?
7: 서연이네 아빠는 탐정 같은 걸 했어.
8: 그럼 동물 탐정이야? 캬, 완전 대박.
2: 아이고, 반려견 노릇하기 힘드네. 좀 쉬자.
7: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
10: 그랬어? 아, 짠.
2: 아이고, 애가 몇 살인데 지금?
7: 다음 주엔 판다 보러 가자.
10: 판다?
7: 중국에서 온 밍밍이.

0: 꼭 보고 싶단 말이야.
1: 아빠도 걔가 보고 싶... 그래. 아빠가 그 판다 꼭 만나게 해줄게.
0: 이모가 걱정하니까 가볼게.
1: 어, 그래, 그래.
0: 알리 잘했어?
2: 어, 살펴가.
1: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냐? 나는 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데.
2: 그냥 같이 놀아. 같이 걷고 뛰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하고.
1: 그게 다야?
2: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1: 그게 다라고?

0: 야, 뭐야? 왜 그래? 너 거기서 뭐 하냐? 왜 그러냐고?
1: 그놈 냄새가 나.
0: 누구?
1: 그놈이 소진이 죽였어.
2: 자 여기, 자 일로 일로, 자 여기 공 공 공, 자 여기. 이거 어떡하면 좋냐? 충성.
3: 충성.
4: 얘는 안 되겠어. 겁도 많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군기가 안 들어. 보내버리라고. 실험실로.
2: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넌 이제 칠파리가 아니야. 네 이름도 지었어. 알리! 뛰어!
1: 당신 위험해. 판다도 다 죽을지도 몰라.
2: 가자, 가자. 따라.

빨리 왜 그래? 뭐야?

0: 3년 전 코스모미아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테러범? 그놈이 동물원에 나타나서 판다를 훔쳐갔다고.
1: 이제 나와도 돼. 알리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권투 선수 이름이야. 무하마드 알리. 그럼 만나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팍팍팍팍 쏘는 거야. 난 할 수 있다고.

0: 언제까지 이딴 걸 먹으라는 거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요? 스촨성 최고 스탄 밍밍이야. 밍밍.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아니, 나는 이런 거 못 먹는다고요. 최고급만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 최고급 대나무, 최고급 죽순 뭐 그런 거. 어? 내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아, 뭐 이거 내 공 아니야? 일로 와봐요. 내려와봐요. 아, 내 팬이구나. 아니, 혹시 스토커인가? 아니, 제 아름다움을 이런 곳에 가두는 게 옳다고 생각되세요? 어? 웃네. 나 여기서 나가는 거 찬성인 사람?
1: 판다는 원래 육식동물이었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초식으로 식성을 바꿨대. 하루에 16시간을 먹는데 대나무나 죽순 같은 거야. 그 판다가 수찬성 출신이니까 그쪽 대나무 종자를 들여온 곳을 뒤져볼 거야. 야, 듣고 있냐?

0: 좋았어. 잘했어.
1: 잘했지?
0: 제법인데?
1: 제법이지.
0: 가자.
1: 빨리 와, 빨리.
0: 또 오버한다. 야, 같이 가.
1: 여기야. 여기서 냄새가 멈췄어.
0: 저 어르신.
2: 옳거니 장이 나왔어.
3: 이번 주 로또 번호는 2, 7, 33, 1, 6, 11이구나. 였다.
4: 아, 또 세종대왕이야. 신세임당 없어? 그 천원 나오신 분?
0: 저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저 대나무 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CCTV나 카드 내역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3: 어?
0: CCTV 카드 내역.
3: 깨라이. 짱코. 현금도 안고 카드를 산다고? 짜가 좋은 놈. 야, 인마.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는 이 귀한 흑염소를 어떻게 팔아, 인마. 저런 놈 망할 놈의 자식. 썩어져, 인마.
4: 야, 돌대가리. 여긴 카드 안 받아. 번호 받고 싶으면 현금 들고 이 빈대에 핫빠지더라.
5: 저거 완전 싸가지네, 저거. 저거 보자.
3: 지난주 로또도 3등 맞았어.
6: 아이고, 용해라.
3: 내가 오늘...
4: 어? 또 왔네? 에이, 빙다리 핫바지!
0: 빙다리 핫바지? 넌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4: 어?
0: 왜 놀랬냐? 막 대화가 막 가능하지?
4: 니들 뭐야?
0: 우리? 우리는?
1: 우린 군 정보국 합동수사대다. 너 아주 큰일 났어.
0: 차 번호가 좀 알고 싶은데.
4: 에? 파스타에 숭늉 말아먹는 소리하고 있네. 무슨 차?
0: 트럭. 여기다 대나무를 실어가는 놈들이 있었지.
4: 폐를 보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 오늘따라 율곡이의 어머니이신 사임당이 보고 싶네.
0: 안 되겠다. 알중사.
4: 아, 잠깐만. 뭐 보는 거야? 야, 왜 그러다 안 드시지?

0: 나 그 개 송곳니 보이지? 개 입에 붙어 있을 만한 송곳니가 아니야. 사자 입에 붙어 있을 만한 송곳니지.
1: 이제 날 알아주네?
2: 알았어, 알았어. 말하면 되잖아. 말할게, 말할게. 아, 정말 상황 개같네, 진짜. 대신 번호 하나당 4인당 한 장씩이야.
0: 안 되겠다. 송곳니 맛 좀 봐야겠다.
2: 아, 알았어. 잠깐, 잠깐. 기억났어, 기억났어. 아, 그 다리에서 스피린내 나는 거 맞지?
3: 뭐야? 뼈가리 어디서 많이 튀어나온 거? 뭔 쿠프인데?
4: 반칙! 주마! 돌려차기! 돌려차기도 할 수 있어?
3: 엄마가 무슨 돌려차기고!
4: 먹이를 먹이 먹어봐!
3: 쓰구나!

0: 깜짝이야.
1: 그놈이야.
0: 그래. 뭐? 누구?
1: 판다 데리고 간 그놈, 그놈 얼굴이야.
2: 확실해?
1: 틀림없어. 그놈 얼굴이라고.
3: 선배님. 걔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 아씨 깜짝이야. 저 사람이야 판다야?
0: 낙하산이야.
1: 아하.
4: 사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집니까?
2: 너보단 나은 것 같은데.
4: 그때 사고로 머리가 돌았나 봅니다. 완전히요.
5: 만씨가 이 개는 아주 중요한 증인 아니에요. 증견이야. 이름은 알리고 날 돕고 있어.
4: 개 따위가 무슨.
1: 상태가 많이 안 좋네.
2: 너보다 훨씬 나아.
4: 헛소리가 점점. 진짜 치료 받았어야죠. 다 매장도 없었다고. 선배님 저 좀 이렇게 주세요.
1: 저 친구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5: 자 일단 튀자.
4: 그 무기는 안 됩니다. 저밖에 못 다룹니다.
1: 박사 안녕.
4: 엄마가 다녀올게.

0: 게임을 돈으로 모으니까 한다죠. 저희 게노믹스의 신사업은 일명 토이 판다입니다. 우수한 혈통을 가진 판다의 유전자를 대량 복제한 다음 작은 강아지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겠죠.
1: 애들이 좋아.
0: 왜냐? 편리하니까요. 개나 고양이처럼 중성화 수술을 할 필요도 없죠. 번식이 안 되니 분양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저기
3: 왜 그래?
2: 이 작전 수정을 좀 해야 되겠어. 저 일단 저 화장실을 좀 다녀오면 안 될까?
3: 야,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 임마.
2: 그럼 빨리 갔다 올게.
0: 대나무를 복제한 판다 사료, 판다 집, 판다 장난감, 판다 테마파크까지 전 세계 토이 판다의 독점 판매권을 저희가 가집니다.
4: 닥터비, 그런데 판다의 유전자를 어디서 얻나요? 중국 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최상급의 난자를 공급해줄 개체를 확보했습니다.
5: 잡았어.

0: 아이고 시원해라.
1: 어? 그럽니다. 그런 냄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혼자 안 될 것 같은데.
2: 빨리.
1: 이러면 놓치는데.
2: 이름값을 내야지.
1: 어떡하지?
2: 그럼 만나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팍팍팍팍. 넌 할 수 있다고.

0: 닥터 백은 게노믹스라는 바이오 회사의 대표이자 수석 연구원이에요.
1: 알고 있어.
0: 문제는 판다가 없어진 날 한국에 없었다는 거죠.
2: 뉴욕 JFK공항 출국 사진. 사건 터진 후 3일 뒤에 입국했어요.
1: 오케이, 알았어. 당신 도대체 뭐야?
3: 이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2: 국장님, 아무래도 주태주 선배가 의심됩니다. 외로운 늑대 어쩌고 하더니 닥터 백 같은 사회 저명 인사가 범인이라고요?
1: 뭔가 착오가 있어. 그러니까 알리가 준 정보라고.
0: 알리요?
1: 다시 한번 확인해.
0: 어느 나라 정보 기관이죠? 아랍 쪽, 이탈리아?
1: 걔는 그러니까 독일의.
4: 그 개인은 아닙니까? 그 주선배가 맨날 데려다니는 그 세파트 말입니다. 그
5: 캐릭터 체크 한번.
2: 정보원이 개라. 어? 별명이랑 딱 어울리네. 미친 개 주태주.
0: 주 실장님,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이제 민간인이시라고요.

0: 왜 이따 해주지?
1: Made all the much easier.
0: 내가 조용히 가져오라고 했지. 백주 대낮에 동물원을 습격해? 지금 내가 어디 끌려갔다 온 줄 알아?
1: Well, because of it, you're no longer a suspect.

0: 내일 판다를 옮겨 필리핀 군도의 무인도로 거기서 연구를 진행한다.
1: Transferring the panda wasn't part of the agreement.
0: 시키는 대로 좀 해.
1: Just because you pay me a little.

0: it in mind doesn't mean it'll work for you.
1: Sengmulche 체내에 삽입한 후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면 폭발해. 아직 실험 중인 제품이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건 어디에 쓰려고?
0: None of your business.
2: Can't make it personal. Where you going?
3: 우연실왕도.
4: 어? 어느 나라 말이야?
3: 슈퍼스타가 되려면 최소한 5개국어는 해야지요. 어? 이건 또 뭐야? 웬 개아저씨?
5: 이봐, 난 군견이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빈 군견이라고.
3: 아휴, 군견이면 뭐해. 그래봤자 개잖아. 누가 개따위를
5: 말해. 그래, 됐다. 그럼 알아서 살아남아봐.
3: 제 필살포즈가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5: 와, 진짜 잘하시네요. 그 슈퍼스타 맞으시네.
4: 잠깐만, 내 뭘 하고 있었지?
3: 아니, 날 부활했다면서요.
4: 맞다, 당장 미스터 주한테 알려야 되는데.
3: 미스터 주? 내 경호를 맡았던?
4: 네, 근데 워낙 의심이 많은 친구라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어쩌죠?
3: 이거면 될 거야. 군견 아저씨, 날 여기서 빼주면 내 보디가드로 취직시켜줄게. 오케이.
6: 영광입니다.

0: 소파리 대신.
1: 너 때문에 내가 위에서 까이고 옆에서 채우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너 씨, 이딴 걸 왜 물고 다녀, 이 똥개야. 너!
2: 안 되냐고!
1: 너, 이 새끼! 나, 저, 아유, 씨! 아유! 따라와.
2: 안 돼! 미스터 주! 잠깐 나와봐! 나 할 얘기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3: 데려왔어. 원래 유기견이었는데 이렇게 돌봐주니까 이렇게 예뻐졌다고. 알리야, 알리, 알리야. 미스터 주, 알리 어딨어?
0: 몰라. 그 멍청한 개 찾지 마, 이제.
3: 어떻게 했는데? 버렸어?
4: 그 개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살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야.
3: 나쁜 놈.
4: 뭐? 너 정말 안 되겠다. 혼좀 나겠다, 진짜.
3: 쓸모없어진 궁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3: 안락사 시키거나 의학실험에 쓰인다고. 미스터 주가 알리 죽이는 거란 말이야.
0: 네 엄마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
5: 배가 고팠어.
0: 지 몸 생각 안 하고 다친 것도 모르고 일하다가 얼굴하고 몸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서
3: 엄만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야. 교통사고 때문이 아닌 거 나도 알고 있었다고.

0: 어떻게 가족보다 걔네들이 더 소중할 수가 있어? 아빠는 니네 엄마 용서할 수 없어. 전혀 이해가 안 돼.
1: 난 너무 잘 이해되는데? 엄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한 거야.
0: 서연아.
1: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미스터 주학원 달라. 가자, 로키.

특별 훈련 시간이다. 78이. 내가 오늘 확실히 군인 정신을 심어줄게.

0: 아이씨, 누구야? 아!
1: 왔구나.
2: 있어줘! 있어줘! 괜찮아?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손 괜찮아? 손 괜찮냐고, 어?
1: 어? 표정 왜 그래? 기분 안 좋구나? 어, 이거 괜찮네. 던져봐. 기분 좋아질 거야.
3: 안 해. 가, 임마. 살려줬으니까 네 살 길 찾아서 가.
1: 왜 그래?
3: 너 이리로 보낸 게 나야! 알았어?
1: 어?
3: 그러니까 가, 임마.
2: 야, 잘한다! 어이, 멀리 던지네!

0: 어때? 기분 좋아졌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던져봐.
1: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야? 가라고!
0: 한 번 더 해봐. 더 멀리.
1: 야. 내가 너 죽일 뻔 했는데 너 속상하지도 않냐? 어? 내가 밉지도 않냐고!
0: 내가 자꾸 말썽 피우니까 그랬겠지 뭐. 왔잖아. 왔으면 됐어. 미스터 주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지 마. 어? 내가 알아. 왜 그래? 어?
2: 야, 가. 가라고.
0: 괜찮아. 난 어디 안 가. 맨날 옆에 있을 거야.
1: 가라고! 가!
0: 안 가, 안 간다고! 미스터 준 내가 지켜. 반드시.

0: 아, 저를 비켜!
1: 근데 왜 운 거야?
0: 아, 그럴 일 있었어. 아, 왜 그래? 뭐 어디서 왔어?
1: 화장실 휴지통에 있던데?
0: 어, 더러운 놈!
1: 아, 맞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뭐?
1: 나 그 특사님 찾았어.
0: 야! 그거 지금이야, 이거 어떡해!
1: 빨리 따라와!
0: 야, 너 이 머리 너 진짜 아니면 너 나한테 진짜 죽는다!

0: 살려주세요.
1: 야, 너 뭐야?
0: 선배님!
1: 지금 여기서 뭐야?
2: 아, 낙하산.
3: 아니, 그러면 선배는요?
2: 한쪽.
3: 아니, 선배네.
2: 진짜. 지금 팔자 좋게.
3: 내 산책시켜 왔어.
2: 아이고, 이런 유관식이. 진짜!
1: 너 지금 여기서 뭐해?
0: 내 친구가 멸망해서 중간에 결례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제가 늘 다니던 산이란 말입니다.
1: 길 잃어버렸다며?
0: 제가요?
1: 저기 지금 판다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고 그냥 좀 가. 알았어?
0: 백사님이요!
2: 어떡하지? 놈들이 쫙 깔려있는데?
1: 야, 이거 작전 좀 짜자.
4: 와, 사람이 완전 맛이 갔네.
5: 같이 있다가는 나도 완전 바보 취급 당하겠는데.

0: 9시간 넘 10시간 넘 야
1: 가자.
2: 특사님 제가 왔습니다.
3: 동경 오빠
2: 이제 나오세요. 특사님
3: 올 줄 알았어. 나 당신 믿었다.
2: 미서주 인사드려.
3: 당신을 내 보디가드로 임명하겠습니다.
2: 영광인 줄 알라고.
1: 응. 아,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불러보고. 오케이. 예술.

0: 괜찮아?
1: 아, 무슨 일이 있었어?
0: 무슨 일이든 막 네가 기절했지 뭐. 얼마나 놀랐는데.
2: 다들 괜찮은 거예요?
3: 또 한 대 한 대.
0: 가자.
3: 일단 또.
2: 어머머, 나는.
1: 빨리 나오세요.
4: 존경하는 스태프들이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3: 갑니다.
2: 사인은 나중에요.
3: 역시요.

0: 이러다 살 빠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 저는 못 가. 못 가!
1: 어떡하지?
0: 나는 못 간다!
2: 너는 뭐하냐? 아이, 혼자서라도 살아야지요. 돌아가시면 복수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3: 가시가.
2: 왜요?
3: 너 불사신 맞지? 지옥에 떨어져도 살 수 있지?
2: 그럼요.
3: 미안하다.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4: 이거 재밌네.

0: 나 진짜 못 가, 진짜 못 가. 리무진 불러. 야, 나 진짜. 아, 리무진. 아, 헬기도 괜찮아. 아, 날 업어주든지. 리무진.
1: 걔는 안 태워줄 텐데. 아, 특사님은 어떡하고.
2: 이 방법밖에 없어. 타야 돼.
0: 못 타. 나는 버스 진짜 못 타. 나 버스 안 타.
3: 걔는 안 되죠.
2: 제가 눈이 좀 불편해서. 맹도견입니다.
3: 어휴, 훌륭한 친구네. 응.
2: 어여타. 아이고. 이건 뭐죠? 곰탱이? 맹도곰?
0: 경박스럽게 두 다리를 꺾게 하고.
2: 왜 나를 봐요?
0: 나 진짜.
2: 아, 예, 저 동물 탈선도입니다. 예. 놀이공원에서 많이 보셨죠? 아, 제 조카인데 이 지퍼가 고장났어.
0: 누가 내 운동 있다고
2: 했는데. 자식아, 좀 자중하지 그랬어.
0: 감히 내 얼굴에 죽고 싶어?
4: 사람들 속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특사님?
2: 뭐야, 인마! 아! 기사님한테 인사드려야지.
3: 안에서 다른데? 괜찮아요. 아이고.
0: 고생 많으십니다.
3: 이게 인사요? 그만이에요, 인사.

0: 왜 불렀어?
1: 알리가 너 보고 싶다고 해서.
0: 진짜? 어디 있는데? 알리야.
2: 세연아! 알아, 알아. 나 보고 싶었지?
0: 괜찮았어? 다친 데 없지?
2: 안녕. 이렇게 늠름한 궁견 본 적 있으신가?
3: 어? 궁견? 몇 사단 출신?
2: 저는 저 궁견 훈련소 나왔는데요. 이 형은 몇 기세요?
3: 난 특전사요. 내년에 민방위 가죠.
4: 동안이 친구 보러 가자.
2: 그 미용실 어디 다니세요?
3: 블루클럽.
2: 털이 윤기가.
3: 볼 줄 아는.
5: 인형이야?
4: 가봐.

0: 너무나 예쁜 아이네.
1: 안녕. 부드러.
0: 그래 그래 알아 알아.
2: God damn it! 내 계획이 다 날아갔어.
3: Relax. Plans are meant to be changed.
2: 내 돈으로 어떡하고? 아.
3: Put it down.
4: The original plan was to feed that to the panda. When the Chinese premier and the Korean president meet...
2: Oh! Oh!
3: Oh, look at the smart guy. Yeah, Tony. My country was colonized because of money, so I vowed my entire life to fight against these rich, capitalist, scumbag countries. So no, you don't get a refund. You get the cage.
5: Care of that. Now what do you want us to do?
4: Kill the dog and take them all out.
6: Oh, 어서 와. 들어와. 뭐 혼자 온 건가?
7: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전화 받고 고민 많이 했어요.
6: 괜찮아. 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뭐 오해하는 게 당연하지.
7: 선배님께서는 늘 저한테 말씀하셨죠. 똑똑한 자는 적을 만들고 현명한 자는 적과 함께한다고.
6: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7: 주태주 너의 그때 진짜.
8: 안녕하시오.
6: 알리가 그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몸이 불편한 애들이 좀 많다고. 어, 이쪽으로. 자. 야, 아똥 좀 화장실 좀 싸라니까. 어, 자식.
9: 안녕하세요.
10: 어. 아, 안녕.
9: 얘 어디가 아프다고 했지?
6: 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란대.
9: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네.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해줄게요.
11: 쟤한테는 절대 안녕하세요 시키면 안 돼.
9: 리무진.
6: 리무진 가지고 왔냐는데?
11: 자식이 아주 건방져.
10: 아, 진짜. 아.

0: 무슨 냄새지?
1: 가시죠, 행사장으로.
2: 올라나 안 가?
1: 무슨 소리세요? 상해 블루팀장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이쁜들에게 제대로 찍히는 거예요.
2: 선이랑 할 일이 많아?
1: 에휴. 그나저나 특사님은 누가 모시지?
3: 준대쇼! 이 나쁜 놈아! 난 내 선호 죽인다! 이리 와!
4: 저 친구야!
1: 네?
4: 특사님을 에스코트 할 자격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조만식 의원이야.
0: 한다 차는데 1등 용신이지. 목숨을 걸고 놈들을 다 막 쓸어버렸어.
5: 맞는 말이지. 팩트 체킹 해보세요.
0: 빨리 어디 갔지?
6: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0: 빨리!
1: 뭐라고! 저기요! 일단 좀 도와줘!
0: 아니가 딱지당했어.
2: 무슨 배뚜를 대가리 빠기는 소리야?
0: 찾으러 갈 건데 도와줄 수 있나?
2: 어떤 처죽일 놈들인데?
3: 아빠, 빨리 꼭 찾아와.

0: All right, guys, that's exactly how we're going to pass the security point.
1: Where's the mask?
2: Oh, we got the mask. Don't worry about that. One of the dogs is being stubborn. It hasn't eaten the pill yet.
1: Bring me that dog.
3: It's easier for a camel to walk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4: Get!
5: 아이고야, 자꾸들아. 바닥에 떨어지면 그만 좀 쫄놓고 나와! 이름은 알리 셰퍼트야. 찾아와, 고!
4: 걔를 찾고 있는 사람이야?
6: 어, 그래, 맞아.
4: 쇼 25주년 안주 순교 기념식 장 쇼 걔네 Fast and Furious Man.
7: 복장이 뭐야?
6: 아, 그럼 엄마가 맞춰줬는데 그냥 옵니까?

0: 무슨 일입니까?
1: 아니요, 지금 국제 행사 때문에 차량 통제합니다. 차 돌리세요.
2: 말 좀 빌립시다.
3: 한 바퀴 도는데 2만 원입니다.
2: 이봐 친구, 잘 달릴 수 있지?
4: 아니, 말 보고 잘 달리냐 묻는 게 말이 됩니까?
2: 그래. 부탁한다.
4: 그래, 가봅시다. 가자. 야말로 달려간다.

0: 귀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밍밍입니다. You know what? We will start a dinner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 China.
1: 이 사람은 누구야? 미스터 준 아는 건가?
0: The symbol of th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is Ming Ming.

0: 빨리.
1: 오지마!
0: 왜?
1: 이놈들이 우리한테 폭탄하고 약을 먹였어!
0: 미스터 주. 어떻게 하지?

0: 사살해. 당장 걔네부터 다 죽여!
1: 야, 안 되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2: 진짜 잘해. 돌려차기.

0: 죄송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1: 빨리!

0: 동물 무시하면 천벌 받는 거 몰라? 동물이 목숨 걸고 사람 구했다는 말은 들어봤지. 목숨 걸고 동물 구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걸?
1: 젠장. 그게 내가 될지는 몰랐네. 고마워, 나 때문에.

0: 저 신이십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1: 미안해요. 엄마 소리 때문에 깼나? 신앙심 또 두터우시네.

아빠. 알리 어디가 아픈데? 지금 뭐라는 건데? 아빠 알리 죽는 거야? 뭐라고 말 안 해?

0: 저기요?
1: 잘 보내주세요.
0: 코골아요. 얘 지금 코 골고 있다고요. 조국의 안위를 위해 충성을 다한 이 요원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닭의 목을 비틀 용기가 있다면 계란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2: 뭐라는 거야?
0: 알리, 앞으로. 알리야. 아, 잘했어.

0: 리무진 가지고 왔냐는데?
1: 자식이 아주 건방져.
2: 아유, 호래미 집에 처자가 오셨네. 풍악을 울려라.
3: 네, 뮤직 스탑.

0: 정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긴 거죠?
1: 아, 벌을 받은 것 같아.
0: 벌요?
1: 서양의 때는 어떤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게 좀

0: 결국에 나도 당했다.
1: 어이, 별미인데.
2: 동무, 유산 쪽에 웬 사람이기요?
1: 어이, 남쪽에서 온 것 같아. 동무들 불러.
2: 아, 동무들, 동무들 이리 오라요.
1: 야, 이 자본주의 맛이 다르긴 다르구만.
2: 근데 차장 동지, 남에서 온지 어떻게 아십니까?
1: 손목을 보라. 노락스를 차고 있잖아. 아가리 닥치고 구현직의 정신으로 돌격하라.
3: 모기가 말을 한다.

0: 진짜로 좋아하냐?
1: 중요한 시점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 아닐까?
2: 너 그거 어디서 났냐?
0: 네 방에서 주웠지.
2: 그럼
0: 당연히 편지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어머, 이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습 바캉스.
4: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5: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
6: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7: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8: 원투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어요.
9: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10: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있게.
11: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2: 오,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오늘 라이브 제일 잘한 팀 말하면 한
1: 아니
0: 라이브 볼 텐데.
2: 근데 보면서 아 체급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1: 아 체급이 다르다는
2: 그러니까 근데
3: 그러지 말고 토론을 해서 같이 서로의 조율을 하자.
2: 이거 진짜 판단의 영향인 것 같아.
4: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다는 거 이번 하나는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0: 저는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에서 화이팅!
1: 화이팅!
2: 비제로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비제로 화이팅!
3: 하나 둘 셋! 감량 중입니다. 건강 때문에 살 좀 빼고 있습니다. 헬로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자랑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나는 거기 현장에 가봤다라는. 내가 MC다. 그게 이후로 이제 산만한 시선 앨범들 많이 듣고요. 노비녹도 그렇고 선정 안 된 팀들도 음반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팀. 오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어라 어라. 아 죄송합니다. 어이구. 다 떨어졌어요. 몸부림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조금 바나나를 일단 먹을 것 같고 장난치고 있죠? 세상의 순수함을 노래에 담고 싶다. 허거. 오이스터즈 냄새가 좀 나죠?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 화고 뭐 이런 장난기가 아니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바나나 드셔도 돼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불만이 있어요. 멋 없으면 죽고 말지라는 느낌이 좀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아, 난 이상하게 할 바에 나는 음악 안 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느긋한 그루브, 달콤한 멜로디, 쿨한 보컬이 이끄는 기분 좋은 인디록. 오. 느긋한 그루브인데 저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멜로디 많이 쓰면 약간 쿨한 맛이 없어요. 이렇게 날려줘야 되거든요. 이분들 그런가 봐요. 아, 진짜 기분 좋아지는데요? 멜로디 되게 잘 만드시는 팀이네요. 아, 얼굴에 거대 음악가 상이죠. 포스트록이네요. 지난달 선정됐던 노기노옥 뭐였습니까? 포스트록이었죠?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팀입니다. 강력합니다. 이런 팀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소 구성, 최대 출력. 신사연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좋은데? 드럼 기타인가요? 와. 야. 여기 2인조잖아요, 또. 그리고. 아, 미치겠네. 아주 똑순이 듀오죠? 우리 나르디스. 라이브. 음원에서 들을 수 없는 힘을 노래한다.

0: 이거 굉장히 수액입니다. 라이브가 낫다 이거거든요. 유재하 대상 출신이시구나.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저희 건반 치는 김영호 씨라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영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김영호를?
1: 엄청난 팬이에요, 지금.
0: 나의? 김영호, 근데 이런 분 말고. 김영호 아세요? 감독님, 김영호 아세요? 그 형도 유재하 2등 했어. 그래서 이제 유재하 이제 수상 이력이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분들은 대상이잖아요.

0: 노래를 겁나 잘하시네 두 분 다.
1: 좀 무적의 카드긴 하잖아요. 좋은 멜로디에 둘이 화음을 잘 이뤄서 부르는 게 직관적으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르디스는 산만한 시선처럼 밴드 대동에서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심 아일랜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그래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들은 아닌가. 검증된 루키이자 신에서 가장 뜨거운 밴드. 역시 심사평도 뭐 알고 계시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만큼 공연 경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쉽게 하실 수도 있는

0: 오늘 아마 관객 호응 유도에서 굉장히 그 우위에 서지지 않을까라는. 다음은 제가 들어봤던 팀이에요. 삼뽀.
1: 음악 진짜 많이 들으시네요.
0: 자꾸 친구들을 맨날 외국 노래만 듣거든요. 음계인간 막 지윤의 이런 사람들은 막 외국 노래만 들어. 나 한국 노래 들어요. 삼뽀도 들어봤습니다.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안 그래도 돼요. 저희 밴드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됩니다. 여기는 다 같이 코러스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라이브 할 때. 전 솔직히 나는 여기 이런 라인업에서 난 내가 탈락해도 난 좀 괜찮을 것 같아. 음악 멋지게 하는 분들 10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 모르셨나요, 여러분들? 저예요. 헬로루키 MC 타다와 드립니다. 마음속에 좀 응원하고 계신 팀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환호가 뒤에 계신 심사위원단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3: 이상 베스트 나 카드를 넣어야지.
2: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일랜드 소개해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저거. 아. 수상 이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헬로루키에는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4: 아직 헬로루키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헬로루키 하러 나왔습니다.
5: 헬로루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SNS에 딱 뜨자마자 제가 다 보냈어요. 야, 이거 내 눈에 다시 한댄다.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된다.
6: 헬로루키가 돼야 되는 이유로 상금에 눈이 멀어서 어디라고.
7: 무슨 너무 엄청 솔직한 분이야.
8: 아니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우리 것이다.
9: 타 경연에서 입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는데 인디밴드라는 게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번 헬로루키 꼭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이통 진짜 이상해.
2: Let's go. 건강진
3: 소위 대표는
4: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쌀과
5: 허기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허기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장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누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리가요.
0: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요거 좀 중요하죠, 그쵸?
1: 그쵸.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Oh, that's good.
1: 예,
0: That's
1: 의무
0: good.
1: 교육으로.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Mayu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Mayu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오, 물을 얼마나 좋은데,
2: 우와!
1: 나처럼.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0: 근데 가끔
1: 그래요?
0: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0: pint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2: 네.
1: 자, 미션입니다.
2: 응?
1: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2: 아,
1: 네, 다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2: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보기 안 됐으면,
1: 예, 그래.
2: 네, 이제 그렇죠. 좀 철저하게
1: 응, right.
2: 가르칩시다. 이제 네.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1: Yes.
2: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2: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1: 아,
2: How to가
1: 너무 좋았어요, 지금.
2: 약간 티처가 되죠.
1: 그러니까.
2: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1: 근데,
2: 수영하는 법.
1: 어,
2: 예.
1: 네.
2: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스윙 할게요. 예스.
1: 어,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2: 자, 왕왕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1: 왕초보로.
2: 예, 예.
1: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S-W-I-M 이 되겠죠.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2: 그래요?
1: 그래서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2: swim. swim, swim, swim. 많이 들어봤는데.
1: 뭔가
2: swim.
1: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swim, 것 같아요.
2: swim, swim.
1: 오케이.
2: swim. swim 아 swim인가? swim swi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1: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우와.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2: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1: 아 그냥 guess를 하셨군요.
2: 네.
1: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2: 우와.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2: 에?
1: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2: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1: 네.
2: 항상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맞아. 배웠던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2: 네.
1: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2: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2: 네.
1: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2: How to dance.
1: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하는 법.
2: How to sing well?
1: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가르쳐 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 줘.
2: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1: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2: I learned.
1: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2: How to sing well.
1: 그렇죠. How to sing well.
2: Mm-hmm.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 yeah.
1: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2: 어떤
1: 분이 보컬
2: 예.
1: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2: 그래요?
1: 제가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2: 우와.
1: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2: 네.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1: 큰일 뻔했습니다.
2: 예, 네. 큰일 나요.
1: 아 어렵더라고요.
2: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1: 아, 그러니까.
2: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1: 우와,
2: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쉽지 않습니다.
2: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2: Teach me how to dance.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2: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2: 예?
1: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2: 더 물에 부딪히고
1: 네.
2: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1: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2: 네.
1: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고 했지? 그
2: 수영모.
1: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2: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1: Yeah, 예. Yes.
2: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1: 네.
2: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1: Okay.
2: Yes.

0: 뭐를?
1: 오케이,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요.
0: 네.
1: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0: Water. Yes.
1: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0: Scared.
1: Scared.
0: Yes.
1: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0: 오, 이게 항상
1: 맞아요.
0: 헷갈립니다.
1: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0: 네.
1: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0: of.
1: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예를
0: 네.
1: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0: 오.
1: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0: I'm scared of
1: Because I'm
0: her.
1: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0: 네.
1: 무서워하지 않아.
0: 오.
1: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0: She's not scared of dogs.
1: 오, 좋아요.
0: Dogs?
1: Dogs, right? So she is not scared of dogs.
0: Yep.
1: Very nice.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0: 아,
1: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0: scared of.
1: Right. Scare 러브처럼 리을 비슷하게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0: 네.
1: I am scared of her.
0: I'm scared of her.
1: She is not scared of dogs.
0: She's not scared of dogs.
1: 예, 보통 힘을 좀 빼고
0: Scared of.
1: 빠르게 발음할수록 그런 스타일이 나올
0: Scared of.
1: 수밖에 없습니다.
0: Yep.
1: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영어로 뭐죠?
0: Ghost.
1: Ghost. 귀신들 그러면.
0: Ghost.
1: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0: 예?
1: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0: 오.
1: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Are
0: 오.
1: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0: Aren't you? Aren't you scared of ghosts?
1: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0: 네.
1: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0: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1: 저만 그런 거
0: 귀신
1: 아니죠?
0: 잡는
1: 아,
0: 해병대입니다.
1: 그렇습니다.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0: 아,
1: 거의 공포 수준.
0: 그래요?
1: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0: Afraid.
1: That's right.
0: Afraid.
1: Yes. 맞아요.
0: Yes.
1: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0: 네.
1: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s so scared of water.
0: He's so scared of wate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네.
1: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와, 완전 날 닮았네.
0: 오,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아빠가
0: 아,
1: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이
0: 저거
1: 무서운
0: 무서운
1: 거구나. 그럴
0: 거구나.
1: 수도 있지
0: 그쵸,
1: 않을까요?
0: 그렇게 인지가 되죠.
1: Right?
0: 와우, he takes after me.
1: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0: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1: 오!
0: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1: 네.
0: He takes
1: 양념을
0: after me.
1: 비워놨어요, 양념.
0: 완전.
1: 네.
0: He 완전.
1: 완전.
0: He perfectly. Yes, why? Why?
1: Why am I laughing?
0: Yeah.
1: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들을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0: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Totally.
0: 아, totally.
1: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0: 진짜.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0: 약간 이런 느낌밖에.
1: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0: 맞아요.
1: Okay, so 아, totally.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absolutely 이런 것들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1: 아,
0: 안 돼요?
1: 그냥 안 써요.
0: 네. 아, 그래요?
1: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perfect...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아, what I mean?
0: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1: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아~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0: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아, 예, 예, 예.
1: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0: Yes.
1: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0: 아~
1: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0: 닮았다.
1: Right. 닮다.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0: 예.
1: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 아~
1: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0: 예.
1: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0: 아하.
1: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0: took after.
1: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0: 에?
1: 네. 좀 이상하죠?
0: 예.
1: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0: 아...
1: fix가 돼 있습니다.
0: 예.
1: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0: 그의
1: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0: 네.
1: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0: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1: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0: 네.
1: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그렇죠. 딸일 경우에,
0: 네.
1: right? So she take, totally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
1: 재밌는 표현이죠?
0: 네.
1: 자,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0: 예.
1: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0: 오.
1: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 네,
1: 생긴 거잖아요. look.
0: 네.
1: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0: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1: 그럼요.
0: 이 정도.
1: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0: 네.
1: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0: 이거는 네.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0: 아.
1: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0: 오.
1: 이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0: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 오.
0: 딱 봐도.
1: 오.
0: When I was his age.
1: 그게 뭘까요?
0: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1: 그렇죠.
0: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명사였으니까 scared 하겠습니다.
1: Okay.
0: Scared.
1: Alright.
0: 네.
1: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0: 아까 afraid.
1: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0: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1: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0: 그래요?
1: 바로 terrified.
0: 아유, 알죠.
1: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0: 네.
1: 무서워한다는

0: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1: 무서워.
0: 들어도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어휴. 후들후들한 거.
1: 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younger than.
0: That's right.
1: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Same. 막
1: same
0: 이렇게
1: age.
0: 되는 거예요.
1: Right?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을
1: 우와.
0: 해요. You know? So for example,
1: yep.
0: 아,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1: Whoa.
0: Mayu is my age.
1: Ooh.
0: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1: Ooh.
0: They're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1: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Mayu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1: 오.
0: 그래서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1: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Okay.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에이, 느낌 왔나요?
1: 예.
0: 이렇게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1: 오.
0: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네.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더 네. 네.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friend니까.
0: Mm-hmm.
1: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쵸?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적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how to do something.
1: 네.
0: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 달라.
1: Teach me.
0: Teach me. 춤추는 법.
1: How to dance.
0: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1: I learned.
0: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1: How to sing well.
0: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Should를 써보세요.
1: 네.
0: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oo, perfect.
1: Yes.
0: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1: 네.
0: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1: I a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1: He's scared of water.
0: So를 넣어서.
1: He is so scared of water.
0: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1: yes.
0: 강조해주죠.
1: Mm-hmm.
0: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1: He's not scared of dog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cared of water.
2: Wow.
1: Yes.
2: He totally takes after me.
1: O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Really.
0: Oh,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1: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 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귀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

있습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진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톰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톰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에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원정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취업시간 안 해? 어?
2: 그건 네가...
3: 야, 언니 보라고!
2: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벗고 다녀요, 다.
3: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5: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2: 뭐, 나 폭행시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2: 저 모르죠.
6: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3: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세상 당연한 일인데 어쩌면 그토록 까맣게 잊었을까요? 닭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눈만 뜨면 뛰쳐나와 하루 종일 자연 속에 뛰노는 닭. 요즘 참 보기 드물죠.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롯이 닭과 함께입니다.
1: 이게 바로 산란통입니다. 닭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란도둑이에요. 계란도둑.
0: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쫑긋 솟은 두 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의 고장 진안입니다. 농장은 마이산 자락 깊숙한 곳에 터를 닦았는데요. 농장주 최영대 씨 주변에 늘 개들이 따라다닙니다.
1: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적막한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농장하고 있냐 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개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심심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0: 원래 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60여 마리까지 늘렸습니다. 닭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방사사육에 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 여기 방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요.
2: 아, 여기가 잠자는 데예요?
1: 네. 여기 들어가서.
2: 지금 아무도 없네요.
1: 지금은 전부 나와서 밖에.
2: 이런 방사막이 우리 농장에 몇 개나 있어요?
1: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게 26개 있어요.
0: 닭은 집 주변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활동 공간에 여유가 생기죠. 축구장 46개 넓이의 농장이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1: 닭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의 원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0: 그런데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닭들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죠. 네,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토종 젤의 닭입니다. 몸집은 비교적 작지만 날렵하고 민첩한 게 방사사육의 딱이랍니다.

0: 농장의 아침은 달걀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쌀겨, 깻묵, 조개 껍데기 등을 발효시켜 만든 모이를 싣고 도착한 이곳은 야외 닭장. 잘 자고 일어난 닭들이 활개를 칠 시간입니다. 해발 400m, 청량한 아침 공기 덕분일까요? 푸드덕 푸드덕 솟구치며 지세상을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째 아침 저녁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닫으며 녀석들 상태를 살핀답니다.
1: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2: 재래 토종닭 보존하려는 꿈을 가졌던 우리 선배분이 이 농장을 그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선배님이 돌아가셨어요.
0: 지금부터 20년 전 전국을 샅샅이 누비며 선배님이 끌어모은 재래닭 200마리가 이 농장의 근간이 되었답니다. 달그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사육 환경에 공을 들였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 방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데요. 바로 닭을 노리는 산짐승들 때문이었습니다.
2: 그 멧돼지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못 오고 있어요.
1: 그래서. 와, 멧돼지 이거 진짜 무섭네요.
2: 예,
1: 네,
2: 멧돼지 큰 것들은 정말로 송아지만 해요.
0: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려 8,000마리. 산짐승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2: 오소리, 너구리, 살쾡이, 쪽제비, 예?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산짐승 많은 게 제일로 이 우리 농장의 큰 이제 과제인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 어? 그래서 우리 개들이 농장에 개들이 한 60여 마리가 있어요. 이런 개들은 닭들을 공격하지 않는 훈련이 된 애들이에요.
3: 한명 이리 와. 한명 이리 와. 오, 그래, 그래. 반가워.
4: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잘 지켰어? 이름이 깜동입니다, 깜동이.
2: 어이, 우리 목동이 잘 있었어? 어이구, 이리 와, 목동아.
0: 주인 앞에선 한없이 순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나 용맹한지 녀석들을 농장에 배치한 뒤 산짐승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2: 깡순아, 너 닭 물면 안 돼? 이리 와. 이 어떤 때 닭만 보면은 그 사냥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또 닭 공격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묶어놓고 닭들을 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사냥 본능을 누르는 훈련 잘 되겠죠?
2: 됐어.

0: 여기가 어디냐면요.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달그로 가득한 곳입니다. 닭들이 알을 낳는 산란장. 사실 이 농장의 이유는 고기보다 달걀을 통해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1: 답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알 가져가지 말라고 막 쪼는 거예요. 재래닭은 산란율이 아주 낮아요. 통상 일반 산란계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알을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품질하고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0: 계속 뭐 만져보고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1: 오,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솜난로 같아요.
2: 생산성도 낮은 젤의 닭을 주인장은 왜 고집해온 걸까요?
0: 전통 방식대로 자연 방사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키운 계란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방사에서 키운 계란의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개척자들 앞엔 험한 길이 기다리기 마련이죠.
3: 깜짝이야, 너 이게 뭐야, 너? 어?
2: 사냥 본능을 꾹꾹 눌러가며 훈련에 임하던 깡순이에게 사고가 생겼네요.
3: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
1: 아이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대표님.
3: 이 사냥 본능이 생겨가지고. 네.
2: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점. 깡순이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닭들에게 쪼여가며 귀하게 얻어온 달걀들은 하루 2,000개가 채 못 됩니다. 농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몇몇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빛을 비춰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0: 헤드랜턴을 끼고 이렇게 그런 걸 미세하게 간 실금이나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기형인 그런 계란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길을 막 밟고 다니거나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어떤 때는 실금은 계란인데 여기서 내가 깨가지고 그냥 바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4: 맛이 어떠세요?
0: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우리 피디님 한번 비린지 안 비린지 먹어볼래요? 안 비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딱 벌려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놓으면 돼요.
5: 아, 요 들어요?
0: 네, 쫙 벌려가지고 입에 탁. 어때요? 괜찮죠?
5: 예, 근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네. 어떻게 이러죠?
2: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 그렇다죠. 색깔도 어쩜 이리 고운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달걀 표면에 찍혀있는 저 기호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답니다.
0: 여기에 0605라고 돼있잖아요. 이건 6월 5일 날 오늘 생산된 계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이라는 숫자. 1번은 우리 농장처럼 그 쉽게 말하면 자유방사, 자유방목 계란을 1번이라고 합니다.
2: 닭이 건강해야 달걀도 건강할 테고 그걸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농장주 최영대 씨의 굳은 믿음.
0: 화근 정도 더 심하거나 그런 계란은 이렇게 깨가지고
2: 어디로 가져가시게요? 아, 개들에게 주시는군요. 완벽한 영양 간식이겠네요.
0: 에또 우리 진돗개 중에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자른 이 보훈견이 있어요. 보훈견. 네 맞아요. 백도 이봐. 백도.
2: 주인이 부르자 냉큼 달려 나오는 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0: 그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덩치도 컸고 용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0: 오늘 메뉴는 토종 재래닭 백숙.
1: 신안을 대표하는 상징이 마이산과 홍삼입니다. 일반 시중의 닭같이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찜통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삶아야.
0: 농장에서 마을까지는 1km 남짓. 직접 끓인 백숙에 달걀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2: 안녕하세요.
0: 한 달에 한 번씩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한결 친근해졌다죠.
2: 이제 그 정도면 될 거예요. 닭죽 쓰는 데는.
3: 은행 포고, 마늘, 대추, 양파, 파, 대파, 또 뭐 있을까?
4: 야, 완전 약인데요, 약?
3: 약이죠, 보약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날을 기다려요.
2: 저기, 네. 그 땅이 있는데.
0: 네. 오래 끓여 제대로 우러난 감칠맛. 옛 시골 닭맛을 기억하는 동네 어르신들에겐 인기 최고입니다.
1: 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다.
2: 네, 감사합니다.
0: 눈, 코, 뜰 새 없이 농장 일에만 몰두하다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0: 남들 가는 길 마다하며 고집했던 나의 길. 외롭고 고달팠지만 돌아보니 그래서 더 선명한 나만의 지도가 생겼습니다. My way.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1: 자유롭게 살죠. 자유는 영혼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내 꿈이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하고 싶은 꿈이더라. 하늘도 내게 놓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내 인생은
2: 내 맘대로.
3: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4: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5: 디스크 파열입니다.
4: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6: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7: 1577-1791.
8: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마라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눈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점점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와.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1: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참치 생산국입니다.
3: 우와.
1: 이 25,000원?
4: 참치의 도시에 나타난 신묘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없이 자신의 감으로 바다를 누빕니다.
2: 뭐야? 오, 저기 있다.
5: 바사르.
2: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4: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비퉁의 자랑입니다. 시간과 연기로 맛을 낚아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사냥꾼을 찾아 참치의 길을 따라 비퉁으로 갑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섬이 17,000개가 넘습니다. 적도를 따라 푸른 섬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름도 잘 모르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술라웨시는 아주 기묘하고 아주 매력적인 섬입니다. 이번 여정은 술라웨시 북부에서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다 보니 다양한 문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합돼 있습니다. 섬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술라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저는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저는 술라웨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술라웨시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4: 술라웨시는 과거 향신료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국가가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참치가 몰려드는 바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산업의 중심지로 연간 2만 톤 이상의 참치가 거래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1970년대부터 거대한 종합참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술라웨시에서 잡히는 참치의 절반이 비퉁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1: 인도네시아는 참치 1위 생산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 비퉁인데요. 참치 천국인 이 비퉁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4: 참치는 연중 잡히긴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천여 척의 어선들이 항구를 드나드는데요.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 와, 지금 참치가 들어왔나 봐요. 이게 전부 참치입니다. 황다랑어, 저희 회로도 먹는. 이거 보시면 트럭을 그냥 이렇게 타포린 같은 천으로 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즉석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얼음 다 해가지고. 이야, 할로, 빠기. 빠기, 오랑 꼬레야. 이야,
4: 와. 노란 지느러미가 특징인 황다랑어입니다. 최대 20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1: 이니 브라빠?
6: 이니 브라빠 킬로트리 베하게니.
7: 킬로.
1: 리마. 1kg에 5,000원 정도, 4,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싼 건데.
2: 우와.
1: 이야, 이거 한 6kg, 7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이게 25,000원?
4: 여기선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주로 잡히는데 황다랑어 몸값이 더 높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참치 산업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비퉁을 참치의 수도로 만든 바다가 궁금해집니다.
1: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선장님이 일찍 나오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참치잡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4: 한평생 참치를 쫓아온 어부를 만납니다.
3: 네, selamat datang di Desa Talaun Bajo. Nama saya Kasman Karim.
1: Kasman Karim. 오늘 날씨가 어때요?
3: Cuacanya bagus, Pak. Bagus. Bagus. Di sini tergantung rezeki juga. Tapi kalau keadaan sekarang tuna lagi bagus.
4: 비퉁 앞바다는 해협이 좁고 섬이 많아서 작은 배가 많은데요. 제 생각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3: Kalau mau naik perahu harus buka sepatu.
4: 맨발로 배에 오르는 것은 만선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3: 아, sit down. Down.
1: 오케이, 오케이. 배가 아주 날렵하게 멋지게 생겨서 쌩쌩 잘 달려나갈 것 같아요. 참치 많이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 드디어 출발입니다. 카스만 씨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바다로 나가는데요.
2: 해 뜨는 거 보면서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는 바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 어부들에게도 가슴 설레는 삶의 터전일 겁니다.

만선을 꿈꾸며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꿈을 꾼다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0: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항해 2시간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카스만 씨에게는 일상이랍니다.
1: 여기 완전히 망망대라서 제가 보기에는 참고할 지형이 아예 없거든요.
2: 아다 주가 kalau tuna itu muncul ketika dia ada di laut, apa tandanya? Biasanya kita lihat ada umpan juga identik dengan burung. Ada burung, ada ikan. Burung itu mata umpan yang ada di air, biasanya ikan itu tetap ada di dalam, begitu.
1: 재미있는 게 그 배 위에 있으신 분들은 물속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다이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는 보이는데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2: 이런 빌딩.
1: 아, 빌딩으로. 아.
0: 첨단 장비 없이 오직 경험으로 참치를 잡아온 카스만 씨는 어떻게 낚시할까요?
2: Ya, kalau istilah Indonesia atau biasa bahasa hari-hari ini dinamakan botiti.
1: Botiti.
2: Botiti. Ini cumi. Cumi.
1: 요거는 아마 갑오징어 같아요. 갑오징어. 똑같이 생겼죠? 아, 이름이 쭈미라고 하니까 우리 쭈꾸미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0: 이런 미끼로 참치를 잡는다니 신기합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1: 캐어풀 캐어풀. 와, 이거 진짜 연이네. 야. 오, 이거 날아가면 이거 오늘 참치 못 잡으면 돼. 와.
0: 겨우 연으로 참치를 잡는다니 믿어지십니까? 비퉁 일대에서 잡히는 참치는 대략 20kg 정도입니다.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할 텐데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연과 가짜 미끼로 잡는답니다.
2: Ketika kita akan gunakan ini, ikan dia bermain, kita pakai alat ini, pakai layang-layang. Sehingga umpan ini dia bisa bermain kayak ikan sesungguhnya atau cumi yang sesungguhnya.
0: 연의 뼈대를 따라 낚싯줄을 묶어서 연의 꼬리 쪽에 미끼를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대로 하늘에 띄우면 된다는데요.
2: Ketika kita kasih naik, umpannya ada di bawah. Ya, umpannya di bawah ikannya. Dia pengaruhi ini. Dia mempengaruhi ikan besar agar supaya dia makan umpannya, begitu.
1: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연에다가 오징어를 달아서 날리면 하늘에 있을 텐데 물에서 어떻게 보나 했더니 지금 이 낚싯줄 하나가 연을 통과해서 오징어까지 묶여져 있고 이거 바람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물속에서 보면 참치가 깜쪽같이 속나 봅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거는 말보다는 제가 눈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0: 미끼에는 연줄과 일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치가 미끼를 물어 연줄이 끊어져도 다른 줄을 당겨 참치를 낚아올립니다.
1: 아니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면서 벌써 거의 3시간이 다 돼갑니다. 근데 30분 더 가야 된답니다.
0: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입니다. 바로 그때 새가 보입니다. 새 아래로 참치가 펄떡입니다. 참치는 보통 무리 지어 다니는데요. 한 마리가 보이면 근처에 참치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 몰래. 아, 모여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있나 봐요, 참치가.
0: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하늘 위로 연을 띄웁니다.
2: 잘합니다.
0: 많이 잡을 때는 10마리도 가능하답니다.
2: 바로.
0: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모든 건 하늘의 뜻이고 바다의 마음입니다.
1: 야, 대박이다.
0: 카스만 씨는 배의 위치를 바꿔가며 연해 각도를 유지합니다. 운전하는 선원과 연을 조종하는 사람 사이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바람과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미끼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수면 위를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에 무언가 반응합니다. 멀리 있지만 참치가 확실합니다.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카스만 씨는 신중하게 줄을 움직입니다.
1: 물었어요. 와, 나올까?
0: 바닷속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예감이 좋습니다.
2: 트라이크맨!
1: 잡혔어, 잡혔어.
0: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확신을 줍니다.
1: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2: 바살, 바살, 바살.
1: 보여, 보여, 보여.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오, 오, 오, 살아 있어, 살아 있어.
0: 현대식 장비도 없이 오직 바람의 힘과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1: 여기 너네 뭐야? 여기 있어. 이야,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우와. 이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야. 아프지. 야, 짜. 우와. 헤비, 헤비, 헤비, 헤비. 헤비, 헤비. 이야. 우와, 이거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무겁습니다. 와, 브라파 킬로.
2: 20.
1: 20.
2: 킬로.
0: 2년 이상 자란 황다랑어입니다.
2: 어디, saya bersyukur ada hasil hari ini. Very, very, very nice.
1: Very nice. Yeah.
0: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큰 원동력입니다.
1: 제가 또 다이버 아닙니까? 수중 탐사가 제 직업이니까 여기 참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표층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0: 참치의 천국으로 만든 바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참치는 원래 깊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보통은 육지에서 멀리 나가야 수심이 깊어지는데요. 비퉁은 해안 가까이에도 수심이 수십, 수백 미터가 깊어지는 극단적인 해저 지형입니다. 참치의 활동 범위와 어부들의 조업 구역이 자연스럽게 겹쳐 있답니다.
1: 수중에 그 부유물들이,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용성이 올라오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유성 어종들이 이쪽에 다 모이나 봐요.
0: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먹이가 풍부해집니다. 작은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뒤를 따라 참치도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데 물속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조업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 근데

0: 여기서 잡은 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돼요?
1: 나 봐봐. 이니 sedikit saja. Tapi kalau nanti mau makan dengan keluarga sama-sama dengan keluarga saya makan.
2: 아, makasih.
1: 예, 가장 enak bagian belakangnya. Karena dagingnya tebal dan kenyal.
2: 정말 붉은색입니다. 선명합니다. 이야, 회를 날 걸로 많이는 안 드시니까 저희랑 좀 다를 수 있겠죠? 요리했을 땐 아마 등살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부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방금 잡은 참치를 배 위에서 맛보는 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2: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예. 이거 진짜 술 한잔 딱 생각나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원더풀, 원더풀. 와.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식당에서 먹는 참치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3: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0: 언제 먹어봐요. 나 지금 막 나 바다 탐사 전문가인데 5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거 먹는 거.
3: 미리 준비해 온 고추장으로 저만의 양념장도 만듭니다.
2: 한국의 맛이다. 한국의 맛.
3: 술라웨시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데요. 한국식 초고추장은 어떨까요?
2: 우와. 야.
1: 엔낙.
2: 엔낙. 맛있다.
1: 코리아 스타일. 굿.
2: 굿.
3: 그 어떤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고급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선착장에 도착할 즈음 비가 내리는데요.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면 지나갈 적도의 일상입니다.
2: 와, 오늘 저희 12시간의 대항해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3: 많이 잡은 날은 내다 팔고 한두 마리는 가족과 나눠 먹는답니다.
2: 노래.
3: 집으로 돌아온 카스만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2: 와, 벌써 불을 피우고 계시네요. 하이.
1: 하이.
2: Thank you today. Good job. 와.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1: Ini dibakar sama bikin sate tusuk. Sate tunas.
2: Tunas.
1: Tunas. Yo, Mr. Tomo.
2: Yes, thank
1: Come
2: you.
1: Come to my home.
2: Yeah. Thank you.
1: My home. Please come in, Mr. Tomo.
2: Thank you. Wow, your house.
1: My house.
2: 그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의 아주 소박한 그런 가정집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 This my wife.
2: Yeah. Malam.
1: See name.
4: Devi Muhammad.
2: 아, Muhammad. 아, 남아 토모. 토모.
3: 보여줄 곳이 있답니다.
2: 아,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3: 인도네시아에선 흔한 구조로 햇빛을 맞고 비를 피하는 공간입니다.
2: 아니, 집이 굉장히 커요.
1: 예, bukan rumahnya tapi hatinya besar.
2: 아.
1: Rumah saya ini berawal dari hasil mancing.
3: 앞마당에도 카스만 씨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2: You coconut?
1: Yes, my coconut.
2: 진짜?
1: Yeah. Serba bisa. Kelapa ini.

0: serba bisa. Batoknya bisa dibakar kayak tadi untuk masak ikan, bikin jus, bisa. Isinya bisa bikin jus kelapa, lebih enak.
1: Ya, ya, itu 너무 좋다. 이거 코코넛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2: 인도네시아에서 코코넛 나무는 식탁이 되고 땔감이 되고 집이 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동반자입니다.
1: 소금이랑 코코넛 오일, 레몬 이것저것 소스를 넣어서 마리네를 했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더운 지방이다 보니 회보다는 구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1: 이야, 맛있겠다.
2: 향이 기가 막힙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입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요. 잠깐이지만 연예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1: 드림 아까시 온뜻은 뭐 아냐?
0: 사마사마. 이니 anak saya yang kedua. Yang pertama ada di Kalimantan.
1: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나마사야 와니.
3: 힐리야.
1: 힐리야, 반가워요.
0: Kalau di sini didahulukan tamu.
1: 다부다부.
0: 다부다부 레몬.
2: 북 술라웨이시에서 즐겨 먹는 매운맛 소스입니다. 제가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인도네시아 손님 대접의 기본입니다.
0: Bagaimana Pak Tomo? Apakah rasanya bagaimana?
4: Enak.
0: Teng.
1: Sama-sama.
2: 손님이 집에 오면 축복이 찾아온다고 여겨 손님이 편하게 식사해야 비로소 주인도 안심하고 먹습니다. 함께라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버팀목은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를 바다로 향하게 하는 힘은 아닐까요?
0: 바이바이!
2: 술라웨시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퉁에서 멀지 않은 라놀레워로 갑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1: 저기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에 아주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거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저기 보이세요? 우와!
2: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온천입니다.
1: 진짜 멋지다, 근데. 와. 저기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그 관광지용 온천에선 볼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온천입니다.
2: 논밭 한가운데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놀레워 온천지대입니다. 술라웨시가 불의 고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만듭니다. 바로 옆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온천수를 생활용수로도 사용합니다.
5: Gratis. Ini lagi ambil air buat cuci piring sama mangkuk biar yang minyak-minyak keluar semua. Kalau di sini semuanya gratis. Kapan saja mau jam berapa, mau pagi, siang, sore, semuanya gratis.
2: 증기가 날 정도로 끓고 있는 유황 호수만 6개인데요. 각자 물 온도가 달라서 용도도 다릅니다. 길에서 만난 주민이 가장 뜨거운 호수를 알려주신답니다.
1: 와, 이거 꼭 정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6: Be careful.

0: 오, 조심조심.
1: 와!
2: 여기도
1: 스무노천이셨네.
3: 눈앞을 가릴 정도로 뿌연 증기가 가득합니다. 낯선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신비합니다. 수온이 100도에 육박한답니다.
1: 지금 여기서부터 열기가 지금 확 느껴집니다. 와, 이거 라면 끓여도 되겠어요. 진짜 90도가 넘는 것 같아. 와.
3: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호수를 주민들이 네. 활용하고 있답니다.
4: 이리 sama kayak ini ayam, bebek, mau cabut bulu-bulu bebek, bulu-bulu ayam direbus dulu sementara waktu sini cuma dicelupin begitu baru di ambil gitu. Banyak digunakan ini.
3: 호숫가에는 사용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1: 여기 주민분들이 여기서 달팽이 삶아서 드셨나 봐요. 엄청 많이 드셨네. 공짜로 신이 내려주신 거대한 가마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비도 안 들고 물은 건강에 좋고 뭐든지 넣으면 그냥 요리가 되니까.
3: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천연 목욕탕이기도 합니다.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은 없지만 24시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온천 호수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1: 여기 보면 오토바이들 많이 서 있잖아요. 낮에는 안 서 있습니다. 이제 다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천에 와서 목욕하면서 몸을 풀러 오신 겁니다. 제가 가서 같이 한번 신나게 목욕해보겠습니다.
3: 뜨끈한 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화려한 리조트보다 현지인들의 노천탕이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0: 먼저 온 주민들이 많은데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온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데요. 기온이 내려가 온천을 즐기기 딱 좋습니다.
1: 그리고 막 몸이 막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따뜻한 온천수가 몸을 감싸는데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물을 좋아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2: 뭐냐, 굴릿. 가탈가탈. 대박. 루얼비아사.
0: 과거 미나하사의 전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몸을 치료하던 신성한 장소로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 온천수를 자연이 내어준 약처럼 여깁니다.
3: 와,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
4: 이거 한번 보실래요?
0: 자, 보시면 여기 수온이 39도입니다. 39도면 딱 온탕 열탕 중간 정도 되죠. 호수마다 온도가 다른 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가 섞이는 비율이 달라섭니다. 술라웨시의 자연은 참 감사합니다.
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따뜻한 기운을 온몸에 가득 채우며 저는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0: 비충에는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사냥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매불망 참치를 기다리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비퉁이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사시사철 활기가 넘치는 기리안 전통시장입니다. 항구도시답게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얼지 않은 참치를 부위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치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1: 아, 여기 참치가 굉장히 많네요. 역시 비퉁답습니다. 하루에 참치 몇 마리나 파세요?
2: 많이 두나. 많이. 두나 sering makan di Bitung. Makanan harian di Bitung. Kucing pun makan tuna.
0: 주변에 널린 게 참치라서 그렇다는데 비퉁의 고양이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랍니다. 절묘한 크기로 잘린 얼음을 씻고 시장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딪힐 듯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져온 얼음으로 무얼 하나 지켜봅니다. 사정없이 내려치는데요. 그렇게 쪼갠 얼음을 시장 여기저기로 가져다 줍니다. 기리안 전통시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1: 이분이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얼음을 다 담당한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0: 말을 걸기도 쉽지 않은데요.
1: 와,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빠 지금. 벌써 몇 군데 가게를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힘도 있고 빠릅니다. 저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0: 기회만 엿보다 겨우 인사를 나눕니다.
1: 오랑꼬레야, 빠기, 있겠나이? 있겠나이?
3: 오케이.
0: 보기엔 쉬웠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우와, 꽤 무겁습니다. 제가 배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20kg?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가자, 고고고고고고!
0: 얼음이 녹을 새라 배달도 함께 나섭니다. 그런 제 모습에 상인들도 웃긴 모양입니다. 주변에선 응원의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부지런히 배달한 얼음 한 포대의 가격은 3만 7천 루피아입니다.
1: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하루에 한 100개 넘게 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0: 배달 한 번에 진이 다 빠질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1: 얼음을 하루에 몇 자루씩 나르세요?
4: 대단했어.
1: 안 힘들어요?
0: 시장에서 단련된 생활 근육을 보여주는데요.
1: 근육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야, 바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릴게요.
0: 다시 시장을 둘러봅니다. 생물들이 즐비한 매장 가운데 반가운 음식이 눈에 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고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꼭 추천해주는 먹을거리입니다.

0: 짝갈랑 푸푸가 여기 있네요. 이거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인데 슬로우푸드거든요.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안녕하세요. 짝갈랑 푸푸.
1: 야. 사붓 kelapa. 사붓 kelapa. 아삭.
2: Paling tinggi 3 jam dia. Kalau dia cuma ikan sedikit paling tinggi dia 3 jam ke masak.
3: 짝갈랑 푸푸는 북슬라웨시 전역에서 먹지만 비퉁은 최대 생산지로 꼽힙니다.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서 멀지 않은 마을로 향합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참치철에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른답니다. 인근에서도 유명한 차칼랑 푸푸 작업장입니다.
4: 야, 마리. 피르사.
0: 야, 나이스 미트 유. 예.
5: 불을 여기서 피우는 거예요?
4: Buat buat bakar ikan, tempat bakar ikan. Para kantor ikannya baru bakar. Iya. Bikin DP barang-barang promo kerja dong.
3: 하루에 한 번씩 비퉁 항구에서 참치가 들어옵니다. 모두 가다랑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로는 차칼랑이라고 합니다. 푸푸는 후년을 뜻합니다. 냉장 시설이 부족하던 시절, 가다랑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저장식품입니다. 생선을 반으로 가른 뒤 대나무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하다 보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참치 조업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데요. 부모님과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디르샤 씨는 대대로 차칼랑 푸푸를 만들고 있는데요. 마을에는 가족들의 작업장만 다섯 군데나 있답니다.
6: 스루 차칼랑 푸푸 itu ini cuma ada di Sulawesi Utara. Tapi kalau untuk ikan semua jenis bisa di fufu, tapi kebanyakan itu yang masih
4: yang utuh, yang bulat.
6: Utuh. Tapi yang kayak produk ini hanya di Sulawesi Utara yang ada yang bentuknya begini. Makanya setelah masak antara cekalang yang bubu untur sama begini beda rasanya. Makanya ini permintaan juga di luar banyak yang begini.
3: Veterang 일꾼들을 투입한 결과 작업장 위는 순식간에 가다랑어로 가득 찹니다. 차칼랑 푸푸로 태어날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코코넛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걸 쓰는 게 전통 방식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천천히 오래 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기가 풍부하게 납니다.
0: 와, 불 나온 것 같아. 괜찮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와, 나도 오케이. 아, 이게 밑에 숯을 먼저 쫙 깔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코코넛을 올리니까 이게 동시에 막 불 붙으면서 연기가 막 납니다.
3: 생선을 반으로 가르는 건 연기가 골고루 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한하게도 연기는 참치가 걸린 쪽으로만 스며듭니다.
0: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연기가 이 참치 있는 쪽에만 가득 차 있고 반대쪽은 연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연기가 이쪽에만 몰리는 거예요?
7: Karena kalau dia kalau enggak pakai tembok, kalau enggak pakai tembok itu dia itu ini asap ini boleh lurus.
3: 처음부터 연기가 그냥 퍼지지 않도록 일부러 벽을 세우고 바람길을 만든 겁니다. 대를 이어 차칼랑 푸푸를 만들어 온 가족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4시간 동안 천천히 훈연합니다. 참치철의 비퉁의 밤은 연기로 자욱한데요. 가족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복덩이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차칼랑 푸푸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2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맛을 본답니다. 특유의 젓갈색이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대로 한 달간 보관도 가능하답니다. 제대로 익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식 타임.
0: 스트리마까지. 와, 이거 금방 만든 짜깔랑 푸푸를 먹어보다니.
3: 가게에서 사 먹기만 했지 갓 만든 차칼랑 푸푸는 처음입니다.
0: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엄청 강렬해요. 이 코코넛 이 훈연으로 열과 이 향기가 가득 배어 있어서 굉장히 향이 좋고
8: enak. Jadi enggak perlu pakai garam kan karena ini ikan cakalang pupu manis.
3: Mari jom makan. 보통 소스랑 같이 먹는데 이대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0: Thank you today. Thank you.
3: 감사합니다.
6: Ambil. Ini cakalang pupu. Oleh-oleh pulang. Untuk pulang. Oleh-oleh.
0: 주시는 거예요?
6: Oke, cakalang pupu. Oleh-oleh.
0: 감사합니다.
6: Iya, sama-sama.
0: 요거 아저씨가 짜깔랑 푸푸 두 마리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져가가지고 저희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 감사합니다.
3: 참치의 길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풍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온기가 아닐까요?
0: 주요 목적지 등악현 섬입니다. 이거 자연이 만든 신전 같습니다. 저기.
9: 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미술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테니스 소재로 빠른 열 전도율. 고압으로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은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1: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3: 예. AIA 생명
1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4: 이동하실게요.
11: 네.
13: AIA 생명
1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5: 다시 들어갑니다.
13: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1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1: 아, 이래도 되나?
13: 준비하실게요.
11: 예.
13: AIA 생명.
1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13: 준비하실게요.
11: 예.
13: AIA 생명.
1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간다.
13: AIA 생명.
1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수고하셨습니다.
1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5: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7: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18: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19: 꼬먹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7: 여름의 맛, 퍽퍽한

0: 앉을 건데. 앉을 거야. 자, 크라카. 나 잡으면 줄게. 한번 잡아봐. 못 잡겠지. 크롱, 괜찮아? 일어났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바닥을 잘 봐야지.
1: 빠야야, 비밥.
2: 집을 나온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0: 포비!
3: 크롱, 들어와. 청소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0: 안녕. 그런데 뽀로로는?
3: 크롱! 크롱, 잠깐만 기다려줘.
0: 크롱, 크롱.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3: 자, 크롱, 조금만 비켜줄래?
0: 크롱.
3: 자.
0: 크롱. 크롱. 청소 끝!

0: 코빈의 집을 빠져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1: 크롱, 크롱.
2: 크롱 왔네. 들어와. 여기 앉아.
1: 크롱. 크롱.
2: 그림 그리던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줘.
1: 크롱. 크랑크랑.
2: 아직 덜 그렸는데. 어? 아, 먹어도 돼.
1: 크랑크랑.
2: 많이 먹어.
1: 크랑크랑. 크랑크랑.
2: 크롱, 움직이면 안 돼. 크랑. 어, 그거 아닌데.
1: 크랑크랑.
2: 팔을 조금 더 올려야지.
1: 크랑.
2: 맞아. 그대로 조금만 더 있어.
1: 크롱,
2: 움직이면 안 돼.
1: 크롱.
2: 됐다. 크롱, 수고했어.
1: 크롱,
2: 과일 좀 더 줄까?
1: 크롱, 크롱.
2: 벌써 가려고?
1: 크롱, 크롱.

0: 어디 가고 혼자야?
1: 크릉, 크릉.
0: 에드네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1: 에피, 크릉.
2: 크릉은 패티를 따라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0: 에디야!
3: 들어와. 어서 와.
0: 안녕.
1: 크랑크랑.
3: 안녕.
0: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금방 보여줄게. 로디, 시작해볼까?
4: 응.
3: 뭐가 문제였지? 아,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4: 너
0: 이제 잠깐. 나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1: 그랑 그랑.
3: 벌써 간다고?
1: 그랑.
0: 그럼
1: 그랑
0: 우리 집에 가서 배드민턴 칠까?
1: 그랑
3: 그랑.
0: 예?
1: 그랑. 크랑크랑.
0: 응, 안녕.
1: 크랑크랑.
2: 크렁은 놀이터로 갔어요.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크랑. 크랑.
0: 눈 온다. 크롱! 크롱! 어디 간 거야, 크롱? 크롱! 호비야!
5: 뽀로로, 무슨 일이야?
0: 혹시 크롱 못 봤어?
6: 아까 왔다 갔는데.
5: 집에 안 왔어?
6: 그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안녕! 어떡하지?
5: 가보자.
6: 응.
5: 우리도 같이 가.
2: 호비와 해리도 뽀로로와 함께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0: 루피야!
7: 안녕?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0: 혹시 크롱 안 왔어?
7: 크롱? 낮에 돌아갔는데.
0: 다른 데 가보자.
6: 크롱이 아직 안 돌아왔대.
7: 뭐? 그럼 나도 찾아볼게.
3: 안녕.
0: 혹시 크롱 못 봤어?
3: 낮에 왔다 갔는데.
7: 패티네 집에 가보자.
0: 크롱? 아까 놀이터에 갔는데.
8: 놀이터?
1: 크롱.
6: 뭐야?
2: 뽀로로가 생각난 크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1: 크롱,
8: 크롱, 크롱,
1: 크롱,
8: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8: 크롱,
0: 크롱, 어디 있는 거야?
8: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3: 흩어져서 찾아보자.
0: 응.
5: 크롱! 크롱! 여기도 없네.
0: 크롱!
1: 크롱! 크롱!
0: 크롱이다!
1: 어?
0: 크롱!
1: 크롱! 크롱!
0: 크롱! 있었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1: 뭐야야. 뭐야야.
0: 크롱.
7: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다.
0: 집으로 가자.
1: 크롱크롱.
2: 크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0: 크랑!

0: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2: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1: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2: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1: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3: 세나야, 여기 있니?
4: 마리 팀장님! 팀장님!
3: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5: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3: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5: 찾으셨어요?
3: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5: 고맙습니다.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어?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버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3: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지금 뭐가 웃겨요?
4: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1: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

0: 자, 리온이도 빨리빨리.
1: 허큘리스 액션.
0: 이카로

0: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다리를 쳤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물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6: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5: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0: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어, 저 문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아이오, 오빠.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아!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여러분, 구해주세요.
0: 아이,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어?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야. 설마?
1: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어 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5: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2: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3: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4: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레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3: 호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4: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3: 잠깐.
5: 얘들아, 저쪽으로.
4: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6: 경찰 방패.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3: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4: 몰라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6: 경찰 테이프 발사.
4: 이건 뭐야?
1: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5: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4: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1: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7: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4: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3: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6: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3: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6: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4: 말썽 안 피울게.
3: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4: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3: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4: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1: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5: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1: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7: 그래도 돼요?
5: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1: 야호!
4: 나만 믿어.
1: 어서 가자!
7: 내 거로 출발!
1: 저기 냇물이 있어!
6: 물이 하나도 없잖아.
7: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1: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3: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4: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7: 너 혼자?
4: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8: 우와! 물이다!
4: 하하! 역시 난 대단해!
3: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8: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4: 슈자?
7: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4: 아하!
8: 아.
4: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3: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6: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4: 좋지! 어서 가자!
8: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7: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6: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3: 아, 다들 괜찮아?
7: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8: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
3: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4: 아, 그 골든 주먹! 가라!
8: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7: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6: 어, 이러.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3: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이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4: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3: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4: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3: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6: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 산이면 되겠어.
3: 가지러 가자! 어서!

0: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1: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0: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1: 꿈쩍도 안 하네.
2: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1: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2: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0: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2: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0: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3: 정말 멋지다!
0: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3: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0: 어? 슈퍼윙스가 해냈어!
3: 최고야! 골든보이!
2: 거기서!
0: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3: 호기! 벨벨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2: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0: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4: 뭐? 진짜로?
0: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4: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0: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2: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 대사가 된 거야. 야호.
5: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3: 그게 저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8: 이제 써내도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이 예술이 뭔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갑일도 직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햇빛이 뜨겁게 이글대고 바다가 반짝이며 손짓하며 나 여름의 신 여름의 우스의 계절이 시작되지. 매미야 여름 알릴 준비 됐어.
2: 미움 미움 미움
1: 좋아.

0: 여름이 싫어? 누구야? 누가 여름이 싫대?
1: 나 여름 싫어. 땀나고 끈적거려. 여름 안 오면 좋겠다. 그만 더우라고.
2: 여름이 안 오면 좋겠다고?

0: 유동들 안녕.
1: 지아 안녕.
2: 지아야, 요즘은 유치원 어때?
3: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지?
4: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잡기놀이랑 숨바꼭질은 안 해.
4: 왜 안 해?
0: 요즘 너무 더워. 더운데 잡기놀이를 하면 땀나고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름엔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유치원 가기 싫단 말 오랜만에 또 나왔나?
4: 그러게.
3: 난 저 말이 제일 무서워.
5: 왔도다 왔도다 내가 왔도다. 여름의 신 여름의 옷.
2: 와, 여름의 옷생님.
5: 됐어 됐어 됐어. 여름 싫다면서 웬 박수는?
2: 네?
3: 아, 지아 말 들으셨구나. 맞아요. 지아의 여름엔 너무 더워서

0: 내가 매미 못 들게 입을 꽉 막아 놓을 거거든. 그럼 이만 흥칫뿡.
1: 요요요르메스님.
2: 아싸, 그럼 바로 시원한 가을. 야호.
0: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 가을뉴스 빨리 일어나.
3: 어 뭐야? 왜 그래?
0: 올해 여름 없어. 빨리 가서 가을 준비해. 빨리 일어나.
3: 에? 벌써?

0: 안녕. 나 가을리우스. 올해는 좀 빨리 와드라.
1: 와, 아까보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다. 그치?
2: 그렇긴 한데.
0: 그럼 난 여기저기 가을을 뿌리러 가겠더라.
2: 아니 근데 갑자기 가을이라니까 좀 그렇네.
3: 잠깐. 아니 그럼 나 냇가에서 못 노는 거네? 나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 시원한 냇가로 놀러 가거든.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오, 저기 송사리 아냐?

0: 봉사리도 잡고 싶고 할아버지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싶다.
1: 나는 여름바다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파도 만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0: 정계의 꿀대 선배들에서 시원한 주스 한 잔 쭉쭉쭉.
1: 올해는 이거 못하겠네.
2: 왜 못해? 하면 되지.
0: 그래, 하면 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공기도 시원한데
1: 바다에 들어가면
3: 참 춥겠다.
2: 그런가?
1: 에이, 괜찮아 괜찮아, 추우면 좀 어때?
0: 그래, 감기 한번 걸리면 되지 뭐. 아, 추워.
2: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럼 나도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못하는 거야? 이번 여름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 가기로 했는데.
0: 에이, 바다 못 가면 어때? 날씨 시원해졌으니 이제 유치원에서 모래놀이 하면 되지. 유치원으로 가세요.
2: 잠깐, 유치원 가기 전에 여름의 호수님을 만나야겠어.
1: 뭐? 만나서 뭐하게?
2: 만나서 여름 다시 돌려달라고 할래. 딩딩아, 도와줘.
0: 알았어. 호리 딩딩.
4: 어허, 그럼 우린 퀴즈 풀면서 기다리자. 댕댕이,
1: 동동이와 함께하는
4: 여름 그린 퀴즈.
1: 여름의 시냇가. 여기 여름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 잘 보고 찾아봐.

0: 맞아! 목도리와 털모자!
1: 어, 여름의 옷생님!
2: 주무시나?
3: 앉아! 뭐? 내가 불에서 아주 잠이 안 와. 여름은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죄송해요. 사과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3: 이제 와서?
2: 여름이 없으면 바닷가나 내과에서 물놀이도 못하잖아요.
4: 맞아. 아, 그래서 나 다시 돌아왔어.
1: 어? 가을리오스님!
4: 벌써 가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더라고.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잔뜩 세워놨는데 벌써 가을이 오면 어쩌냐면서.
2: 그러니까 여름의 옥수님 얼른 우리랑 가요.
3: 아, 뭐야, 가긴 어딜 가.
2: 빨리요.
1: 오코리딩딩.
5: 와, 여름의 옥수님 오셨다.
6: 조용! 거참 귀찮게. 아유.

0: 여름의 우스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기다린다니까요.
1: 맞아요.
2: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너희들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1: 어허!

0: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와!
1: 그렇다면 문제. 다음 중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보기가 있죠. 1번. 무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고 있는다. 2번.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2: 어? 해가 좀 들어갔네. 하,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좋아.
1: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 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3: 정답!
4: 2번. 에어컨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2: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
0: 에어컨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세게 틀고 있으면 냉방병으로 콧물이나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1: 오, 정답! 와!
5: 아, 여름의 호수님. 그럼 저희에게 다시 여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1: 알겠어. 그럼 매미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주민이
1: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머리색이 변해.
1: 와, 꼬리색도 핑크.
0: 인어공주 미니.
1: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0: 인어공주 미니.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레오미.
4: 네, 주인님.
5: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5: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6: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7: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8: 풍선이 빵!
9: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10: 자.
11: 자, 조심했어야지.
9: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11: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9: 와, 윤선님 진짜 멋져. 최고, 최고.
12: 그딴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13: 천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12: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어허.
1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2: 헛! 쌍디움, 아, 이응, 빵, 빵!
1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3: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11: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13: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11: 네, 네, 네 대장님.
13: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잠깐만, 모험아.
1: 무슨 일 있어?
2: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4: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2: 풍선?
1: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5: 빵!
1: 어? 어? 빵?
3: 맛있는 빵?
1: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4: 알았어.
5: 헛!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1: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5: 아,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3: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5: 다 빵빵 터지고 있어.
6: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4: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2: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7: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4: 그러자.
8: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자.
1: 소파 위에 PFC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COPF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0: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PFC 옷이 있어. 풍선이야.
0: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음아,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2: 풍선 글자는 못 찾을 걸.
3: 천지.
2: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4: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5: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4: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0: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5: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대 용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 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아 공을 빵!
4: 차다! 차다!
0: 아이아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아!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비읍, 오, 리을, 불!
6: 지긋, 아, 다! 불다!
3: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7: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쥬업! 뿅망치로 우! 헛! 쥬업! 뿅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비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하늘까지 올라가!
6: 천국도 올라가!
9: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5: 빵!
9: 풍선이 터질 때도
5: 빵!
9: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5: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9: 그래 그래, 어서 먹자. 후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2: 어디지?
3: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4: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5: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2: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5: 개뼈?
2: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청주 대장님!
6: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2: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6: 오호, 그래?
2: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6: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뜯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극, 아, 사, 지우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한글 용사 아니야!
9: 대왕님!
1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9: 어서 출동하자!
10: 좋아.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점아, 모음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모음, 변신!
9: 이, 모음, 변. 쇼, 이, 모음, 변.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혜 띠긋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2: 어? 자두 옆에도 지혜 띠긋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3: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4: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5: 쉽게는 못 찾을걸.
6: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6: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7: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절로 가자.
6: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5: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비다.
1: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7: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4: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6: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우와, 아이스크림. 하늘 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0: 그럴까?
6: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0: 내가 잡을게.
6: 잡아야지. 잡아야지.
0: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6: 하려고 해도 못 잡을걸? 하려고 해도 못 잡겠지?
0: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6: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0: 오!
6: 오! 아이고!
1: 수염이!
0: 어? 어? 설마 개벽?
4: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5: 그걸 이제 알았나?
0: 천지!

0: 천지대장님?
1: 개벽?
0: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받아라.
3: 한대 용사 아! 이! 야!
1: 두고 보자, 아이야.
2: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4: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자음 마법진,
7: 모음 마법진.
2: 기역, 어, 디귿, 겉.
4: 기역, 이, 기.
8: 디귿, 아, 다.
3: 거치다.
2: 안개가 거치다.
7: 우와, 안개가 거쳤어.
2: 빨리 찾아보자.
7: 보물상자를 찾았어.
6: 와,
8: 어서 글자를 찾자.
4: 이는 내가 쓸게. 대극봉으로 이. 헛. 쭉.
2: 오는 내가 쓸게.
4: 헛.
2: 쭉. 똥망치로 오.
8: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6: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우를 만나 도. 지도.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6: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10: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6: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10: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들이 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액티라노의 습격!

0: 저희 왔어요, 대장.
1: 갑자기 나타난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은 다이노스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름 말곤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괴물이 나타나면 시민들을 위해 맞서 싸운다는 사실 외에는 말이죠.
2: 다이노스터, 두고파 곧 복수해 줄 테니까.
0: 내가 쏠 거야!
3: 이번엔 내가 쏠 차례라고!
0: 저번에 네가 망가뜨릴 뻔했잖아!
3: 내가? 난 그런 적 없거든!
0: 대장, 우리 하루만 쉬면 안 돼요? 그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잖아요.
2: 하루를 쉬겠다고? 하던 일이나 해.
3: 아기 티렉스예요.
0: 대장, 수류탄이요.
2: 여기서 나가자고. 그냥 연막 탄이잖아. 대박이다. 나이스.
4: 야, 참 간지러운 환영 인사로군. 우선 내 소개부터 하지.
3: 이제 우리 끝인가 봐.
4: 내 이름은 백스 헌터. 난 지금 우주통신장치를 이용해 말을 하고 있지. 지금껏 너희를 지켜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 말에 복종만 한다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지.
2: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얘들아, 산사우리오 슈퍼 오락실에 가볼래?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정말 재밌겠더라고.
6: 광고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야.
7: 맞아, 그냥 볼풀장과 맛없는 팝콘이 잔뜩 있는 창고 같은 곳이지.
6: 평소 벨소리가 아닌데 혹시 누가 설정 바꿨어?
0: 이건 비상 벨소리야.
8: 다이노스터, 방금 공원에서

0: 아주 강력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됐다. 백센터의 메카다이노 같은데 그 힘이 어느 때보다 훨씬 강해.
1: 날아다녔던 뭐? 메카다이노보다요?
0: 그래, 서둘러.
2: 뭘 해야 할지 알지?
3: 다이노스터 발신!
2: 모두 공원으로 빨리!
4: 오늘은 내가 1등이야!
3: 다이노스터 전투 준비 완료!
1: 아, 이 공원이 아닌가?
2: 다이노스터! 사인 좀 해주세요!
5: 우와, 사인을 다 해보네.
2: 이름은 잭이에요. 다이노스터의 엄청난 팬이고요.
6: 고맙다, 꼬마야. 안전한 곳으로 피하렴.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까.
2: 우와, 정말요?
6: 그게 우리 일이니까.
2: 멋져요.
6: 조심히 가렴.
7: 그게 우리 일이니까.
6: 내가 구호를 좀 만들어봤지.
2: 어서 가자.
8: 반갑다, 다이노스타.
6: 이 목소린 설마
3: 백스헌터?
8: 알아줘서 고맙군.
6: 넵터킥!
1: 굿쇼! 잡았다!
2: 어이! 이쪽이야! 안킬러 펀치!
9: 어디 한번 해보자고! 스밀러 클로 파이스타!
6: 이번엔 내 차례야! 파이스타인! 발사! 어때? 싱싱한 풀 맛이? 이런!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해!
8: 놀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1: 이런!
8: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내 새로운 부하들 상대로 어떨지 궁금하군.
6: 어?
8: 반갑다, 다이노스터.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군.
6: 나이스.
9: 저 갑옷은 밀렵꾼들이 백스헌터와 한패가 된 게 틀림없어.
1: 그리고 백스헌터는 이제 공룡이 됐고.
2: 빨리

0: 여인 티렉스를 맡아! 우린 밀렵꾼들을 맞출게!
1: 걱정마!
2: 과연 잘 될까?
0: 안티노 펀치!
3: 겨우 이 정도야!
4: 너희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
0: 그거 안 됐네. 우린 엄청 싸우고 싶거든.
4: 랩톱 킥! 너무 약하잖아.
5: 그럴 리가! 밀러클로 가시다!
6: 별거 아니네.
0: 잘했어, 치툰두. 오즈와 제이민을 도우러 가자.
5: 붙여라, 에로! 됐다!
3: 랩터 킥! 성가시군.